0: 이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급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넣어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리고 코엔자임 Q10-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해야 되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주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벤둘이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건 내 갱생 후부터 혈압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성장하는 강의를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좀 혈압도 그만큼 안정되고 어지럽지 않은 남자 죽고
1: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에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잣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타치 조금 기도를 해야 조금씩 누고, 그래 놓고, 허리 아프고, 잔등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지.
2: 네, 그대 보시하니까, 뭐, 후부터, 근데 서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변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시원히 잘 본다 지고.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 서변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여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여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약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자수 그리 많던 게 좋으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지난다 죽고.
1: 네.
2: 그러니까 이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써 몇지 또 확대 당구에 또 다다다다가 합니다.
1: 네. 천원시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0: 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단계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0: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까?
0: 네.
1: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1: 네. 네.
3: 이 환자가 정신적인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3: 웃고 거리심하고 머리가 보이니까 안 좋은 것 같고 기운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허도 못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손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좋고 그런 이탈 수준이 다가는데 이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이 하나 더 잘라서 좀 쓰고 그런데 좀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를 좀 부각한 것 같습니다.
1: 예.
3: 예를 들어서 좀 시야이나 하던 게 조금 좀 심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게 많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1: 예.
3: 이 환자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닦을까요?
1: 일단 독려자 정원을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밝힙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독려자
3: 괜찮겠어요?
1: 예.
0: 네. 그래요.
1: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0: 네.
3: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일단 이런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
0: 네.
1: 이 멜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을 쓴 지 어느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왜 괜찮아요. 예, 뭐, 장암이가 지금 예, 좀
1: 잠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4: 예, 이 옛날은 마음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 각이 남아 잠이.
1: 네.
4: 그 실 놓고도 잠이 길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네. 하나하나 지금 그 저 또 하나 특히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시 지금 각이 남아. 근데 네. 이거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육 보시면 이게 작은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네. 확실히 예 여름에는 상 저 자그마한 시 이렇게 약인데 아무튼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네 그냥 이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고민하자.
1: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에 네. 잘 이용하시기
0: 네.
1: 바랍니다.
4: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내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내에 보면은 대내하고 소내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5: 저도 건네보지 나는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네. 먹는가 하면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골이 띵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어 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에 온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네.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네.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5: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댔습니다. 하루 종일 네.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 소리 잠을 달잡니다. 잠을 달자니까 네.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도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소리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쌀려고 합니다. 지금
1: 예.
5: 이번
1: 참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쌓도 15곽 드리니까 30곽 예.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1,000원은 빼주지 않습니까?
5: 예, 1,000원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래 합니다. 골이
1: 그렇죠.
5: 대응하던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합니다.
1: 네.
5: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예,
0: 네.
5: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손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센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미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그 뇌포신환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 구급하는 약이 아닌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0: 네나
1: 공탈 비율과 좋아져야 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1: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 장상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찬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곁에 있는 소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편안한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의 조각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나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갔나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는 이 순간, 여름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김학성 작사 김정 작곡의 여름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변화와 발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우리 고향의 모습을 노래하는 새시대 새연변. 새시대의 물결을 타고 우리 연변에는 새

다채로운 건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최래령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삶의 길을 걷다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기쁨은 배로 나누고 어려움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겨운 길도 두 손 잡으면 꽃길이 됩니다. 이어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을 담은가요? 지난날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자는 힘찬 메시지가 담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의 향긋한 커피향, 친구와 카페에 앉아 나눈 수다, 느긋한 어후의 여유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가요? 연길에 오시면 민속 음식도 드셔보고 꼭 연길커피도 맛보시길 바라면서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연길커피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라고 하죠. 이어서 배소윤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연변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해봅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음악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짓고 곁에 행복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우리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선급한 황진수산 타이쉐베캉의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는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10세트부터 공장 측에서 더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어째서 더 드리는가? 기실은 우리 그 약을 받아보게 되면이 이 황진수산타의 혈배강 여기면서 혈배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혈질이나 차수고 또 전문 우리 심들이 고르지 못하고 심장이 항상 바빠나고 특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라 하면 막 높아질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질 때는 또 두 알 더 잡숴야 됩니다. 많이 잡수는 사람들 하루에 막 열 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산 타에는 원래 한 통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줍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 이걸로 구성됐고 그리고 수안이란 건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그리고 타이란 거는 제일 작은 분자 펩티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다 썼습니다. 우리 중풍을 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은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말할 맥이 없거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다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우리 중약제를 이 처방을 보게 되면 모두 45가지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대단히 큰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15세트에서 하는 분들은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에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면은 또 침구가 따라갑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분들 제가 침을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뭐 매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능히 우리 침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도법은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이기 때문에 침이가 따라가게 되면 약 효과가 고브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약 처방이 좋은데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제한테 와서 진단해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 밖으로 진단이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지 않습니까?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먼저 전화치고 예약하세요. 예, 그리고 또 오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쓸데없는 돈 팔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젠대병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 있다 하게 되면 접어들고 네, 신심이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일로 생각하고 숙지나가도 일 없습니다. 예, 요새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0: 필경체가 이 항업에서 20몇 년 동안 환자들을 병원 받으랬겠지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던 사람들도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돌고 해도 그래도 전신세 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288-0018번 일단 전화 치세요.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은 强强 联手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광도 직접 거기다 썼습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수한테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두 가지 약이 다 과학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45가지 중약제는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다 포함되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이런 작은 분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모두 네 가지 처방입니다. 하나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 안에서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사군자탕 기초상에서 두 가지약 더 강하게 되면 육군자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전문 피를 우리 혈을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스우탕이라는 게 이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혈이.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몇 가지 약재가 딱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팔진탕이랍니다. 四君子汤하고 四物汤 네 가지 약 합해서 8가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八珍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전문 중풍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뭐 당화에 왔거나 소아마비 증상이라 있거나 이게 다 부양황우탕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우탕 안에 처방 어느 약재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거 개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수복해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것이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처방입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꽤 네.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황진산 타일을 정말 이전에 쓰다가 그 지나서 쓰지 못하던 것이 이번에 함께 쓰니 그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때는 그 약의 네. 원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생산에 미처 따라 못 가서 끊어진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황진산 타이가 같이 있으니까 약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이 특히 황진산 타이는 특히 혈병, 관절병, 모든 오장육부병을 다 한 단꺼번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약이 됐어요. 특히 40종이란 천년 명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가장 작은 분자 500돌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00돌 된 초분자로 네. 구성되어 그런지 약효가 더욱 빠릅니다.
0: 네.
2: 저도 예,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단종으로 되는 약을 많이 썼지만 그저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이 조합을 이랬으면서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혈을 보충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0: 네.
2: 소화가 안 되는 약을 따로 쓸 필요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심리 혈관에 대한 이런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0: 네.
2: 이 정말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이는 정말 중풍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중풍에 대한 그 병증의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높지 않습니까?
0: 그리고 약 이름부터 황진산 타이는 크게 썼습니다. 펜탄 후연왈. 그러니까

0: 우리 펜탄 반신이가 당화해 왔거나에 이것을 후연 회복해 준다 이런 이름은 나온 게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랬길래 여기도 똑똑히 이렇게 나도 보고 있는데 펜탄 후연 왜다든 웬.
0: 예. 예.
1: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똑똑히 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이 약과에 쓴 것과 공농주치가 선생님 얘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쓰고서 서로 분생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이 약은 이 공농주치와 선생님 얘기라는 거기 딱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는 약이라는 거 날마다 쓰면서 특히에 잘 알고 있고에
0: 네.
1: 그 검증된다는 거 항상 느끼면서 가장 좋은 명약이라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중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혈병에 대한 이것이 이 방면의 치료가 더욱 잘 되고에
0: 네.
1: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년인들이 이 가진 병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황진산 달과 대배강이 가장 좋습니다.
0: 네.
1: 예, 단호한 됐거나 치료 아이 됐거나 입이 비뚤어졌거나 네. 무슨 중풍 후유증이 정말 좋습니다.
0: 집에 아버님도 지금 중풍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1: 예. 예, 기력도 심장 주절하라는 것도 아예 하고 심장병도 네. 다 좋아졌지 그만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혈배관과 그 승급된 이 그
0: 황진쌍탈
1: 황진쌍탈을 계속 쓰면서 그러느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 좋은 약을 알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우리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개하는 약을 거제나 다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선생님 오늘도 저는 전화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두 분 선생님 다 주의하고 우리 중천년들께 더욱 좋은 약을 좋은 치료 방안을 계속 하면서 건강을 찾게 하기 때문에 신체에 꼭 주의할 것 바랍니다.
0: 네.
1: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저는 황진산 산타일을 아는 세기 썼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집에 형님이 평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예.
0: 네.
3: 입도 좀 삐뚤어지고, 손도 안으로 구부러지게
0: 시작했어요. 네,
3: 되게 불편했습니다.
0: 응.
3: 그리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0: 네.
3: 예, 기완직 천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0: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3: 낮에는 소매니 그래도 좀 적은데 밤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0: 그렇죠.
3: 예. 예. 발이 붓긴 다음에 예,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새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예.
3: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든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네.
3: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황진산타하고 혈배강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3: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0: 기억력 좋아집니다.
3: 설사도 아야 합니다.
0: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리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3: 예, 정말 황진산타에 감사드립니다.
0: 네.
3: 그다니 뭐 요새 이 약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나 이 약 좀 부침이 자만히 넣고 먹어야겠습니다.
0: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3: 예.
0: 그래서 지금 한 세트에 980원으로 나온 게인데,
3: 예.
0: 그래서 우리 활동 좋습니다. 15세트, 15세트도

0: 드리고 예. 이렇게 되면 그 형님분과 같이 또 논아서 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침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승하는 예. 분들도 혈배강 열곽 도서 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견정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방이가 뭔가 생매음이란 겁니다. 승마인 승마인은 그 이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관신 승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이름으로 약 이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 생겼거나 또 심줄이 고르지 못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써본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전에 방송 들으면 보니까나 새로 승급한 이야기 나왔지 않까요?
0: 예, 예.
3: 예, 나도 이 황진산 파이도 옛날에 한 1년 반 전이 되는가?
0: 네.
3: 그때 쓴다네, 이거.
0: 맞습니다. 그때,
3: 예. 예, 썼다가 기다리라 못해. 약 예. 끊기는 바람에.
0: 예.
3: 그때도 내 예, 어렵게 이 약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예.
0: 네.
3: 예,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모르다가 그리, 방송에 내 들은 게, 그, 어느 그런 자식분이가, 아버지가 그런 무슨인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서리,
0: 네.
3: 일어나서 이 걸음 걸른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단
0: 예,
3: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이 황진산타에 선택했다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써, 몇 달을 써보니까 나 좋습니다. 그랬게
0: 네,
3: 약이 끊겨서.
0: 예, 예.
3: 한동안 그 한 약이 들어오모와서 한 기다려도 들어오모와서
0: 네.
3: 후에 간다면은 예 그래 내 후에 간다면 선생님께 찾아가 또 다시 진단받고서 혈배강 선택했을까
0: 네.
3: 예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쓴 게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다 좋은 효과 본다
0: 네.
3: 예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동합성 쪽으로 나왔다니까 더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
3: 예. 예. 무슨 정말 이래 몇시까지 약이 만바스까지 약이
0: 제일 큰 조합입니다 예,
3: 예 큰 처방을 남았을까 나야 정말 이번에 거는 정말 훌륭하겠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3: 예 원래 두 가지 약에도 용초챙간에 다 써가서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던 게 같이 나왔으니까, 나, 내 너무 좋으니까, 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 내 우리 딸이 시험 아이들 있잖아
0: 예.
3: 공고했단 말입니다. 이 약도 써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0: 네.
3: 예, 어제 그랬는가, 뭐, 우리, 그런 사두는, 이 곧만 주제를 한 지, 이제 딱 석 달이 남다. 다섯 개를 했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이 주제하기 전에 보다 조금 낫단 갔을 때다. 예.
0: 네.
3: 그래, 영 고통스럽게 지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갑상선, 그거, 그것도 있을 텐데, 이 목이.
0: 갑상선, 예.
3: 예, 그리고 자꾸 이 모기가 이제 자꾸 잡아당긴단 같습니다, 이
0: 목소리가. 예.
3: 예, 그리고는 맥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이 온몸이 불편하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0: 네.
3: 한 번 이 내 대신해서 나 내보고, 선생님 보고 물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0: 네. 지금 이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3: 예,
0: 그리고 우리 이미 심장주자람 한 분들이 그 예. 햇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심장주자 4개 했는데 그 심장주자 뒤끝에 여러 가지 뭐 타딘카이람에 아스피린이람
3: 예.
0: 계속 평생 달고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3: 예,
0: 사실은 이런 약들이 별로 뭐 혈전이 생기는 건 막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자한테 그거 쓴 데서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셀로 바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난 연세 많은데 우선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된 분들도 예,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 황진산타의 쉐베캉 쓰고서리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쓰게 되면 예, 주자란 뒤끝에 이런 서약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서리 우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주기 때문에 네 가지 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또 틀리고 그래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심리혈관 질병에 대한 거기 그 공능 주치에 또 명백하게 다 썼고 할까나
3: 예.
0: 예, 이걸 쓰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곳에도 그 이때 고정 주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주사한 후에 지금 그 소약을 먹어 그런지 이렇게 혈관이 싹 터져서 있지 않까?
0: 맞습니다. 예.
3: 예, 뭐 제
0: 혈관이 자꾸 터집니다. 예.
3: 터진 게 이렇게 예. 손바닥 많이 넓이 예. 이렇게 그 배도 나오고
0: 예, 어디 왜 먹는 것처럼 예.
3: 예, 그렇단다.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아마 소약이 문제겠다고 모두 자식들이 이랬나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선생님들 가보셔도 외국에 있으니까 가못 보셨는가.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내 대신해서 물어봐주고 그래 그래서 됐다.
0: 부채소는 되지만 예.
3: 예, 그래 부채소에 된다 말입니다.
0: 예.
3: 예, 이거 좋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 내 한번 써봐라 했지. 그러니까 우리 사촌도 우리 딸이 말해놔 그래 우리 어머니에게 다 써본 이야기라고 그래.
0: 예.
3: 예, 그래 우리 사촌도 이런 이야기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도 바쁘니까 나
0: 예. 바쁘지 않게 바쁠 거라 믿지.
3: 네, 바빠서 이 잠도 못 쉬고 지네 고통스러워 형편없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 쓰고 나니까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나는 집이. 예. 나는 나도 영 엄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딸이 싹 말했단 말입니다.
0: 네.
3: 했는데 예, 입도 나는 해도 다 갈라 터지고 예. 그런 게 그런 뭔가 그것도 싹 나섰지. 그 다음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다 나섰지.
0: 네.
3: 입안에 마르던 것도 다 났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아요.
0: 아, 예.
3: 예,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0: 네.
3: 그건 없어져서 너무 도와줘서 자꾸 얘기를 하겠지가 내
0: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울금이라는 약제는 전문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3: 그래 그런지 정말 제일 좋은 약입니다. 내 정말 써보니까
0: 네.
3: 제일 그런 효과 빠르고 예.
0: 네.
3: 나도 심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이게 가슴이 그럼 아프던 게 그럼 다 그런 증상이 그럼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내 너무 좋아서 이래 소개를 한 게 그러면은 싸서 붙여주겠습니다. 예.
0: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약이 너무 좋아서.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상세히 보게 되면 예, 우리 일단 먼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혈전 녹이는 약재들 단삼, 삼칠, 홍화, 전궁, 타월 이런 약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간신 부주, 간 곰팥이 허해가지고 우울증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진저우람이 울금이람 이런 약재들 또 들어갔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0: 네. 예.
4: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전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옛날에 황진산 타이즈 썼댔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그게 끊기는 통에 혈배강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황진산 타이 오니까 나
0: 네.
4: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
4: 예,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0: 네.
4: 밥 먹어도 깨끼고
0: 네.
4: 물 마셔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4: 네. 말을 항상 얼무리고 생각과 말이 항상 다르게 나가서
0: 네.
4: 네.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은 많이 웃겼습니다.
0: 네.
4: 네. 눈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고
0: 네.
4: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네.
4: 어디 가나 하품만 자꾸 나오고 다불기만 하고
0: 네.
4: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바에도 파키슨병 진단까지 받아놓을까나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하게 쫑발걸음질하고 예.
0: 네.
4: 그리고 밥 숟가락 제대로 쥐지 못해서 식사 대접은 내가 계속 그래도
0: 네.
4: 아픈 몸을로 시켜야 했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치솔질하고 뭐 어제도 입 옆으로 춤 흘리고 무릎 흘리고 하면서 정말 사는 게 그저 정말 막막했습니다.
0: 네.
4: 예. 두 분 다 환자다나니까 뭐 살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던 타 선생님이 황진산 타이 왔다고 하니까나 아 이게 정말 명약이 이번에 들어왔구나
0: 네.
4: 이거 믿고서를 꼭 써봐야 되겠다 해서 황진산 타이하고 혈배강 같이 쓰면서 친구로 결합했습니다.
0: 네.
4: 친구에서 많은 회원 받습니다.
0: 네.
4: 지금은 어지럼증 다이 나고 음식을 넘길 때도 살에 걸리지 않고 눈도 맑아져서 잠도 제 시간에 딱 딱 잔다.
0: 네.
4: 깨고 정신이 난다. 잠 잘 자니까나.
0: 네.
4: 우리 영감이, 우리 영감도 애 두 손으로 어전 덜 떨고.
0: 네.
4: 걸음걸이도

0: 많이 좋아졌어.
1: 많이 좋아졌죠.
0: 예. 여실금 때문에 난 기저귀까지 탔댔는데 기저귀를 어선 벗어 대졌습니다.
1: 예.
0: 예. 이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 안 합니다.
1: 네.
0: 예. 옛날에는 좋다는 게 하고 많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다 팔고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히 털립대다.
1: 그렇게 굽은 기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0: 게. 예. 그래서 이번에 항진산 타이를 좀 어떻게 많이 예약해서 친구 그거 많이 예약해야만이 친구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15세트부터 예. 우리 친구가 따라갑니다.
0: 아, 예.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항진산 타이하고 혈배강에 좀 많이 장만해놓고 쓰리노 이 침도 결합해서 맞아서 러닝의 건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세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소화계통에 대한 이런 약재들이 예, 엄청 많습니다. 루구이람, 안시향이람이, 백출이람이,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약재, 또 이런 호흡기계통에 좋은 약재, 풍수골과 병에 좋은 약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요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포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였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였다. 벽은 대나무로였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잔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누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요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아,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호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요사령 동지, 섭정 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유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노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지휘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벽은 두터웠다. 국민당에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원안이 모두 한종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산업계에 사품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0: 류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1: 문제는 시간이지요.
0: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은 일이 커질 겁니다.
0: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2: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2: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노백성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3: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0: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0: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1: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0: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련전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2: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정치부에 입을 옷을 걷어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0: 요백성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1: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0: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빈은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3: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1: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도읍은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까지 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했다.

0: 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합니까? 조빈이 통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문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빈은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아까 라홍 가문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소빈은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산애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료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산에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빈은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베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빈은 동역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1: 나는 구기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1: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0: 소빈은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1: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의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실력,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교육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 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 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

0: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 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 조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 지능 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 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의 향상과 외부 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령,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리입니다.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포장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0: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명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중증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계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거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석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언해 위생 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계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계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번복이, 연변주 우수 의료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8월 29일 저녁 이승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1라운드 섬서 연합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1대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 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 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대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0: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 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은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단연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1: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입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야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그리고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지금 우대활동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산맞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현금권 1,000원을 빼줍니다. 현금권 1,000원이라는 것은 큰 활동이지요. 우리 시장에 나가서 1,000원 깨고 수장하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는 큰 돈인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드리게 되었는데요. 천이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40각을 싸면 4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 박사는 이제 우대정책하면 뭐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고 명서방은 지금 우대정책이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 빼주고 현금권 1,000원 빼주는 자원과 더불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데는 단순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도 외과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표면적인 치료만 했기 때문에 어떤

0: 때는 표면에 문제가 생기면 표면 치료가 필요하지만 해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를 결부하지 않거나 기본은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 명서방에 속하니까 우대 활동도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광범한 범위에서 잘 쓰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천이 박사는 기본으로서 국가 3부의 세계 부위에서의 이런 추천하고 이 항목을 추진해주고 이러는 특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중국과학원에서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가 하며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라며 파가오이라며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총적으로서 좌우하는 이런 기구에서 고기술 항목에 속한다고 추천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부의 싱허개혁 항목에 속한다는 것은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전반 국민이 장수를 보장하는 기본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3부의 세 가지 부의 이런 그 특수 추천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놓고 쓸 수 있는데 저에게 이 제품 자체는 어떤 데 특별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숙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중풍 후유증으로서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누이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던 게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제품 쓰시고 자립할 수 있게끔 회복됐다는 이런 기자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섯 달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아, 예, 우리 아저씨. 아, 걸어가다가 예, 소지 질러간다는 게 돌로 시트도 번제지입니다.
0: 아.
2: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일쿠다니까 싫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노신사에 왔답니다.
0: 아, 노신산 때문에 넘어져서 노신산에 온 게 아니라 노신산 때문에 아니, 넘어진 거죠.
2: 노신산이 오니까 어지러워 넘어졌단
0: 그렇죠.
2: 말입니다.
0: 예.
2: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열을 치료하고 나왔댔습니다. 걔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내 혈압조절에 아이디어놓고 예, 거리 그냥 쉬하고 이렇게 거리에다 뭐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이렇게 정시아이 나고
0: 그렇죠. 예? 내 노름을, 예, 내 머리를 누가 꽉 이렇게 싸매고 예, 있는 것처럼
2: 예, 그렇죠. 싸맨, 예, 두 개를 그렇죠. 씌워놓은 거
0: 압력을 느끼게 되죠.
2: 그러면 정시아이 난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항상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걔네 바깥에 나가 조금 운동할 게지 아까 그러면 조금 어지럼증이 난답니다. 예,
0: 예, 예. 넘어질까 봐 또 무슨 신심이 없죠. 예.
2: 천이 박사를 썼는데 이게 병원약만 더 좋습니다. 효과용 좋다 말입니다. 예. 그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이렇고 잘 되고 그 거리 항상에 좀 시야이 나고 뭐 시원한 것 같던 게 이중 사이 어저는 없어졌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예. 알리십니다.
2: 예. 그리고 또 예, 기억이 좀 없어집니다. 예.
0: 그렇죠.
2: 자기 뭐 둔 거 모른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러던 게 예, 우선은 기억도 돌아오고 네 가만히 볼까 예, 중풍 치료에는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억도 도와주지 또 예, 혈압조절도 잘 되지 그리고 이 천이 박사 신기하게 예, 우리 아저씨도 이렇게 전혈성염이 있습니다. 소비에 샀단 말입니다.
0: 예.
2: 남자가 우선 또 70이 넘으면 전혈성염이 다 없대다. 예.
0: 예.
2: 그랬는데 이거 한날 밤에 한 서너 번씩 소변 보던 게 우선은 그거 예 최고로 두 번, 어떤 날에는 한 번밖에 아이 없대다.
0: 그렇죠.
2: 이렇게 도와줬대다.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의 정말 이거 노벨사 두 번 탄 약이 돼 그러는지 치료 효과가의 다른 약이 매배 되는 것 같습니다.
0: 바로 이 제품 자체 인정받습니다. 예.
2: 예, 신경 전달 잘 해놓까에 이 중풍원대람 최고 없대다.
0: 그렇죠.
2: 정말. 예, 그리고 또 식사 못하던 게 이거 위도 도와주고 예, 걔 식사를 잘할까나 다리 맥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예, 내일 했습니다. 아, 이야기 정말 중풍이.

0: 걸리는 사람들 후인 이게 최고라고 해. 겨우 더 봐주지, 피도 맑게 해주지, 골이 좀 신하지.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9월 7일부터 또 값이 오른다 하니까나, 이거 계속해도 써줘야 재발을 예방하지. 또 아이 있으면 또 병원 간단 말인다. 또 주원할라. 그래서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줬으니까에 또 천 원을 감해주지.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믿고 쓰게 되면 혈관을 확장하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신심 갖고 쓰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배달받게 합니다. 예,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경력도 없고 그래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혈관을 확장해 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 조절이 잘 될 수밖에. 심장 功能이 좋아지고 내 혈관이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좋아지죠.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던 게 많이 낫고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던 이 증상이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그래 이 장수로방도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하고 감기만 하면 그래서 가려서 하면 기침을 자주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쓴 다음부터 면역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1: 장수로방 예. 예 견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장수로방 선택하는 게 아주 방법입니다.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감기를 하지 않을까 살 것 같단다.
1: 그렇죠.
3: 예 결국 무릎 관절 아파서 영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게 영 무릎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어제는 걸린 데도 영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영 저기 나가야 운동도 활동도 하니까 영 기분이 좋단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소변 차수가 많아,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그러든지, 아이, 지금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들어드니까 잠을 잘 자니 맥이 나는 게 알린다며, 이 약이 정말 이 낙이 딱 맞는다며, 야, 정말 이 약이 점점 발전하니까, 약이 질량도 점점 좋아지니까, 예. 나 자기도 저기 오늘도 지금 배달받아 지금 계속 꾸준히 쓰겠답니다, 이 약을.
1: 그렇죠. 열심히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해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 나를 올려주는 제품이구나 그런가 하면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경락을 수통지게 해주고 구범 폐의 원기를 돋아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새로운 그 모든 그 로 처방을 조절해서 나온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처방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전화합니까, 선생님.
1: 네,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도 천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째 천희 박사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녹곡사에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항상 머리가 휙 돌아가는 것 같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다리 매여서 걷기 용이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천희 박사를 쓰기 시작한 결과가 어떤 다섯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4: 그런 결과 여러 면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 천희 박사가 여러 번, 특수수, 저기, 뭐니까.
1: 국가 노벨상까지 두 번 받았으니까.
4: 노벨사 두 번 예. 받은 게 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약과 다릅니다. 수가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4: 효과가. 예. 그래서 저 쓴 결과가 혈압이 온천재 온정되고 머리가 힝하고 돌아간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예.
1: 그래요. 예.
4: 예. 그리고 다리 매여서 옮기 놓기 힘들던 게 이 천일 박사 쓰니까 다리가 매기 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음양 조절이 잘 되고.

0: 그 외에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운동 에너지 보충제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한 대지만 풀어들게 되면 기본으로서 만보를 걸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충제도.

0: 기본 공능이 청춘이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예.
1: 예.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무슨 말 듣고도 내 무슨 말 들었던가 이것도 모르고 또 빙사가 뭘 가져갔다도 무슨 가져 이래된 현상이 지금 전이 박사 쓴 후에는 이게 없어지고 기억력이 이상 돌아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예예.
1: 예.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잘 됐대다 예.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래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난다.
0: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예, 잘 예. 먹지 못하고는 청춘으로 돌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공능이 저하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따라가며 신경 조절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품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 확실히 약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효과가 빠르고 또 그 다음에 흡수가 영 잘 됐대다.
0: 예. 어,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천이 박사 또 값이 오른다지.
0: 아,
1: 나는
0: 그러면.
1: 어쨌든지 이 병을 앞으로도 저 재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쓰길래 이번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특수합니다. 예,
1: 그래서 이번 예. 활동에 저기 15각에 얼마 준다?
0: 이번에 천희 박사는 16곽을 싸면 20곽을 주고 천원은 빼주고 10곽이 눈에 붙이는 과약을 줍니다. 16곽 싸면 20곽 줍니다. 큰 우대 활동입니다.
1: 16곽 예.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1: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속여서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네, 저희 남편이 밀환성 위염에 뇌출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털이 꿀꿀하고 아픔을 속속 지르면 이렇게 아프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감기도 잘 걸립니다. 메일리티 해서
0: 그렇죠.
4: 계속 사시설 달고 있고
0: 예.
4: 열흘 씩 넘어가고 예. 샌디아에 맞으면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용 효과 보는 것 같습니다.
0: 예.
4: 예.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 아프고 했는데 트림 자꾸 하던데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소화되니까 식사도 밥 한 양밖에 못 잡혔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한 양반 내지 두 양씩 잡습니까? 맥이 좀 나고
0: 예.
4: 예. 예.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예. 제가 한 일주일씩 행하면 이게 나간단 말입니다.
0: 예.
4: 아이고 눈 어쨌든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내일이 아까 감기 자주 걸리는데 자수에도 많이 줄어들고 예 허리 낫고 할까 예 용맥이나 하고 기분이 좋아하고 예 약 쓰면서부터 용 신체 좋아진 게 알겠나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을 또 싸서 장보하자고 합니다.
0: 천이 박살 쓰고 있는 겁니까?
4: 예.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선택한 게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쓰시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모든 불편한 점들이 뭐 호르몬 그 조절도 제때 잘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체내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우수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장수기다. 이게 그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큰 방면을 이야기하게 돼 있지만 해도 구체적으로서 우리가 건강장수의 비결을 찾는 길은 바로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자연과학 연구 띵펑으로 불리우는 중커위원회 이게 아주 명문 상품으로서 불리우게 되어 있고 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올리쳐주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 수명을 150세까지 올리는데 충족한 이런 근거와 이례적인 근거가 포함된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란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고 호르몬 분비를 잘 조절해주게 돼 있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격선돼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체내 모든 공능 그걸 수평 정도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뭐 좀 문제가 생기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 극단을 가지 않고 평형 상태로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면 기침을 잘 짓고 적응하면 가래가 많이 성하고 간 공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따라서 면역 공능이 떨어지고 이런 걸 조절해 주는 제품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우리 150세까지 가자면 여러 가지 만성 질병에서 해탈되어야 되는 건데 이 만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은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저리고 손끝 발끝이 저리고 아랫다리가 맥이 똑 떨어지고 이게 주야경 경락이 잘 수통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제품 천희 박사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아주 딱 풀게 되면 그래서 소금을 물에다 풀어놓은 것처럼 말쑥하게 됩니다. 따뜻한 따운 물 말고 그런 다음에 이거 식전에 그 하루 아침 저녁을 드시게 되면 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초에 나올 때는 전희 박사를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이게 빨리 잘 용해되고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에다 직접 투여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어떤 미용원에서도 이걸 쓰게 되어 있는데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게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세포가 탈락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공능이 처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천희 박사는 이런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우리가 건강장수의 비결을 찾는 데는 순환장애가 풀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정상으로서 유지해주면서 영양공급이 따라가고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보증해주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특히 CAMP 이술이 여기에 편되어 있기 때문에 CAMP라는 게 바로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장수기고 그리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청춘을 돌려놓는 시간 전환이라 이게 그 중국의 그 텔레비전 10타에서 건강상식 이 시간에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춘미화의 발견이다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우리가 청춘은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청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장수의 비결을 찾게 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서 거의 드물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넣지 않으면 당신은 금방 뭐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42차밖에 되지 않던 게 심장박동이 지금 65차 잡으로 조절되어 있으니까

0: 집어치를 여치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이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대련 조선종 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장명화 씨의 소필 해돋이 커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태도지 커피 장명화. 나는 날마다 커피 한 잔을 꼭 마신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금년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마신 너무 맛있던 커피가 머리에 떠올라 다시 한번 그 맛에 취해버렸다. 나는 새해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다닌 지 온 20여 년이 된다. 한 해의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특히 새해 첫날 해돋이는 그 해의 운을 상징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마다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곤 했다. 그런데 금년의 해돋이는 유난히도 나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움과 추억을 남겨주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남편이 보내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6시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아침에 맞으러 떠났다. 올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장소는 대련시 개발구 동무령 비행접시 정상이었다. 이곳은 해발 173m여서 차를 주차장에 놓고 등산하고 올라가야 했다. 비록 산 중턱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지만 정상에서 보면 한눈에 금보신구와 개발구 시내가 보이고 해돋이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동녘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서 나와 남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다 보니 목이 타들어갔다. 그때야 아차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안 가져온 것을 느끼게 됐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 목이 더 타들어갔다. 나는 혹시 물이라도 파는 자판기라도 있을까 하여 둘러보았지만 있을 리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마시는 커피 향이 살살 코를 자극했다. 어떤 분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급히 그분을 향해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커피 어디서 팔아요? 그분이 가리키는 정상의 한쪽 모퉁이를 향해 우리는 엎어지듯 달려갔다. 이른 아침 정상에서 목마를 때 커피가 아무리 비싸도 사 먹을 것이다. 헌데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는 분이 안면에 웃음을 띠고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두 잔을 요청하면서 물었다. 얼마예요? 아이, 무슨 돈이에요. 그냥 드세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따스한 커피 두 잔을 건네주었다. 이 추운 날에 산 정상에까지 뜨거운 물과 커피, 그리고 책상까지 들고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와 남편은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었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의 맛을 음미한다. 따스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커피 향이 온 입안에 퍼지면서 혀가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목구멍이 쫙 벌려지고

시키면서 환영한다고 외친다. 위에까지 도착하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돈다. 와, 평생 마시던 커피 중에서 제일로 고소하고 맛있었던 커피였다. 커피의 향기가 스르르 녹아들고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나를 옛날로 끌고 갔다. 성격이 활달한 편인 나의 이상형은 얼굴이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는 멋진 남자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다. 남편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고 자상한 성격이었는데 나의 이상형과는 차이가 좀 많았지만 착한 마음씨 끌려 결혼을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영 탐탁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언제 나 사랑해주고 따라주는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20여 년 전 커피를 처음 마실 때도 같은 심정이었다. 처음으로 커피잔을 들었을 때의 쓴맛이 갑자기 입안에 들이닥친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혀끝은 강렬한 쓴맛에 씌워지고 목구멍은 이 낯선 맛에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그런데 설탕 3스푼과 크림 1스푼을 넣으면서 천천히 거친 쓴맛을 걷어내고 나의 입맛을 길들여 주었다.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나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산의 정상에서 모처럼 느낀 따스한 커피 맛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던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좀 느꼈으나 37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함께하면서 올리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걸으면서 깨우친 참 사랑의 맛. 새해의 해돋이를 맞이하며 마신 사랑의 진미를 알려준 커피 한 잔.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다. 여보, 오늘 기분이 짱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좋소, 화이팅! 새로운 한 해는 마시는 커피처럼 달달할 것 같다. 작자는 그래서 새해 아침 남편과 함께 해돋이 구경을 떠났다가 마신 한 잔의 커피의 진한 맛을 음미하면서 평범하지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영위해가는 남편의 참사랑을 진한 커피의 향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부부간에 서로 진하고 달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최은복 씨의 소필 인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인연 최은복. 봄날의 아늑한 봄빛은 겨울 내내 잠자코 있던 대지의 생명들을 간지럽힐 뿐만 아니라 두터운 겨울 옷에 겹겹이 파묻힌 우리들의 마음도 산들산들 간지럽힌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침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평일의 출근길과 등교길과는 달리 주말의 시가지 거리에는 다망했던 평일에서 소모된 기력들을 되찾느라 그런지 포근한 여유 있어 보였다. 이런 주말엔 봄빛도 제대로 환목하고 있었다. 거기엔 속도를 내기보다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균속으로 달리기를 하는 남녀들도 있었고 조용한 한쪽 구석을 찾아 줄뛰기를 하는 남녀도 있었으며 줄뛰기 공간보다는 좀 더 넓은 공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쪽까지 올린 채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길래 나도 갸우뚱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큰 청룡 모양의 연이 하늘에서 한가로이 날고 있었다. 끌어당기는 동작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란 하늘 공중엔 청룡만 날 잡아봐라 하고 멜롱대고 있기에 분명 뭐가 있을 텐데 하고 그분의 소나기 주위를 유심히 쳐다보았더니 낚싯줄처럼 가느다란 투명줄이 어쩌다 봄빛에 반사되어 눈부시었다. 저 큰 청룡이 가느다란 투명줄에 의지해 날리다니 나는 청룡의 크기에 비해 더없이 가느다란 투명줄이 끊길까봐 더 염려됐다. 하지만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간간이 불어오는 봄바람을 타고 청룡은 높이 더 높이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게 떠돌고 있었다. 연의 주인과 연, 사람과 연, 인과 연, 연분을 뜻하는 인연과는 한자의 구성이나 뜻 해석으로도 많이 달라 걸핏 봐서는 아무 연결이 안 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오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사람과 연을 이어주는 투명한 연줄 그리고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달라지는 연줄의 길이 나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서로서로 맺어지는 인연과 그런 인연의 폭이 아닌가 싶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매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반복되고 또한 단순히 반복되는 줄로만 여기던 나날은 조금씩 색채를 띠며 다채로워지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지인한테서 언어의 온도라는 서적을 한 권 받았다. 도서의 표지는 삽화 따위 없이 자주색으로 아주 소박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지만 표지 뒷면에 찍힌 몇 마디 문자에 눈길이 멈춰졌다.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지었다. 사람에서 은밀하게 몸을 빼면 삶이 된다.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사람과 삶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사람에서 삶, 삶을 사는 사람, 사람과 삶은 글자 표면으로만 봐도 묘하게도 불가분한 구성이었다. 아울러 인과 연,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달라지는 연의 높이와 연줄의 길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나름의 높낮이와 장단이 있었다.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삶의 길은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연을 높이 그리고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과 솜씨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도 때론 예상치 못했던 풍상고초가 동행했고 또한 삶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좋은 날씨라도 요령없이 연은 날지 않을 것이고 잘 날고 있던 연이 순식간에 세찬 바람에 갑자기 떨어지거나 연줄이 끊길 때도 종종 있곤 한다. 허공에서 방향을 잃은 채 맥없이 떨어지는 연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람에 못 이겨 저쪽 방향으로 멀리멀리 외로이 날려버린 연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탓할 것인가. 인과 연은 단 한 가닥의 연줄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주인의 능란한 손놀림에 따라 하늘하늘 창공에서 춤춰대는 연들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봄하늘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는 이들과 이들의 아롱진 색깔로 생기가 넘치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따라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삶의 길에 펼쳐지는 주위의 광경과 자신이 마주하는 사사건건에서
오리들은 끊임없이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다. 간혹 가다 힘들면 누군가의 어깨에 잠깐 기대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따스한 어깨 다독임 속에서 소진돼 가던 에너지가 재충전되어 새로운 기력을 되찾기도 한다. 어느 주말 아침 따스한 봄날을 맞으며 바라보던 인과 연이 이는 나의 삶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연을 심어주었다. 이런 인연 속에 잠시 빠져 나는 주말의 힐링을 보내며 새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자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하늘을 날아야는 연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연에 대해 사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 즐겁게 보내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손혜연 씨의 소필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추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추억 손혜연. 갑자기 몰려온 한파로 찬 바람이 옷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안달이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목을 한껏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나는 학원 수업이 끝난 딸애를 데리고 급급히 집을 향했다. 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집안의 온기가 부드러운 손길마냥 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지 않아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끈한 집밥 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며느리는 없을 거야 라는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저녁 메뉴는 닭볶음 요리였다. 아, 저놈의 닭. 얼마 전에 있었던 닭다리 사건으로 닭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또 닭볶음이라니. 순간 부풀어 올랐던 내 마음이 냉수를 끼얹은 듯 서늘해졌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시누이가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조카를 위해 한 통 내겠다고 해서 시누이와 시누이네 아들, 나와 딸에 이렇게 넷이 눈썰매장에 가서 즐겁게 놀았다. 실컷 놀고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댁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사촌 형제 둘이 헤어지는 걸 못내 아쉬워했다. 하여 시누이네도 아예 우리와 함께 집에 올라왔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닭볶음 요리를 만들고 계셨다. 나와 고모는 상차림을 거들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요리는 두 접시 나누어 담아 상에 올렸다. 낮에 있었던 즐거운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냉큼 시누이 밥그릇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난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 저녁 식사가 되자마자 시누이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아들 그릇에 얹어주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은 닭다리 하나를 당신 딸 그릇에 얹어주셨다. 나는 며느리니 순위가 맨 끝으로 밀린다 치더라도 몇 년 만에 놀라운 친손녀한테는 닭다리 하나도 차려지지 않다니 은근히 마음 한켠이 불쾌했다. 닭다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눈치가 보여 딸의 그릇에 집어주지 않은 게 후회되기까지 했다. 옆에 있는 딸애를 힐끔 보니 엄마의 속마음도 모른 채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 딸이 겨루면서 뒤지기라도 한 것처럼 야속해놨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딸애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여기며 혼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억지 웃음에 간혹 한두 마디 주고받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곧장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까 밥상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었는데 닭다리 사건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소심한 반항으로 설거지를 나 몰라라 했다. 꼭 마치 남편이 곁에 없어서 나와 딸애가 시댁에서 홀대를 받는 것만 같아 남편에게 위챗으로 투정도 부렸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닭볶음 요리를 하셨는데 닭다리 하나는 형님이 조카한테 집어주고 남은 하나는 어머님이 냉큼 당신 딸 밥그릇에 얹어주셨어. 닭다리 못 받은 이 며느리는 설거지 할 힘도 없다. 남편이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줄지어 보내왔다. 하하하, 예전에 달걀 두 개 삶으면 하나는 아버지 국그릇에 하나는 아들 국그릇에 넣어서 우리 누나가 불만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딸 챙겨주느라 그러셨나 봐. 남편한테 투정도 부렸겠다. 괜히 혼자서 파업 아닌 파업도 하고 나니 서운했던 마음은 제풀이 꺾인 것 같았다. 나는 다리가 두 개뿐인 달걀 탓으로 돌리며 한국에 있는 동안 다시는 닭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근데 오늘 또 마주치게 되다니. 나는 닭을 보는 순간부터 닭다리 두 개가 누구의 몫일까 예측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닭다리 하나는 시아버지 몫일 테고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차려질까? 딸도 아들도 다 없으니 이제는 친손녀 차례가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 없다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5만 가지 상상을 하며 눈동자에 초고속 카메라를 달고 닭볶음 요리를 담은 접시를 훑기 시작했다. 오늘도 어머니는 닭볶음 요리를 두 접시에 나누어 담으셨다. 한 접시는 나와 딸의 앞에, 한 접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접시를 보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닭다리 두 개의 닭날개까지 살코기가 대부분 우리 접시에 담겨있는 게 아니겠나가.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작 닭다리 하나로 시어머님의 사랑의 깊이를 재고 따지며 순위까지 매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초롭고 어리석었단 말인가. 비록 시어머니 마음속에 순위로 매긴다면 당신 딸이 나보다 앞순위일지는 몰라도 당신보다는 당신 남편보다는 며느리, 손녀가 우선순위였던 우리 시어머니인데 말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놓여있는 접시에는 퍽퍽한 닭가슴살과 야채들이 담겨있었다. 나는 딸애한테 닭날개를 하나 집어주었다. 방금까지 온갖 못된 상상을 하던 옹졸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닭다리를 선뜻 집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한켠에 꽁하게 맺혀있던 앙금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나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시어머니 밥그릇에 얹어드렸다. 어머님, 아들이 있을 땐 아들 주느라, 딸 있을 땐 딸 주느라 어머니는 계속 못 드시잖아요. 오늘은 닭다리 드세요.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하신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먹어. 난 가슴팍 고기 먹으면 돼. 나는 닭다리 드시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한사코 사양하시는 시어머니 밥그릇에 기어코 닭다리 하나를 놓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당신 밥그릇에 놓여진 닭다리를 처음 보는 음식 마냥 한참 동안 어색하게 바라만 보셨다. 자식들이 어릴 땐 어린 아들 딸에게 양보하시고 칠순 고개 바라보시는 지금에는 손녀 며느리한테 양보하시느라 한평생 퍽퍽한 닭가슴살만 드신 우리 시어머니. 한평생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마음으로 자식들을 챙기고 계셨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도맡아 깔끔하게 해놨다. 불만과 불평으로 화가 우국 치밀던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꽃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는 겨울에도 집에 꽃 화분을 키우신다. 아침마다 화분 앞에 마주앉아 활짝 핀 꽃들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어여쁘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머금고 가늘은 가지의 꽃망울들이 대롱대롱 맺혀있다. 금방이라도 꽃을 피우려는 뜻이.

네, 그래서 작자는 처음에는 아들과 딸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참사랑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옹졸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시어머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약돌을 바라보며 리삼민. 대련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바다를 보면서 언제인가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구경하리라 다짐했었다. 고희가 넘어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시야에 안겨오는 바다를 묵묵히 보고 있노라니 가슴까지 뻥 뚫리는 것만 같았다. 바닷가 상공에서는 갈매기들이 사람들을 반긴다. 시야에 안겨오는 모든 풍경이 내게는 참으로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문득 바닷가의 조약돌에 눈길이 사로잡혔다. 모난 곳이 없는 조약돌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의 심사를 눈치챈 최 선생이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다. 원래 이곳의 돌들도 각인한 모습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에 부대끼며 둥글둥글하게 마모되었다오. 나는 동글동글한 조약돌 몇 개를 주워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고 시간이 날 적마다 들여다보았다. 비록 돌덩이에는 꽃무늬가 없고 보석도 박히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그토록 사랑스럽게 다가왔다. 사나운 파도에도 꿋꿋이 견뎌내며 자리매김을 해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6살 때

황동계에게 몰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적이 있다. 다행히 부근에서 방아를 찧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를 발견하고 인차병원으로 데려갔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맹장수술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병마는 찰거마리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그로 인한 서러움과 고통은 쉼없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한 번은 독감에 걸려 마을위생소에 가서 주사를 맞다가 그만 주사바늘이 부러져 둔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주사바늘을 꺼내려 했지만 다치면 다칠수록 주사바늘은 더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안달이 난 의사는 나를 마을의 손잡이 뜨락도르에 태워 밤중에 현 중심병원으로 실어갔다. 뜨락도르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2시간 남짓이 달리다 보니 주사바늘은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현 중심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취약이 효력을 잃을 정도로 시간이 꽤 걸려서야 겨우 주사바늘을 꺼낼 수 있었다. 게다가 대학 입학시험 때에는 신체검사에서 미끄러졌고 러시아 장사길에서는 사기꾼의 속임수에 걸려 하룻밤 사이에 17만원이란 빚을 걸머지기도 했다. 당시 월급쟁이가 되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장사길에 오른 꿈도 물거품이 된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한창 주저앉아 있을 때 귀인인 한 할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분이 사업 정보도 알려주고 자금도 대주어 과일과 채소를 도매하는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나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약돌은 추억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나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다. 저마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있고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찬 물결 속에서 조약돌이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겪으며 성숙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조약돌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세찬 파도와 바닷물에 마모되어 반들반들하게 변한 조약돌을 보면서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지나온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도 세찬 물결 속에서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조약돌처럼 시련을 겪으며 성숙하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각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이 17곽을 사시는 분들 이때까지 우리 본약 시각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시는 이분들 우대 활동에 참가하면 본약 시각을 더 증송해 드리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일 지금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우리 활동 그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이섬

0: 요 여름 이불 한 시트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예,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예,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러시아 야생 해삼입니다. 예, 그 얼구면서 말린 이런 해삼인데 예,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뇌경색이 왔다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예, 그 신도가 아주 높은 이런 약이죠. 예. 예, 이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되죠.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이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되죠. 예. 예, 대뇌는 우리 인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 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이미 온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 보면은 재발을 쉽게 합니다. 예, 1년부터 5년 사이에 예, 재발을 하죠. 예, 그리고 1년부터 3년 사이에 재발을 더 자주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주치공론이 쓰여 있는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예,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해내는 하이마 방회가 있는데 이 하이마 방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죠. 예,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의 그 귀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예, 그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이 이제 금방 그 한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냅니다.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서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을 잘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나 다시 또 한국어 학습을 했습니다.
0: 예.
2: 우라발 중풍이 걸렸는데, 그럼 약을 30년 먹어도 예, 끝내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예, 정말이 치료란 시간 다 하고, 돈 많이 쓰고, 효과도 못 보고 이러고 살았겠습니다.
0: 예.
2: 그래, 선생님이 이거 심리방 강의를 듣고서 예, 이거 깨달은 게 정말 엄청 많습니다. 예, 머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예. 딱 그거 공농수체 씌여 있고 딱 중풍이 치료된다는 약 써야 되겠습니다. 예.
0: 중풍이 왔으면 그래. 그래 거기 딱 씌여 있는 그런 약을 써야 효과 보는 게 잼까. 그래 그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2: 예. 근데 예. 근본은 모르고 거기서 되는 대로 약 쓰니까 나 치료도 안 되고 이게 또 안 쓰고 사람이 고상하고 시간을 늘에 붙여서 치료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0: 그렇죠. 예.
2: 거기다 하슬이 또 예 정이 쓰여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나 이마 봐서 밥은 못 먹고 그다음에 또 소변을 잘 무슨 못해 고상하고 그다음에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하는 것도 모르고 자리도 못하고 이래고서 정말 엄청 고상하며 살았겠습니다. 예.
0: 예.
2: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심리방에 쓰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딱 치라고 공론수에 딱 씌여 있으니까 이거 썼는데 예, 정말이 마가같이 딱 맞을 때다. 예. 전자가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예정이 그, 저기, 나, 알켜주는 대로 딱, 딱, 예, 한 달에, 사흘에, 닷새, 일주일이라고, 거기다 또 물리, 치료하는 그런 것까지, 이래가 물리료법을 섞었으니까, 나, 예, 정말, 예, 딱, 치료 상태.
0: 그게 물리료법이 아닙니다. 그게, 루이스 료파라 말입니다. 예, 약이 아니고,
2: 이렇게, 예,
0: 루이스 료파.
2: 예, 그래서 예. 이로써 지금도 학습해도 똑바로 모릅니다. 예.
0: 말은, 예, 이렇게 빗나가고.
2: 예, 그래서 이게 정말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도 금방 들어왔습니다. 이제 밥 잡습니다. 예. 배고 파기라 위에 식욕이 없어 기라는 게 식욕이 있을까 맥이 있을까 예, 자 걸어 다닙니다.
0: 얼마나 좋습니다.
2: 완전히 변했어.

0: 입니다. 예, 그때보다 그때는 당장 죽는다 내 살 60개다 이래던 게 지금은 예, 됐었습니다. 모르는 아. 사람 모른다. 정상적인 사람만 다 맞춘다 거의.
1: 예.
0: 네, 그렇지. 야, 선생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냐. 예.

0: 날지 궁금해 강수석 소리 여기 오라모 강수석이 오라모 오고
1: 좋은 일이죠.
0: 따라다닌다. 그게 좋은 일. 옷도 이쁘시고 예. 그런 사람 똑똑해 졌습니다. 예, 우리가 아.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정말 청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 엉영 알아도 먼저 좋았겠습니까?
1: 아 이제라도 알아끌래게도 그 마에게도 효과를 받지 않을까?
0: 예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예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는 우리네 그런 적이나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활동만 할 때마다 쌉는데 예, 우린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우리는 이양만 먹고 양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절도 잘 되고 이렇게 치료도 잘 됩니다. 예,
1: 그렇죠.
0: 사람, 똑똑한 원래도.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 그래 나는 숱한 사람은 또 소개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다니까 아니 소문났어요. 아무튼 이거 좀나 흉흉이 걸려가지고 수령도 아무렇게 아바인 고상한다고 어리버리해서 이러면서 그랬는지 지금 이러니까 뭐도 물어본다 무슨 약 쓰는가 이래 소리해서 심리방 그거 썼다고 해서 이래까 빨리 쓰라고 소리요.
1: 저희가 지금 이 약을 5년 5개월을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조선말 방송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그랬던 분들하고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이 언어장애도 오고 어떤 분들은 이게 발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이래던 이런 분들이 항상 얼빤해서 이래던 분들이 지금 이거 쓰고서 정말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0: 예, 정말 효과입니다. 예. 예, 예.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1: 그렇죠.
0: 선생님. 예. 그래서 많은 사람 소개를 했는데 어느 사람 요약은 나쁘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 이 약은 예, 네, 항상 예, 말하는데 이 약은 누구를 소개를 해도 요가이 먹는 약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내 소개하는 사람마다 다 말한다. 예. 꼭 공농주치 이렇게 딱 배우면 여기 요기 봐라고 해서 중풍이 딱 치료된다고 이젠가고 그리고 여기 봐라고 해서 딱 그래서 그 야, 이 심장병을 딱 이름 밝혀가면서 이렇게 치료된다고 이젠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소개를 해라고 나는 그랬다 항상 그 많은 사람한테다 난 그렇게 말합니다. 딱 그래서 그거 보고 서 그래서 이 그거 떼려서 설명해서 그 이 사람들 쓰게 하면은 효과도 나거니와 또 그게 효과 나니까 또 욕도 안 먹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선생님은 예. 원래 정확하니까요.
1: 그 정확하게 인도해야 되죠, 원래.
0: 예. 예. 누구나 다 믿지요, 예. 예. 그래, 요번에도 우리 친구 하나 했는데 기침이 나고, 예, 목 안이 마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숨이 차고, 계단에 오르내리기 정말 힘이 든단다. 예. 그래, 그래서 머리 얼빤하고 맥이 없고, 그렇단다. 예,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전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예. 전번에 배달받았었는데, 예. 효과 난단다.
1: 어허, 효과 꼭 날 수 있어.
0: 그래서 예. 오늘도 예, 서민여 수강도 배달받아 쓰겠다. 내가 뺑이 쓰라고 우리 처에 계속 이것만 먹으라고 이랬다. 써보겠답니다.
1: 한참 쓰느라면 꼭 그서 예, 영,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연히 신대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예.
3: 그리고 그러다가 또, 세금 두 번 나왔어요. 이 당연히 신대방을 먹기 전에는, 1년에 몇 번 씻어서 요알링이 쓰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병이 심할 때는 원래 입원 아예 마야 되지. 뭐.
1: 그렇죠, 예.
3: 심장이 통쇄나고, 어수선 증이 세게 나고, 예. 오늘 이 집단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래도 꼭 이 병원 입원해야만 과를 놓고 근데 입원해서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가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입원이라고 모르고 삽니다.
1: 입원 아예 하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을 잡습니다.
3: 그렇지 말입니다.
1: 지금.
3: 예. 이 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 저는 그런 입을 아예 할까 돈도 절약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리고 난 또 그래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고혈압 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고혈압 떡약 소약을 소약을 먹으니까 위도 작아가지 소를 작아가지 위가 영 나빠졌댔습니다. 근데 이 약 목소리 이 약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 약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대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장약을 간, 이 혈압약을 간양하면서
1: 예,
3: 먹었는데,
1: 그렇지.
3: 야,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화분을 아껴주는 그대로 먹었는데, 이 약이 뭐 이렇게 먹은 게 혈압수술 어쩌고 잘 되니까.
1: 그게 리설이 오빠인데 약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효과 좋은 약입니다. 효과 좋단 말입니다. 리설이 오빠가. 예.
3: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장약, 전문 장약 시내방만 모두 해라.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1: 그렇지.
3: 야, 얼마나 좋.

0: 난 좀 여기서 지금 효과를 잘 봤었으면 얼마 전에 우리 장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장약을 먹고 살았잖아. 정말 여러 말에 효과를 잘 봐서 지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아,
0: 우리 아바의 심장도 아주 좋고 예, 이 머리가 여러 곳이 막혔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 사변 자수도 닦고 그러던 게 약 먹은 다음에 여러 말에 이 영 좋아져서 어 심장도 좋아지고 지금 다리 허리도 영 좋아져서 지금 자꾸 바깥에 나가고 싫어하는 게 바깥에 나가 자꾸 활동합니다.
1: 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야 합니다. 예. 이 사람들 모두 그래서 그 뒤에서는 어쩌고도 모두 팔팔해서는가 말합니다. 이 약 다 먹고 좋아졌다면 우리는 그것도 사람
1: 이 약을 잡으면 그렇게 좋아짐다고.
0: 예, 그 예. 우리는 이 약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을 살려 살았다.
1: 예, 그래요.
0: 오늘에 또 우리 한로층에 있는 그 할머니 있는데 그 집에서는 병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심장도 나쁘고 내게 색도 있어서 그래 층계로 올라가 내릴 때는 영 내기 없고 헐떡거리면서 숨이 차서 올라 못 가겠습니다. 예. 어 그래 그 또 그저 아바에는 또 예, 어, 허리 다리가 아프지 그 잡을 잘못 잡은 자수가 잡지 그래서 약 선택해서 잡다는 게 용 효과 좋다 되고 요즘에는 어. 이 아바도 허리 다리 다 다리 맥이 오른답니다
1: 지금. 그렇습니다 맥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던 게 그게 심장 기능을 많이 높여주고 이러니까나 이제 그 할머니도 층기를 잘 올라갈 수 있는 게입니다 그게
0: 그리고 아바는 전 열성 비대가 있었어 한라선에게 일하들 버스에서 사변 벌라 나가는 요즘에 그 한두 번밖에 안 한답니다.
1: 좋죠, 예.
0: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영 좋아한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어, 영 좋을 때 월 끝이니까 활동이.
1: 우리 활동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0: 오늘 마지막 예. 날이지. 그 마지막 날에 이리 활동이 좋고 다음에 얼마 전략할까요?
1: 그렇지.
0: 거기 또 주는 예. 선물도 맞죠. 오늘 전 36살 다자마다 계속 쓰겠답니다.
1: 예. 계속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번이 우리 활동이 예. 아주 큰 우리 활동입니다. 이 우리 활동입니다.
0: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 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 후에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약 달 자 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저리 잘 되는 게 알리니까
1: 예, 꼭 알리죠.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들이 예.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지금은 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예,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습니다.
1: 예.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런 효과를 또 봐야 됩니다.
3: 예,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3: 예,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잡고 있습니다.
1: 예.
3: 내가 소개를 해서 예, 우리 올케도 지금 이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우리 올케는 예, 뇌경색이 세 번이나 왔습니다.
1: 아, 예.
3: 그래가지고 예, 항상 골이 얼빤하고 예, 경력도 없고 예,
1: 예.
3: 계속 골이 무겁고 계속 소리 난다 해서 예, 계속 영 힘들어 했고 예, 예. 심장도 나빠지고 계속 숨이 차가지고 그랬는데 예, 약 먹고 예, 그렇게 지금 효과 좋다면서 예, 계속 단기적으로 먹겠다면서 예, 하다못해 나사진 다음이라도 유지량으로 먹겠다면서
1: 예, 그렇게 좋죠 예,
3: 예 오늘 36각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유지량을 잡수는 거는 완전히 했거나 적게 잡수면서 차수도 줄이고 이래면서도 그만한 거 유지할 수 있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예?
3: 예.
1: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 약 먹어보니 정말 효과 너무나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저는 이거

0: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 년 예, 고혈압 약을 저만 몇 가지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1: 야, 이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볼까나 어떤 분은 이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10몇 가지 고혈압 약을 예, 이게 아예 되면 또 저거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10몇 가지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야, 내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 게 이 혈압 조절이 얼마나 그분이 잘 돼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0: 예. 예, 나도 그렇게 좀 고생하며 살다가 맨바로 선생님이 이게 장약 신예방 강의를 듣고 이 강의가 내 마음에 와 딱 따뜻한 이 약 지금 예 쓰고 있는데 7달 살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사일, 오일, 일주일에 예. 한 번씩 예 감량하던 때부터 예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녹색 비법을 같이 썼는데 예. 야,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되니 이 약을 딴 말에 지금 심여방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0: 지금.
1: 잘 됩니다, 원래.
0: 예, 네. 계속 저는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는데 야, 이 약 먹으니까 이 증상 인차 좋아지니 알겠다.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가슴이가 나와서도 후들거리면 자꾸 숨이 차든 일정사적으로 인차 좋아진 게 알리고.
1: 하하하, 맞습니다. 예.
0: 예. 계속 소화 안 되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와서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아이, 식후물이 아예 올라오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는가, 예, 체중도 누르고.
1: 그렇지.
0: 맥이 나는 게 알리니까 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저기 어지럼증이 나고, 손발이 저르고, 소변 차수도 많고 해서 이 약 쓰고 있는데, 야, 이 면에서 진짜 효과를 잘 보고 있어서, 야, 이 약이 정말 맨발을 잘 선택했었다고 지내서 하자면까지.
1: 그래.
0: 그래, 이전에는 정말 공로 수치에 씌어 있지 않은 약을 쓰니까, 예, 아무리 맛있어도 효과 없던 게, 아, 이번엔 이거 공로 수치에 딱, 이제, 뇌주.
1: 예, 약을 선택할 때는, 꼭, 그서, 예, 이, 약과의 치료인 범위를, 예, 그거 존중하면서 뇌중풍을 치료를 하겠으면은, 그 뇌중풍을 치료를 한다는 이런 약을 딱 써야 효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당약 심내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오시산이 두 번 와서 반신살 못 쓰고,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디 어느 장애의 약이나, 무슨 이고 벌리면 거기서 아래 태구진에 떨어가지고 밥 먹기조차 힘들고 용 거기서 많은 고생했댔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썼지만은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와 선생님이 아이 그런 개발 받고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공동조치 자기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은 아무런 효과 못 보고
1: 거기에 거기서 딱 치료된다는 게 거기서 있어야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게
3: 뭐.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개발 받고 서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와, 얼마나 효과 좋겠습니까?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정말 치료된다고 딱 쓰는 것, 씌어 있는 것.
1: 그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약을 선택할 때는 그게 기본이 기본이죠.
3: 맞습니다. 예. 그 이 약을 쓰면서 보면,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 있고, 우선 5년 5개월 채 쓰고 있는데, 확실히 약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거 써보면은,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옛날의 약보다 좋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3: 아, 정말 옛날에 써왔던 약이 아이, 그런 어린 아이라면 이건 좋습니다.
1: 그렇죠.
3: 아, 약 써보면 정말 선천한데 다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3: 우리 그 뭔가, 채소도 그렇지, 뭔가. 지방 채소하고 이거 오염이 없는 이런 녹색 채소
1: 완전히 다르죠.
3: 완전
1: 우리 이 김에 지금 소홍화가 들어갔지만은 소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소홍화하고 예, 이 우리 이렇게 높은 야생에서 자란 4,500m 이상에서 자란 그 소홍화하고 예, 일반 지방에서 자란 이 소홍화의 약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약 예. 써보니까, 예, 써본 사람은 알지, 정말 써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 효과에 대해서 긍정 못한단 말이에요.
1: 모르는 게 어떻게 긍정한, 뭐, 써 못 본 게.
3: 정말 써보면, 예, 이 약이 정말 천연약대라는 게 대단히 약효가 정말.
1: 실감적으로 느껴진다. 야, 확실히 좋은 약이구나 하는 게, 그거
3: 맞습니다.
1: 잡수면서 느껴진다 말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의도 그랬다니까, 좋은 약대가 좋은
1: 치료고
3: 나타낸다고.
1: 예, 그렇죠.
3: 이분 소장에서 아이, 그런, 그, 4,500m 이상, 5,400, 홍경천은 5,400m 이상, 아이, 그, 연, 황금으로 불리는

0: 내가 전화 들어갈까? 그 예약 효과는 더 어디다 비할 때 없이 효과도
1: 그렇죠. 예.
0: 지금까지 예약 써보면 이런 약재 들어갔냐고 못 써봤단 말이야.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놓으니까 나 이 약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만 써본 사람이나
1: 다 긍정합니다. 쓰기 써본 사람은 다 긍정해준다 이거.
0: 이 약이 아이 5년 5개월 채 쓴다 할 때에는 그게 무슨 아이 바보 돼서 쓰겠습니까?
1: 그렇죠.
0: 효과 없으면 이거 쓴까?
1: 그럼 아이 효과 나고 병원은 모르고 살고
0: 예,
1: 하니까
0: 병원 지금 예. 심장도 저는 두자란 사람은 기울부족듯이 심해서 정말 아이 이 여름에는 자꾸 쓰러져서 병원이 아이 그런 요한이 몰려 쓰러졌던 게 나중에는 심장으로 넘어가서 심장 두자란 하라 돼 부모가.
1: 예.
0: 그래야 게 지금 이약적이 두자도 못하고
1: 이학적이 주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학적이
0: 주제아의 변두리에서 뽀송
1: 그렇죠. 예.
0: 예, 너무나 얼마나 아이 기혈부족 때 해결도 혈압도 낮던 게 60에 80을 품이 왔는데 지금은
1: 기혈부족을 해결해 주니까
0: 병원 모르지 에이.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을 되지 야 한 날에 세 번씩 꼭 먹을까 제품이야 그런 위험을 꽁꽁 눌러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이 약은 또 특별 그런 치료, 요법을 치료를 하죠.
1: 그렇죠, 예.
0: 예. 예. 관산 동네, 니 동네, 경화 다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1: 하니까.
0: 예, 여름 약을 써야 정말 심혈관병에서 해탈될 수 있지. 그 다음 내치는 내 생각에 해탈되는
1: 이 심혈관 질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우리에게 5년 또 5개월 어서는 강의 드리는데 정말 제일 좋은 약입니다.
0: 이게 예, 써보니까 다른 예. 약 쓰다 이거 써보니까 확실히
1: 알리죠.
0: 모두 공정한
1: 예,
0: 나라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딸이 시어머니도 이렇게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다니며 쓰다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소개를 해서 쓰는데 어서 넘어서 아바이 떼시고 가던 게 어서 넘어서 아바 안에 어서 넘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한지 뭐
1: 그거 보셔 어느 마이 그렇게 예. 아유, 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그런 뭔가 오늘이 내 마지막에 활동이라고 아이 번약도 도주지
1: 경금 감해준이지
0: 예, 요럴 때 싸라고 그랬지. 우리 딸인데다 시켜줬던 게 지금, 예, 그러면 오늘 배달해달라.
1: 예, 그럼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이제.
1: 예, 이제 오지 하다가 뚝 끊어지지, 예. 각이, 신호가.
3: 예, 이제는 예, 공로수치에 쉬어 있지 않는 것이니까 효과 없던 게, 이번에는 공로수치에 딱 뇌중풍을 치료하고, 심장을 치료하고,
1: 예.
3: 딱
1: 쉬어 있지,
3: 예, 쓰니까, 예, 이런 중환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1: 그게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꼭 구석에 그거 보고 쓰셔. 예, 내 심장 치료를 하겠다 하면, 내 심장 치료를 한다는 내용이고, 거기 딱 적혀 있는가 그리고 중풍 치료하겠다면 중풍 치료한다는 게 딱 적혀 있는가 그거 보고 딱 써야 됩니다.
3: 예, 예. 그만 공부 수치를 예. 예,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1: 그게 존중하는 게 제일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3: 예, 이 약은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란 야상 약자고 홍경천 5400m 서장에서 등항강으로 불리는 약자가 4가지가 들어갔지 하루에 3번씩 딱딱 먹으면 치료해 주니까 치료 효과가 영속속 합니다.
1: 예, 이거 예, 하루에 3번씩 딱 먹으면서 이 병세를 우리 혈액 중이 깨거나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가지고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요 잣수를 늘려가지고 세 번씩 잡숫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 요렇게 바짝 치료를 해주니까나 이 바짝 치료를 아예 해주고 아예 이 심장비 심한 심장비하고 그 다음에 중풍 치료 이게 됩니까? 거기 다 그게 이난병 이게 치료하기 바쁜 병들입니다. 심장병은 일반적인 그래서 관심병도 그게 한번 이미 걸렸다 하면은 그게 치료가 바로 잘 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결국 뇌출혈 뇌경색 후유증 후유증이 얼마 많이 남습니까 말도 못하게 만들지 사람 팔을 못쓰게 만들지 다리를 못쓰게 만들지 그 후유증이 얼마 대단합니까 널널이 치료를 해서 그 사람 치료되겠는가 생각해보시오
3: 예,
1: 그렇지니까 예.
3: 예, 우리는 우리 부분이 이약 몸에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이렇게 활동을 저럴 때 오늘도 배달받자 그런가
1: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선생님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임세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 관광 특색

0: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조 포장인쇄업종의 선두기업인 연변장백산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진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시장을 확보하고 성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진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의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진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령,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리입니다.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포장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0: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 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개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

0: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네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 대표 직책 이행과 건원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겨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네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증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겨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거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서기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원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계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 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계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 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이승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1 라운드 섬서연합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1-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0: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지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계현 하나의 경치 한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 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0: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곁에 있는 소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편안한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의 조각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화와 발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우리 고향의 모습을 노래하는 새시대 새연변. 새시대의 물결을 타고 우리 연변에는 새로운 건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최래령 가수의 새시대 새연변 보내드립니다.

삶의 길을 걷다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기쁨은 배로 나누고 어려움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겨운 길도 두 손 잡으면 꽃길이 됩니다. 이어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을 담은가요? 지난날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자는 힘찬 메시지가 담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의 향긋한 커피향, 친구와 카페에 앉아 나눈 수다, 느긋한 어후의 여유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가요? 연길에 오시면 민속 음식도 드셔보고 꼭 연길커피도 맛보시길 바라면서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연길커피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라고 하죠. 이어서 배소윤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연변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해봅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음악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짓고 곁에 행복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농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선생님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동충하초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백에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의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전통적으로도 우리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우리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왜서 장약이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동충하초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중국의 동충하초가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장의 동충하초가 효과가 또 제일 좋고 또 생산지입니다. 예, 때문에 동충하초는 예, 장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0: 우리나라 고전 서적에서도 상약으로 취급했고 정과 기를 함께 보충하는 약물로는 동충하초밖에 없기 때문에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화도 늦춰주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령인 분들 바로 90세 이상이 유명한 이런 분들에게는 장수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음양을 같이 보충해 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대전합니까?
0: 맞습니다.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동충하초 발효분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나서 매일 운동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이모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분을 1년 넘어 자셨습니다. 원래 혈압이 좀 높고 심장도 나쁘고 선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거기다가 제 머리로 떨고 손을 떨고 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도 먹고 또 침도 많이 맞고 했지만 완전치 않아가지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라 해서 그래 잡수기 시작했는데 석달 먹으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침침하던 것이 심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위가 좋아지면서 식사를 잘하니 힘이 난답니다. 그리고 손이 나빠가지고 오전에 참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약이 세상에 없구나 하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80이 넘었으니까 허리다리가 또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을수록 아픈 것이 나아졌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에서 살살 돌아다니던 게 바깥 출입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은 네가 소개를 해줘서 영 감사하다 하면서 그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학도에 너무 좋으니까 내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아홉 가구 싸서 먹겠답니다.
0: 아홉 가게는 11과구 드리면서 이 영양 밥솥하고 Q10을 드립니다. Q10이 지금 또 새롭게 또 도착했습니다. Q10하고 이 연골소가이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2830666번에 예약하십시오.
2: 그래 인사 전화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나전남가
0: 맞습니다.
3: 나도 동서하초 발효분 먹고 많은 효과 봤습니다. 이 동서하초 발효분 먹기 전에 이발이 자꾸 말라가지고 인간 고사했는데 그저 훌 먹을까 한 대여섯 먹을까 이게 철없지 않을까 글쎄. 그리고 심장이 후두두 하면서 늦게 떨리는 것처럼 밤이 뭐야 문을 자꾸 이렇게 당겨는 것 같고 황황 해서 이랬습니다. 그것도 안 겨져서 으슬합니다. 그냥 그것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밤잠 자지 못했어요. 인간 고사하고 수면제 먹고야 자던 게 동시에 하초 먹은 다음에 그것도 똑 떨어져 이래서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잠 잘 자고 그런지 동시에 하초 먹은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정말 흐릿허무한 게 없이 몸 가벼워진 것 같고 눈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거 먹은 다음에
0: 맞습니다.
3: 정말 이야기 정말 좋다 그래요. 소변도 영 찾아가지고 영이 고상했는데 소변도 없지 않을까 소변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 좋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지고 무슨 게나 다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한 번만 먹지 나는 이 얼여름에는 한낮에 이 아픈 이런 시끄러운 곳에 한낮 타야 얼여름 지냈습니다. 정말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 선생님 좋았냐고 아시냐 돼서 나 얼여름에 고생하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예. 활동이 있습니다.
0: 예, 예,
1: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제입니까?
1: 맞습니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네, 저기 그 신체의 무슨 그 그 위로 올라가는 그 혈관이 그 아픈 자기
1: 경동맥이
3: 예 경동맥이
1: 예
3: 한 자근은 100분의 60 맥이 다르는 게 한 자근 50 맥이
1: 예
3: 방칼이 많다고요 방칼
1: 예
3: 그리고 뇌경색도 오고 뇌 위축도 오고 예
1: 예
3: 그래서 내 잠도 지내 못 잡니다 그래서 예 이 약 처음에 시작에 그 이게 지내 심각하게 드는 시작에 먹다가 약은 확실히 좋은데 강구약이만 해놓을까, 예. 내 저기, 돈이 좀, 그땐 딸리고 이래놓을까, 좀, 이것보다 좀 값이 싼 이런 강구약들을 좀 싸서, 어떻게 비해는가 하고 먹었는데, 야, 안 됐다,
1: 예.
3: 그래서 내 지금 다시 결심하고, 어떻게 이 약을 좀 먹어보고서, 어떻게 비해를 좀 치료할까 하는데.
1: 예.
3: 그래서 아. 내 지금, 그 무슨입니까?
1: 예.
3: 금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준비를 해서,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해서, 예.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그게 우리 이 동충 하천은 이 불면증하고 이 불면증이 있으면 심내혈관 질환이 또 찾아온다. 그리고 불면증.
3: 심내혈관.
1: 예.
3: 내가 오늘 노공술 두 번 왔다가지.
1: 예.
3: 내 위축도 왔지.
1: 예, 그런 분들은 이 동충 하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불면증이 있으면은 소화 불량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 질환. 또 잠도 예. 잘 아이 오거니와 또 우울해도 지고 예, 기분도 저하되고 장운동
3: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 저기 전문 수면제 맞는데 아무 쓸데도 없이 먹으면 조금 며칠은 뭐 조금 괜찮다 그래 또 한 가지고 예.
1: 점점
3: 좀 두 개씩 먹으래 두 개씩 먹고 지금 세 개씩 먹어 세 개씩 먹고.
1: 그럼 아이들
3: 이제 그 아이들 그 약 무슨
1: 네 이 수면제가 이 잠시는 조금 이래 좀 자는 같아도 그 다음에 인체 모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사람 반응이 또 늦게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이 전체적으로 이 수면 리듬이라든가의 생체 리듬을 균형 시켜주면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기 네. 때문에 우리 뇌가 문제 생겼다 하면은 몸 전체 균형이 깨진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서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이 변비가 있거나 항상 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3: 아, 감사합니다. 잘
1: 건강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불면증 바로 이 수면이가 중노년 분들이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2: 네.
1: 예, 바로 지금 우리 이 불면증이가 수면이가 운동이라든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돈 많은 사람보다도 잠 잘 사는 사람이 더 부럽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통계에 의한다 할 때에는 전 지구적으로 100분의 50%가 지금 불면증 겪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100분의 80%가 불면증에 또 시달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의해서 지금 소화 기능도 퇴화되고 또 변비도 또 생기고 심내혈관 질환, 심부전이 또 생기게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는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상이 못 되고, 예, 지금은 혈압 조절이가 잘 돼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위가 소화에 대해서 항상 트림하고 끌끌이 올라오고 이랬대는데 지금은 위가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이가 납니다.
1: 네.
4: 예. 그러니까 예, 수면장애도 잠도 잘 자고, 예. 이전에는 신혜를, 이렇게

0: 아파서 잘 걷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 걷습니다.
1: 예. 골다공증하고 예. 이 관절염이 예.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러는지 이전에는 정말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소리 예. 잘 걷지 못했습니다.
1: 예.
0: 지금은 영 잘 걷습니다.
1: 예.
0: 확실히 알립니다. 그리고 심장이 좋아지 그러는지 잠도 잘 잡니다 지금.
1: 예.
0: 예. 4,500m 악랄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이 동수화초 바르기엔 분은 정말 말을 영 정말 약 가운데서도 정말 말을 제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거 떨구지 않고 계속 묻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내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4: 예.
3: 나도 이 동풍하차를 안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와서 내가 같이 먹고 있는데 동생 중에 한국 갔다 와서 영 세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진가면 미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허리까지 많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오늘 싸겠다고 해서 나를 전화해달라고 내가 전화합니다.
4: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는 이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수면이 질이라 할 때는 이 장 기능이 저하와 또 면역력 저하,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률을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하고 변비는 예,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면 부족을 보면은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이 변비가 대부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은 자율신경을 교란시켜서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억제시키면서 변이 감각을 없어지게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 변을 보기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거니와 변을 보기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면의 질이가 약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변비 역시 또 수면을 방해합니다. 예, 우리 하루만 변을 보지 못해도 좀 기분이 잡치면서 또 이 수면 부족을 불면증을 또 유발합니다.
2: 네.
4: 예,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예, 배변 전이 이 가벼운 복통후는 깊은 수면 시간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잠을 잘 자고 변을 통쾌하게 배출시키는 것이가 우리 건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수면제라 할 때에는 이 배변 방사를 억제시킵니다. 예, 이제 환자분처럼 수면제를 한 알 드시고 딴 데면 두 알 드시고 세 알 드시고 하면은 이 배변 반사, 변을 보기 싶은 이 생각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이가 걸린 상태로 장에 남아있게 하면서 또 일단 변비약을 드시면은 심장 리듬을 방해해서 또 수면을 더 영향 줍니다. 예, 우리 변비약을 드시면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2: 네.
4: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잠을 들기 어렵거나 혹은 배변이 힘들다 할 때에는 만성적인 심부전이라든가 그리고 전해질 이상이 조기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잠을 못 자는 이런 작은 문제로 넘기지 말고 예, 약을 제때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절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동충하초가 불면증으로부터 소화불량이라든가 혹은 변비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하면서 더욱더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도 동충하초 발화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4: 예.
5: 아니, 이약 쓰기 전에 폐가 난 나쁜 사람입니다.
4: 예.
5: 그래네, 그냥 기침 나고 피를 검사, 폐 염증 꼴떡하다지. 그래서 기침은 아무리 하고 써서 아이들때다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기침 나고 좋다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이랬는데 그런 미인의 또라이 기분이 이 동서와서 바라던군이 먹고선 지금 폐 염증도 없어졌지 뭡니까? 기침이 아예 납니다.
4: 네.
5: 그래지 난 또 심장이 또 나빠가고 예. 맨날 숨이 차고 이제 숨이 올라와요.
4: 네.
5: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째 짜증을 그리 납니까? 누구 무슨 이게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돼. 그게 막 그 소리가 화나면 그래. 그렇습니까?
4: 네.
5: 그래도 이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약속은요.
4: 네.
5: 기억력도 없어갖고 무슨 뭐거랑 두고도 모른다. 무슨 어쨌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 내 시장에 가서도 물건 싸고 뒤 갑도 아예 치르고 그 다리를 떠나려고도 하려고도 하고 물건 싸고 두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 왜 지금 내 이약 쓴다는데 얘 기억력이 돌아가고 전화 허마랑 우리 집 쪽은 몇 사람 치르고 허망 적어놓은 거 아예 보고도 다 압니다.
4: 네.
5: 도와줬습니다. 그래 왜 유관 아빠가 소화 안 돼갖고 그저 예 니네 밥이라는 건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 맥이 없어서 예 그것도 누워있을 공기밖에 아예 했습니다. 너무 맥이 없어갖고. 그런 게 이야기도 소화들이 잘 됩니까, 지네?
4: 예.
5: 밥 먹고 소화 잘 돼갖고 밥 잘 먹고 맥이 나지. 그래, 정말 좋습니다. 난 이야기 옛날에 황제들이 쓰던 약이지. 그런지 정말 약은 진짜 약이라고. 그냥 믿음이 가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4: 예.
5: 또 본 사람 모를 겁니다. 내가 직접 써보니 정말 약이 좋다는 게 알립니다. 그래 우리 활동 좋아갖고 예 경제상에서도 정말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4: 예. 네.
5: 그래 난 지금 약은 있는데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예. 조금씩이라도 난 계속 사는 성질이니까 조금 이번 활동 참석해서 또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4: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영양학적으로나 또 이 양리학적으로나 예, 동시에 이런 효과를 보면서 지금 동충하초는 영양 덩어리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 런앤에 보면은 이 소화 흡수가 안 되면서 영양이 무너지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고 또 이 질병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2: 네.
4: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서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청소해주는 이런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뇌가 건강하면 우리 신체 모든 기능이가 잘 지배됩니다.
2: 네.
4: 예, 그리고 이 멜라토닌 성분이 있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많이 경감되죠. 예, 이런 분들이 우울한 분들도 많고 또

0: 화나거나 예, 이제 환자분처럼 이 분노 장애를 잘 조절 못해서 자꾸 화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우리 동충 하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가 예, 이런 수면도 취하게 하면서 뇌 신경도 보호하고 항스트레스하고 우울증을 예,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서는 예,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이 멜라토닌에는 체내 이 생물 시계를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러운 이런 수면을 유도합니다. 예, 우리 항상 이 수면이라 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인체가 수요되면서 이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강박적으로 지금 수면제를 쓰면서 이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가 아예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수면제를 쓰고 있다 하는 분들도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수면제를 쓴다 할 때에는 예, 증가하지 않고서도 또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지만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이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아예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대부분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예, 만약 우리 동충 하초를 섭취하면서 이 멜라토닌을 보완하게 되면은 예, 바로 보충하게 되면은 체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이 경감됩니다.
1: 네.
0: 항상 불안하고 좀 화가 좀 나자 하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예, 이런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예, 바로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면서 몸 전체의 자연 치유력까지 높여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향상시켜서 이 항우울증이라든가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의 가장 큰 우점이라 할 때에는 예, 이 그 면역력에서 예, 좋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또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이미 방송에 소개된 지도 5년이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써보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발효 동충 하초의 균분이가 몸에, 몸 건강에 아주 큰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점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대한 이런 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과도한 면역 반응, 예, 이 양쪽을 모두 작용해서 면역계의 균형까지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수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의 귀한 길로 시작해봅니다. 아련하고 따뜻한 선율 속에서 고향의 풍경과 소중한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황성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앞으로의 걸음이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가요. 박장길 작사 조인길 작곡의 어머니의 팔베개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따뜻한 배려가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죠. 윤영민 작사, 김광춘 작곡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보내드립니다. 김훈아, 김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인연도 우리 삶에 의미를 남깁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최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감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여미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저 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길에서 외치면 언젠간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심만큼 고등한 진리를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선화 작사, 리아콘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그 한 사람. 가슴 깊이 자리한 그대를 향한 애틋한 고백입니다. 리아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천순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습니다입니다. 문득 부모님 얼굴이 생각날 때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죠.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윤건원 작사 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려는 따뜻한 약속과 다짐을 노래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상봉을 그리며입니다. 헤어졌기에 더 간절한 만남.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으며 살아가는 마음을 애틋하게 그렸습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공실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각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할 때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하면

0: 얘는 정말 그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었으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었으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저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중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하면 어지럼증이 세긴 하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생전에는 강의를 듣고 그대로 멋있어 죽고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도 그만큼 온전한데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0: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집에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참씩 조금 기도를 해야 조금씩 누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잔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0: 그렇지.
2: 네, 네, 그대 보시하니까 뭐 후부 때, 그래서 서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변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이하고 오랫동안 오래쓸수록 서변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여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여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약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차수 그리 많던 게 좋으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어갑니다. 죽고.
0: 네.
2: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없지 또 확대 장구에 또 대단하다고 합니다.
0: 네.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참게 호르몬이죠. 예?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예?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뇌내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예.
1: 네. 땀뿐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쉽게 생각합니다.
1: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까?
1: 네.
0: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0: 네. 네.
3: 네. 환자가 저기 도마신비인 색이 있어가지고
0: 네.
3: 어둡고 거리심하고 머리가 불만까 반격한 것 같고 기억력이 있고 그래서 얘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하고 못 봤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손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싶다고 하는데 심심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이 반반으로 들어서 좀 싶었어요. 그런데 좀 싶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가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0: 네.
3: 예를 해서 좀 시야이나 하던데 조금 좀 심는 것 같고 예, 고래는 좀 번개치게 되는 것 같고 예,
0: 뭐니까 이게
3: 잘
0: 사는 게
3: 많이
0: 나아졌단
3: 말입니다.
0: 예.
3: 이 환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인가
0: 솔직하게. 일단 두 개 정도는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게. 먼저 두 개 정도
3: 괜찮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1: 네.
3: 들어왔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

0: 성과 체라는 부분에서.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을 쓴 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괜찮아요. 예, 뭐, 장암이라 지금 예, 좀, 이전 맞
0: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2: 예, 이 옛날엔 마음이 아니겠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이 하긴 남아, 장암이.
0: 예.
2: 그, 실 놓고도 장암이 길다 합니다, 또. 그리고 예.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네. 하나하나 중에 그리고 저 또 하나 특히 나는 이게 소변 자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시에 지금 발견나면 네. 그래서 내 이거 보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이 근육 보시면 이게 새로운 이야기인데 이게 써보니까 네. 확실히 예, 여름에는 사랑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알겠는데 안중 이야기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고민하자.
0: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내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명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저도 건네보신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네. 어제 먹는가 하면 해가 떠들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고리 띵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름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이 온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0: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네.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다 하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댔습니다. 하루 종일 네.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서 사모 달답니다. 사모 달다니까 네.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도 되겠습니까?
0: 예.
3: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예시랍 소설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0: 예.
3: 이번 하루에.
0: 같이 싸면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싸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예.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천원은 빼주지 않습니까?
3: 예, 천원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골이
0: 그렇죠.
3: 맑은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합니다.
0: 네.
3: 예.
0: 그렇게
3: 그래 하십시오.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예.
0: 네.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원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손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시랍

0: 멜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센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 밑으로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그 뇌포신안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 구급하는 약이 아닌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룡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선

0: 옷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지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대부분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세요. 영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도 안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그랬던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까지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받았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소화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0: 이 유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나는 깐님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합작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당 가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2: 구별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을 속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는데 와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어제고 화암당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온 일이 어디 있을까.
2: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웃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2: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면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2: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경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경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종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활용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3: 우리주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주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의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료령, 중경 중년,

0: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륙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 유한 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입니다. 중국 인쇄 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 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 포장 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 포장 기업입니다. 연변 본토 시장 확보에서 전국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 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령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종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계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석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언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0: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개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네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기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본보기, 연변주 우수의료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이승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1라운드 섬서연합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1대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대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대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단연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기 연결인데요.
0: 네.
1: 저기 보모 한 분 구하려고 합니다.
0: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네, 예. 네. 어머니 한 분인데,
0: 네네.
1: 보자고 할 사람 구하고.
0: 아, 숙박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세요?
1: 네, 예.
0: 네. 할머니께서 자립을 합니까?
1: 반자립.
0: 반자립이에요? 예. 네.
1: 연락번호는?
0: 네.
1: 682.
0: 네.
1: 4335.
0: 네.
1: 알친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네. 네.
2: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보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2층짜리 2층짜리 집을 이렇게 세일 맞다 그랬나.
1: 네, 2층짜리.
2: 네. 예, 네, 연계전화 136
1: 네.
2: 2070
1: 네.
2: 8511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예, 재방송부터 합니다.
1: 네. 역시 위치는 북대쪽입니까?
2: 예, 어쨌든 강북쪽으로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2: 예.
1: 연락 기다려보십시오.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네, 여름에 남세를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네.
3: 예, 지점은 하남 도매 시장 부근 고위엔층입니다.
1: 네.
3: 면적은 92평이고,
1: 네.
3: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1: 네.
3: 15층에 6층으로 깨끗하고 아담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1: 네.
3: 연계전화
1: 네.
3: 185
1: 네.
3: 4330
1: 네네.
3: 9381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연길시 보번 부근에 위치한 길상서구역에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그 집을 팔려고 그런다.
1: 네.
4: 이천하고 하남에 워낙 이 지하수상 거쳐 있습니다.
1: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4: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4: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그 네. 집에 중고를 가고 있는데
1: 네.
4: 처리할까 합니다.
1: 네.
4: 그 높이는 2미 아래고
1: 네.
4: 넓이는 2미 쓴다.
1: 네.
4: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4: 4473
1: 네.
4: 3898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한 여성분이 네, 연길시 강북 쪽에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침실 한 칸이 있으면 되겠고요. 원하는 면적은 5-6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중고 가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넓이는 2m40cm이고 높이는 2m20cm입니다. 받을 가격은 300원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또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밤으로 구하십니다.
0: 네.
1: 명계전화.
0: 네.
1: 요산산.
0: 네.
1: 산요, 유산.
0: 네.
1: 유산, 유여.
0: 13331636361번요.
1: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390061번 188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

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또 겨울이면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한 위치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부근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1636번, 1363433-1636번입니다. 네, 수입지 어린이용 바이올린 한 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아까 그 어떤 네. 남성분이 보험을 찾는다는 거, 그 전화번호를 듣기시오.
2: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3.
3: 예. 133.
2: 3163.
3: 3163.
2: 네, 그리고 6361번입니다.
3: 6361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 제가 한번 부르기시오. 예.
2: 네.
3: 133
2: 네.
3: 3163
2: 네.
3: 6361
2: 맞습니다. 잘 적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3: 감사합니다.
2: 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3: 예.
2: 네. 네. 연결해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2-4335

0: 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중고 자전거를 사다 그랬다.
0: 중고 자전거요? 네. 네.
1: 중고 자전거 좀 괜찮다는 것 사다 그랬다.
0: 네네.
1: 그래서, 링기 전화번호는?
0: 네.
1: 야, 올려.
0: 네.
1: 단단.
0: 네.
1: 예, 네, 울림치요.
0: 1560433-5071번, 맞죠?
1: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1: 네. 네.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몇 명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0: 네.
2: 모래, 무용, 그리고 색소폰, 선풍금,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0: 네.
2: 예, 남녀 불문하고요.
0: 네.
2: 수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그 밖에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0: 네.
2: 성민용, 학생용이 있습니다.
0: 네.
2: 연계전화, 요산바.
0: 네.
2: 스산산교.
0: 네.
2: 스티스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2: 네, 수고하십시오. 네.
0: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3: 집점은 동문시 영천 과수농장 가족주택이고,
0: 네.
3: 서울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3: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 새로 장치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새소 심을 네.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에 야산에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3: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3: 네, 받을 가격은 3만원 따오 받겠습니다.
0: 네.
3: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3: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네. 네. 저기 전화 한번 다시 말하기죠.
0: 네.
1: 이제 그 전화 호마가 잘 통화됩니다.
0: 네. 네.
1: 봄으로 구하는 정보입니다.
0: 네네네. 네. 네.
1: 136.
0: 네.
1: 3067.
0: 네.
1: 1308입니다.
0: 그래요. 136 3067 1308번. 알겠습니다. 네.
1: 네. 네.

자치도 창립 74살 맞아 연변 전역의 주요 관광지들이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풍성한 할인 혜택을 선보이게 됩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연변주 주민은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제시하면 중국 조산족 민속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3일 당일에는 하루 종일 다채로운 민속공연이 펼쳐져 가을 풍경 속에서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연길공룡박물관은 9월 3일 9시, 11시, 오후 1시, 3시 총 4회에 걸쳐 구산맞이 한정판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혜택도 풍성합니다. 연길공룡왕국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 주민을 대상으로 조제공원 입장권과 온천수 3개 입장권을 반값에 제공하며 9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할인권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틱톡 계정을 통해 사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명소에서도 할인 행사가 잇따릅니다.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박원은 9월 3일 당일 미술관 입장권을 50% 할인하며 일생일세 월

장만 풍경구에서는 39원 특가표를 출시합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 주민을 대상으로 반값 입장을 실시하고 전통 복장쇼와 무형문화유산장터, 주제 공연을 함께 개최합니다. 룡정시의 량전백세 운동휴양 풍경구 지혜농장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해란대 리조트는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지참 시 30원 균일가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대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도현의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조공부 풍경구, 대관동 문화원, 역사문화원 등 주요 풍경구도 9.3 연휴 기간 연변주 주민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화룡시와 왕청현에서도 다채로운 여행 코스와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네, 할까?
2: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네, 저기. 네. 전기 기구를 수리한다는 분은 그 전화호마를 네. 몰라서.
2: 아, 잠시만요. 네, 평소에 그냥 저희 정보광장에 정보를 제공하시던 분 맞습니까?
3: 아니, 나는 저기, 그분은 네.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2: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전기를 중고 가구도 팔고 하는 분 맞죠?
3: 가능합니다.
2: 네, 어느 날에 정보를 제공하셨던지 지금 찾기가 좀 어렵고요. 잠시만요.
3: 네, 그저께도 들은 것 같은데 어제는 네. 못 듣고.
2: 네,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찾기도 쉽고요.
3: 어쨌든 그분은 재방송도 하고 저기 그분도 그래.
2: 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적으십시오.
3: 예.
2: 188.
3: 188.
2: 4433.
3: 44?
2: 네.
3: 3. 3, 얼마라고?
2: 1884433 그리고 네 자리 숫자가 남았습니다. 불러드릴게요.
3: 4433 3. 3이 둘입니까?
2: 네. 4자 두 자리, 3자 두 자리요.
3: 예.
2: 그리고
3: 3.
2: 6551번
3: 6551번
2: 다시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188
3: 예.
2: 4433
3: 예.
2: 적으셨습니까?
3: 예.
2: 네. 그리고 6551번
3: 6551번
2: 네. 적으셨습니까?
3: 일제를 두 개 적었습니다.

0: 그런데 내 부른 것도 들으시오.
1: 네.
0: 어, 188
1: 네.
0: 44 33
1: 네.
0: 5, 2, 6, 5, 5, 1번.
1: 네, 6551번입니다. 네 자리 숫자
0: 2,
1: 마지막.
0: 5551번.
1: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8 4433 6551번입니다.
0: 예, 맞습니다.
1: 잘 적으셨죠?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연결시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전문행동 초빙회가 일전에 연길 왕홍벽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구직 초빙과 레저 소비의 유기적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길씨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의 취업 창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출시한 실무적인 조치입니다. 중점 군체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길씨 취업 부문은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전통 초빙회의 장소, 시간적 제한을 타파하여 초빙 시나리오를 시민과 관광객이 집중된 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의는 도합 35개의 기업이 량질의 일자리 121개를 선보였고 인재 수요량은 402명에 달했습니다. 연길시 취업봉사국 직업소개과 사업일꾼은 향후 부동한 시간대 다양한 시나리오의 초빙봉사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온기 있는 봉사조치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며 취업의 질을 확실하게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거품질 발전을 위해 든든한 인재 버팀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그 집을 팔거나
2: 네.
3: 세를 주려고 합니다.
2: 네.
3: 그 집 위치는 바로 연대병원 서쪽입니다.
2: 네.
3: 이 4층 집에 4층이고 면적은 65평방입니다.
2: 네.
3: 이 가전제품 가구들 다 일치고 구조합니다.
2: 네.
3: 이걸 교통도 편리하고요.
2: 네.
3: 그리고 그 중고 가전제품들 저렴한 가격에
2: 네.
3: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액정 텔레비전, 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한국국 고전기 밥솥, 웨이버루, 매치자, 매치과, 유연지 등등.
2: 네.
3: 그리고 그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사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물을 새거나 뭐 전기가 고장나거나 방화수도 전기 일체가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가전제품들.
2: 네.
3: 그리고 작년대로 무료를 해드립니다.
2: 네.
3: 그리고 아래 연계 전화는 6324438797. 이제 금방 그 할머니가 전기 제품 고치겠다는 그 전화번호가 언제 됩니까?
2: 그 번호는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수리하려는 내 정보에 전화번호를 여쭙거든요. 그 본인의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네, 이 정보를 재방송해 드릴게요.
3: 예, 그러시죠.
2: 네, 알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다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배 웅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열곽과 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두곽 더 드립니다. 네, 박선실물 생방송실에 모셨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구삼 특수한 명절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요. 송보배 웅담분 한곽의 가격은 128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곽 안에는 모두 5병이 들어있습니다.

0: 지금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입니다.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니까 퍼센트를 썩 높게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현금권을 빼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딱 현금으로만 치더라도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응답분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놓는다면 뭐 집에 식구들 뭐 아기든 혹은 또 어른이든 노인이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부동한 그 증상에 근거해서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질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패 응답분은 국가 OTC 앞에 중약 문자 Z 문자가 붙은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 보건 제품이 아닙니다. 앞에 그 비즈노마가 붙은 데는 Z 문자가 붙었습니다. 비보건 제품에 속하면서 OTC 국약이라는 걸 질을 벌어서 가강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연구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며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중리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간시보로 말합니다. 암 환자들 백혈병 같은 거는 그 척추에서 건강한 사람이 간시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식해 주게 되면 새로운 그 세포를 생성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줄기세포 연구 이학 중심의 주임입니다. 해방군 그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소 중심 주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변대학 농학은 곰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전반 단두이를 이끌고 제조해낸 제품 자체가 바로 송보패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분은 보통 곰을 거서 마취 주사 놓고 거기에서 뭐 담낭에서 담즙을 채취해서 말려와서 다시 병에 넣고 이런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타 응답분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모두 그 한 과간에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요. 작은 한 병을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었는가 하면 전항에 넣으세요. 캡슐,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어서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 차원이면 됩니다.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드시기도 편리하고 우리 위 안에 들어가서 흡수하는데도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혹시 황주나 기타 뭐 농도가 좀 높은 이런 술에 포해서 드시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해도 그러면 부치기 바쁘고 오징어는 술 농도가 또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에 또 그 변질할 위험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좋기는 캡슐에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지금 응담은 대체적으로서 직접 그저 그거 추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철담, 체담, 금담 이 세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담이 퍼센트가 24.5%를 차지합니다. 태단이라 합니다. 체담이 차이단이라 하게 되는데요. 75%를 점하게 되어 있고 금담은 0.5%밖에 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담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성분 자체가 법의 급 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진실합니다. 아,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전반상에서 뭐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그 유전인자가 어느 순간에 돌변하면서 엉뚱한 세포를 그 자라게 하거나 암세포가 자라는 경우도 있게 되었는데요. 유전인자의 돌변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이 제품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전면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아래 구체적으로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구산맞이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야, 이 응답문 써보니까 영 좋습니다.
0: 아, 선택이 잘 된 걸로 만족하게 되어있죠.
2: 영 선택이 잘 되고 응답문이 영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아예 아프고 예.
0: 그럼요.
2: 그냥 겨우든 게 꿀이도 아예 겨우지 예.
0: 그렇죠.
2: 그 다음 입이 써서 밥을 영 먹기 힘들었는데
0: 소화가 잘 되죠.
2: 예, 예. 입도 아예 쓰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야, 응답문이 영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니 우리 할때 좋을 때 육식하고 배달 받다고 그린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할때 특수하니까 보통 예. 자기가 조금 힘들다면 곁에 누기 가까운 식구들이든지 혹은 또뭐 친구들이든지 이번 기회에 함께 이용하셔도 됩니다. 128원인데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해볼 만한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면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문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이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쓰시겠다며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본 제품을 드시곤 하니까 와 눈이 밝아지더라 평강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우리 행위가 지금 남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 강경화도 있고 당랑의 결석도 있고 이러면 담낭 염증도 생기고 이러면 그래서 입술 쓰럽고 소화도 안 되고 맥도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응답문 선택했을 건데 많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0: 아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3: 파는 거 응답문만 차원이 그 다르다면 한다
0: 벌써 출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3: 이번에 할 때 60각 배달 받자면 된다.
0: 아, 잘 선택했으니까 60각에 80각에 1,000원 빼주고 10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따라갑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하나는 평간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좋습니다. 간주목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부어나고 눈이 벌겋게 충혈이 잘 되고 눈앞에 아물거림에 잘 보이지 않고 현은증이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삼고해졌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성공대 응답부는 사문하자고 그런다.
0: 말씀하세요.
4: 예, 예 나는 예, 간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예, 맥이 없고 예,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예, 맥이 없어서 그거 누워 있을 줄밖에 몰랐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예, 예 성법회
0: 예.
4: 예, 성법회 응답부는 맞고서래 예, 맥이 나서 예, 이전에 예, 운동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웅담인 게 아니라 금단이라든지.
0: 아, 맞습니다. 예, 예.
4: 예, 지상에 웅담하고는 예,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0: 예.
4: 예. 이거 먹은 게 예, 맥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있던 게 누워있지 않고 예, 영 나가서 다닐 수도 있고 예,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이 달인 맥이 너무 없어서 신기 예민해서 가지고 몇 발짝 먹고 어떤 게 지금은 이 몇 발짝씩 걷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씩 걸어도 이 운동도 해도 되고 이 다리 맥이 오기 다리가 이 힘이 나서 이 쑥쑥 나갑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0: 예. 예. 예. 그리고 예, 기억력도 좋아지겠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수면 장애가 예, 잘 풀리게 되었으니까 예,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0: 기억력이 없어서 예, 한번 한 일을 못 모르고 예, 그다음에 어디다 모든 거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예, 기억력이 생생하게 나오면서 예, 다가오면서 예, 머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혈전의 형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네, 형성되지 않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잘 되니까 맥의 세포의 기억 세포가 살아나면서 기억이 잘 될 수밖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0: 예. 그리고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서 이 예, 그러던 게 이거 먹으니까 간이 좋아서 그런지 눈이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편간맥막.
0: 화면도 예, 잘 안 보이던 게 이제는 화면도 텔레비 화면도 잘 보여서 예, 텔레비도 시청하기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처음에는 약을 많이 아이 쌌는데 예, 이번 구삼 활동에 참가해서 약 많이 싸겠습니다. 60가구 싸면 저기 돈도 천 원도 빼주고 한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80가구 주고 예, 천 원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우리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0: 예,
1: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예. 이 응답은 확실히 좋습니다. 먹으니까 되나. 눈이 시력이 좋아지지 힘이 나지 맥이 나지 밥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죠.
1: 소화가 잘 되고 간이 좋아지고
0: 소화가 잘, 예, 예. 간이 좋아지니까 되나 소화 잘 돼가지고
1: 골격에 그래. 좋지 전면적으로 예. 좋습니다.
0: 예, 전면적으로 예. 어디나 다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에서 오니까 이번 활동 충분히 예. 잘 향수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부는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우리 이 제품 자체는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남방곰하고 북방곰이 기본 그 체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북방곰은 흑곰에 속하면서 동면시간이 석달 내지 5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어간이 어떻게 생존을 유지하는가? 주약의 생존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생존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3고의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주약의 3고증으로서 기타 약들을 많이 써야 하고 그 때문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송법회 응담분을 전황에 담아서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 차원에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게 되면 한동안 지나서 반년, 1년 지나서 검사하게 되면 기본상이 삼고가 풀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친척이 한 번 있는데 이 뭡니까? 이 눈이가 눈에 그냥 피지면서를 눈이 영 깔깔하라 합니다. 깔깔하고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통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 골도 막 얼리 젖으면 이렇게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송곳폐 응답문을 좀 어떻게 했는가.
1: 그런데 반지스를 하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눈에는 명품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타 눈병 치료와 결부해서 이 지금 송곳폐 응답문 이거 쓰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안과 동통 이런 게 눈에 피지거나 안과 문제는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3: 아,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이 제품 자체는 리다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낭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그게 담낭벽을 긁을 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 담낭에 유리하고 결국 그 담낭의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고 이 제품을 드시니까 담낭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리고 입이 쓰던 문제 눈이 깔깔하던 문제 그리고 인후동토에 생기거나 구강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눈앞에 불꽃이 막 튕기는 것 같고 대변이 뭐 너무 건조하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성부패 응답분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가며 심지어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견제서 포기하시겠다며 뭐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아주 적극적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침을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 코너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평범한 일상 속 건강 상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생활 상식에서부터 가족의 노인 응급 대처 요령, 식중독 예방 방법, 양말 착용, 건강 수칙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민의 소중한 홍색 역사 왕덕대 열사의 감동적인 사적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님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여러분께서는요, 녹색님 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은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이런 주장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일부 푸른잎 채소에는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신장결석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결석이 바로 옥살산 칼슘 결석이기 때문이죠. 네, 이전만 보고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옥살산과 칼슘을 무조건 연결시켜 채소와 두부를 같이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신장결석 위험은요, 훨씬 복잡합니다. 소변 속 옥살산 농도, 칼슘 함량, 그리고 또 소변량, 구연산염, 나트륨 섭취량,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 이 케인이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대부분 건강한 일반인에게는요, 충분한 물 마시기, 균형 잡힌 식단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적당량의 두부와 푸른잎 채소를 함께 섭취한다고 해서 결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하게 되면요, 결석이 만들어지는 곳은요, 소변입니다. 음식, 예, 소옥살 속에 칼슘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과정을 거친 뒤에야 소변 성분에 영향을 가져다 주죠. 최종 결석 위험은요, 소변 속의 물질 농도와 본인의 신체 대사 상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녹색잎 남새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푸른잎 채소는요, 식이섬유와 각종 식물 영양소를 공급하고, 두부는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식품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죠.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요, 의사의 지도 아래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주부 여러분께서는요, 가족의 특별한 환자가 없는 한 녹색잎 남새와 두부를 함께 놓고 맛있는 요리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집안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응급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정확한 병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종일우호병원 염성도 주임의사는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식 공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은요, 가장 먼저 120 구급전화를 걸고 스피커를 켠 뒤에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함부로 조치를 취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아래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맹목적으로 로인한테 약을 복용시키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요, 효과가 있는 구급 약물이 따로 없습니다. 네, 억지로 약이나 물을 넣으면은 질식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죠.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요, 삼키는 반사가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강제로 액체를 마시게 하게 되면은요, 흡입성 폐렴이 생기거나 또 기도가 막혀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로 120에 전을 한 뒤에는요, 신속하게 로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 반응을 살핍니다. 동시에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보고 호흡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반응도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보이지 않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셋째, 환자가 간질, 저혈당, 중풍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안전을 전제로 구급요원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혈당이 의심이 되고 환자가 의식이 명확해서 협조가 가능할 때만이 당분이든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흐릿하면은요, 절대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요, 전문 응급처치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에 계속 생명징후를 관찰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며 함부로 환자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급대가 도착을 했을 때 신속하게 인계할 수도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평소 알았던 병력 그리고 또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카드를 미리 찾아놓으시고요. 이 아파트 입구나 또 길목에 사람을 세워 구급차 길을 안내하고 또 문 앞 물건을 치워 구급인력과 담가 같은 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부님들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집안 노인들한테서 도별 상황이 나타났을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은요,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음식이 빠르게 변질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안전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네, 더운 날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凉皮, 쌀국수 같은 습식의 쌀 가공식품은요,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쉽게 상해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영화의과대학 종합병원 하우함 부조의사는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런 음식이 슈도모나스 코코니큐니 감염되면은 오염이 된다면은 독성이 강한 쌀 효모 독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독소는요, 병원성이 강하고 한번 중독된다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되며 심각할 경우에 생명까지 위협을 합니다. 우리나라 식중독 사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전문가의 권고에 따르면은요, 량피, 쌀국수를 살 때는요, 반드시 영허가증 등을 제대로 갖춘 정식 매장을 고르고 생산일,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 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만들어 파는 량피는 당일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요. 하루가 지난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에서 신맛, 끈적한 느낌, 이상한 냄새, 변색 등 변질 징후가 보인다면은 아까워하지 말고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건조 먹이버섯도 주의 대상이랍니다. 잔뜩 풀리면은요, 슈도모나스 코코넷 기온에 감염돼서 맹독인 봉크렉산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먹기 직전에 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온에서 밤새 오래 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분리해야 한다면은요, 냉장고에 넣어서 초온으로 세균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 더운 날 별미로 인기가 많은

그리고 또 주부님들 만약 더운 날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설사 그리고 또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최근 냥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을 먹은 적이 있다면요. 독소 중독을 의심하라고요.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쑥 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사전에 꼭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할 때 주부님들 대부분이 식단에는요 무척 신경을 쓰지만 의상에는 소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복에서의 작은 디테일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하나가 바로 양말 선택인데요. 하남중의학대학 려폐완 교수는요, 양말목이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요,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발목은 하체의 기혈수.

하나만이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전생일 때 발끝에 피는 심장으로 순조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양말 고무줄이 지나치게 조이다 보면은 하지 혈액순환 직접 방해를 하죠. 오래 지속된다면 종아리와 발목 통증, 붓기, 저림 증상이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다는 기혈정체 현상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발목에는요 인체의 중요한 경락들이 지나갑니다. 족삼음경 그리고 족삼양경이 모두 발목 부위를 지나고 삼음교혈, 태계혈 같은 중요한 경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기간 압박을 받다 보면은요 기혈이 내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 불편한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담경순환이 나쁘면은 어지러움, 이명 상열감이 나타나고 비경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팔다리 무력감, 식욕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의 양말 고를 때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꽉 조이지 않은 제품을 골라서 발목 혈액 순환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연별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변강의 땅 곳곳에는 순관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원 제1로군 부총지휘 겸 제2군 군장을 지냈던 왕덕태 열사의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왕덕태 열사는 1907년 려령성 영구현의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그들 가정은 영기련으로 이주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9.18 사변이 발생한 후에 그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추수투쟁, 춘항투쟁에 참여하며 반제반일운동을 힘껏 펼쳤습니다. 1931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연기련 반제동맹회 조직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1932년에는 연기련 반일유격대 정치위원 책임도 담임했습니다. 1933년 9월 중공동원특위위원 겸 군사부장으로 선출된 왕덕태 동지는 항일무장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작전을 물리치는 빛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934년 3월부터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정치비원 사단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자, 동북항일연군 제2군 군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부총사령 겸 제2군 군장 등 정책을 연이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유격 전술을 혁신하여 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과를 세웠습니다. 1936년 11월 7일 몽강현 소탕하 지금의 강원구 일대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던 중에 왕덕태 열사는 불행하게 희생이 됐습니다. 향년 29세,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청춘과 목숨을 바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은 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어진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식생활 상식, 가정에서 노인 응급대처 요령, 더운 날 식중독 예방 방법, 양말 착용 건강 수칙을 함께 배우고 왕덕태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나누어 봤습니다. 가정 안전과 건강은요,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을 하며 소중한 일상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토론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구산마지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구산마지 5대 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후에서 구산마지 특산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보온 제품의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3, 40분 전에 복용하고 그리고 양치질하고 주무시면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딱 한 번만 드시는데 15각에 20각을 드시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노년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에 부담이 가거나 콩팥에 부담이 가거나 이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으면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는 약 한 각을 사가면 거기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화 과정에서의 관절통은 투골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활동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백자방 구복액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제하수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이거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2: 예. 그래, 그냥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피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소화 안 되던 게 소화 잘 되니, 밥 잘 먹으니 맥이 나고,

0: 또 잠을 자지 못해서 예, 하루나고도 서너 시간 신선인데 이하면 다음에 잠을 영사로
1: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하는 이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 가운데 이게 중요한 공능에 속합니다.
0: 예. 네, 야, 다음은 그저 폭탄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게 알리니까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게 나는 방광염인 지금 있어서 예, 소변이 자고 급할 때는 화장실을 가기 전에 벌써 예, 실수할 때만 했는데 이 증상이 해결되어 시름 넣고 외출할 수 있어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이게 콩팥을 도와주는 이 작용은 중요한 작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공능이 해결받는 거죠.
0: 예, 이거 두엽에는 뭐냐 작용한다.
1: 예.
0: 우리 남편이 머리를 좀 다쳤는데 어제 이 근래에 그게 도저히 그런지 허리 지내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또 이게 그게 앞서는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렇게도 영 힘들한데 이 두얼펜을 쓰면 저 되겠는지 해문해달라고.
1: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골격통으로 힘들다면 두얼펜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최선이 우수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하되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뭐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은 두골테다 이 정도 인정하셔도 됩니다. 이 자체는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뭐 무릎관절도 아프고 종합으로서 관절통이 동통이 따른다면 이 두골테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많은 기본 통통을 덜 수 있으면서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두골테를 이번에 우대 정책도 좋게 되어 있으니까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배달받아 그럼 쓰겠다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은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반 수능 환자입니다.
1: 그래요?
3: 예,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맨안에 맥이 없고 예, 그리고 샤워가 아야 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항상 그저 맥 없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걸 해도 써보자고 좀 어떻게 하는가 안에서 그래서 먹기도 편리하고 예, 밥 먹고 그저 시간 반 시간 두고서리 그래 한번 먹고 예 양치질을 하고 누우면 어느 가래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변도 꿀이 잤던 게 예, 그게 둥그러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됐는데 기억력이 또 돌아오고 예, 맥이도 오고 예, 아랫다리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맥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팬은 그저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사적에 각토이 나고 그저 쏙쏙 지르고 이랬던 게 투골팬은 위를 자극을 하겠는가 한 게 위를 대비 덥고 예, 그리고 약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나 난생 알아본 사람이 같지.
1: 그렇죠.
3: 그리고 예, 몸이 헷갖고 천구만기되든지 몸이 헷갖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게인가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구수함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그래 경제상에서도 많이 유혈해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배달보다 조금 쓸까네 그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두골대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관절통은 물러가라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가 하면 백자반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고3년을 잘 보내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잘 보내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백자반 구복액을 쓰는데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예.
4: 하루에 한 번 먹을 거나에 얼마에 그저 세 번 먹는 양마의 효과 잘 봅니다.
1: 그럼요.
4: 나는, 예. 예, 나는 밤에 2시에 그저 자다가 소변 볼라 일어나면 한 2, 3시간 잠을 못 잤습니다.
1: 예.
4: 걔가 피곤하고 애나던 게 이거에 자기 30분 전에 딱 먹으면 서로 잠에 드는데 그저에 하날 밤에 소변 볼라 그저 일어나서 그리고는 또 임차잠이 온다.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얘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리고 이게 콩팥이 영 잘 도와준다. 나는 소변마다 땀을 못 참습니다. 화장실 가는 도중에 실수도 잘한다.
1: 그렇죠. 중간에 막 해결되죠.
4: 그런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는 이런 증 삶이 없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이게 또 맥이 없는데 또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서 예, 다리 해갖고 영도 쓴다.
1: 그렇죠.
4: 어쨌든 우리 로네네니 정말 이게 백사방 백
1: 백년 장수 제품이니까 그렇죠.
4: 예, 어디나 고루고루 다 잘 치료해준다. 결국 우리 언니 또 예, 투골 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지내 통신하고 아파서 예, 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골 패렸었는데 이거에 예, 마사지하고 약을 잡수니까 예, 용 효과 좋단다. 결국 우리 언니 옛날에 마이 관절약을 쓰다니 위아파 못 잡수는데 이거는 위로 자극한다 다 해준단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4: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밥을 잡수고 예, 아 정말 좋은 약이라고 이게 특효로 받은 약이 딱인다 단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허리도 슬 아프고 무릎이도 그렇게 통신이 나서 예, 돌아눕기도 바쁘던 게 우선 예, 돌아눕기도 좋고 정말 좋답니다. 통증 제거에는 1도 이랍니다. 지금 예. 쓰던 관절약 중에는 최고랍니다.
1: 인정합니다. 예, 사회적으로.
4: 예.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나는 백사방 우리 언니는 투골패 이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리용만 하시겠다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골격통과 그리고 노인성 질병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을 다른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93명들을 잘 보내기 바란다.
1: 네, 함께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네, 저는 투골테를 그런 맹감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그래요? 어떠세요?
5: 예,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이 다리 지내 아파서 병원에 와서 온 게 사진도 찍고 이런 게 수술해랍니다. 그래도 수술하야고 내 지금 이 수타냐고 쓰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 약을 쓰기 시작했네, 투골테를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통증이 확실히 덜합니다.
1: 그렇죠.
5: 밤에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잠 대단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렇죠.
5: 네, 예. 그다음에 그 층계로 올라오다 드시고 하던 게 많이 낫습니다.
1: 그래요.
5: 예, 어찌도 좋은지 이 관절에는 예, 이 우리 나와 같이 뼈 아픈 사람들께는 이게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예, 이 맹감 이 그런 걸른 것도 많이 좋아지고 통증이 많이 나아지고 예, 두 다리 다 붓게 뺐습니다. 부은 것도 내렸단 말입니다.
1: 그래요.
5: 이 약을 쓴 다음에.
1: 예. 예, 보통 통증이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근본에서 치료가 되는데 부종이 생긴다면 어떤 데서는 개별적으로 물을 뽑아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이게 소변이 잘 통하고 부종을 내려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약재가 그런 데는 아마 적극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5: 네, 그래서 예, 나는 이번에 이 그런 도골티를 좀 배달받자고 그랬다.
1: 그렇게
5: 예.
1: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5: 예.
1: 501-775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5: 네, 그 다음에 예. 우리 언니들 지금 백사방 구복약을 쓰는데 확실히 효과 좋아서 언니는 백사방 구복약을 더 배달받고 나는 이 투골테를 배달받자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예. 아무튼 노인성 질병 가운데 골격통하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선택이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5: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0: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3: 예, 안녕하세요.
2: 백자방 어선이 7달 썼습니다.
3: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이거는 그 노인들이 장수약이라 할까나 좀 노인이 어선 됐으니까 어선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또 약은 백년 약이 그 황금대기 그렇게 할까
3: 농축했으니까. 아이고,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예. 예.
2: 그래, 그리고 또 많이 농축됐기 때문에 한 날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딱 먹으니까 영 좋습니다. 깨 자고 밤 자고 깨나 뭐에 아침에 이렇게 정신이 흐르더분하던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3: 그렇죠.
2: 예, 잠 잘 자고 안에 그런가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3: 잠 잘 자야 예. 됩니다. 예, 예.
2: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 걸어보면 무릎이 좀 맥였던 게 무릎이 좀 맥이 납니다. 여기 가만히.
3: 예.
2: 예, 예. 그래. 여기 아직 또 샤워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피부도 어째 좋아진다, 예.
3: 아, 그렇죠. 여기에 황계라 성분 자체가 토창성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를 부추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아, 그러기래, 역시 그렇지.
3: 그렇죠. 피부가 좋아집니다. 예, 예. 예 그것처럼 예. 모든 세포가 좋아지는 거죠. 그 눈으로 보는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그처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고 낡은 세포가 제때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功能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2: 피부 별로 이렇게 윤기 나고 이런 발이나 다리나 씻을 때면 배를 반들반들합니다.
3: 자기 전에 만져보면 알리죠. 예, 예 세수할 때만. 예, 그렇죠.
2: 발림이 씨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감수입니다.
3: 그렇죠.
2: 예, 처음에 머리가 되게 찼어요. 아, 이게 무슨 약 다리냐고 먹는 게 없는데 이 약 뭐 안에 그렇게.
3: 어, 그래. 그렇죠.
2: 아, 내 길에 이 약이 확실히 좋구나. 쟤 녹수된 약이 옳긴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 약이 질량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약이.
3: 그렇죠.
2: 예, 그래. 이번 우리 학생에 참가해봐. 해서 계속
3: 쓸려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백자방 구방의 이 제품 자체는 구상 활동을 맞으면서 하는 좋은 우대 활동이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15가게 20각 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한 가게 398원인데 12일간 복용하는 양으로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비준허마가 있는 순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약과학의 홍딜 그러니까 그 빨간 밑에 판에 OTC라는 이런 그 자모가 박혀 있는데 이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OTC 공약이면 처방약이 아닌데 어디에서만 약방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자방 구방액을 구방하고 있습니다.
3: 예.
4: 어전 여러 달을 구강하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저는 어때 이거 선택했는가 하면 원래는 어째 그런지 여러 가지 병 많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하나 치료합니다. 한해 아파나고 이랬었대다. 그런데 이 백자 구병왕은 노년에 당수 무병하는 백자 약이라 해서
3: 그러면
4: 예. 이게 정말 확실히 선생님 말씀 같지 이거 어떤 5달 다 복용했는데 확실히 많은 면에서 효과가 영 빠르대다.
3: 그렇죠. 예, 소화가 잘 되고 순환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골격통이 해결받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이 제품 아니겠습니까?
4: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3: 예.
4: 항상 저기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던 게 이것도 없어지고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파도가 심하던 거 이것도 온정됐대다. 예.
3: 그렇죠.
4: 그리고 소변이 자꾸 예, 여러 번 보던 게 예, 이것도 소변이 어떤 하룻밤에 한 번, 하면 두 번, 혹시, 그, 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을 때다.
3: 그렇죠. 예.
4: 그리고 기억력도 돌았을 때.
3: 기억이 돌았습니다. 예, 예. 예.
4: 그리고 관절도 좋고, 예. 예. 면역력도 높아, 감기도 걸리지 않고.
3: 예.
4: 하여튼, 여러 면으로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또 하루에 한 번만 딱 구별할까요? 자기 전 직전에 한 번 구별하면 어느 까지 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잘까 머리가 개운하고 연기 부이셨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뭐 우리 논에는 이 약이 정말 합당하고 제일 좋은 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0: 그래
1: 그렇죠.
0: 이번에 구서만 활동이 좋을까 예. 계속 복용하길래 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이거 싸다고 그럽니다. 예.
1: 그렇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분제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논에는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모든 생활을 즐기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입니다.
0: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구삼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기 지금 백자반 구복액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황계란 성분 자체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부치, 구병 해주는 역할, 부한도 보충한다는 기를 보충해주면서 그리고 기본으로서 뭐 우리 쉽게 이 환절기에 들어 가을 절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게 되면 쩍 하면 감기를 하루 건네 달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루 건네 감기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두 신경 억제제에 속하면서 이런 약을 많이 드시는 게 방법이 아니지만 해도 방법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본 제품을 시도해 보세요. 백자반 구박액을 견제해 보긴 하시게 되면 허열이 나고 그리고 쩍 하면 감기를 부르게 돼 있고 그리고 쩍 하면 뭐 면안에 식은땀이 잘 때 누우면 그래도 식은땀이 말말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황계란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처럼 부치 꾸벼 해서는 표면에서 이제처럼 허열이 나거나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과 감기를 담아두고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적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삼이라든지 황계가 모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제하수어라든지 인양호가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백초의 신성한 초약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 바로 상초. 그러니까 폐경락, 심장경락, 그리고 뇌까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가 하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부중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을 도와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초에서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기본 도리를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많이 허약해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과 건망증을 동반하는 분들이 잠이 잘 온다.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이 잘 된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어디에 가질라 갔다가도 빈소로 돌아올 때 많습니다. 가긴 갔는데 갈 때는 목적이게 갔는데 간다면은 이게 몽땅 까먹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각한 이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습니다.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그리고 머리와 수염이 빨리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논에 들어와서 2형 당뇨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형 당뇨는 보통 30대에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데 유전적으로서 많이 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지만 해도 우리는 가족사에도 없는 당뇨병이 나가 지금 힘들어지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나이가 드시면서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간 공능이 생리성 공능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세워놓는 이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약물관 같은 거 이런 거 형성하는 거는 완전히 시름 넣고 많은 제품 자체는 드시겠다면 우리 약물이 해리되고 분해되는 과정은 어디에서인가 간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백자반구액 자체는 바로 부간성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새로운 세포가 나온 걸 도와주고 경락이 수통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검은 머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반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되는 데는 깊은 잠을 주무시니까 뭐 충분하게 간주장혈해서 간에서 혈액을 소독하고 해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에서 담즙을 잘 만들어주니까 이튿날 아침에 밥맛도 좋고 정신이 나고 좋은 효과를 보시는 제품이 바로 노인성 질병 해결에서 백자반구복액에 속합니다.
1: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알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는 콩콩콩 이야기방. 오늘은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0: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돌을 맞아 오늘은 옛날 연변의 모습부터 지금의 멋진 변화까지 알아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뛰어놀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고향 연변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멋지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1: 네, 많은 친구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알지만 고향에 깃든 따뜻한 역사와 발전 이야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고향의 역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요.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연변 소녀들은 진달래꽃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 연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소중한 땅이에요. 무려 5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화룡 대동 유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넓은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요. 많은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1: 그리고 약 2만 6천 년 전에는 안도인이라는 옛 사람들이 연변에서 살았는데요. 안도인의 유적은 지금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0: 세월이 흘러 진 한 시대에는 부곡저족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들의 생활 문화는 단결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나라 시기에는 또 발해국이 연변의 도읍을 정하면서 농업, 수공업, 무역이 모두 발달하고 문화도 크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개간 정책이 펼쳐지면서 두만강 주변을 연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논밭을 개척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연변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입살고장으로 만들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연변의 꽃망울 보내드립니다.

0: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정식으로 성립되고 1955년에는 연변조선족 자치구를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이름을 바꾸며 자치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고장으로 거듭났어요.
1: 예전의 작은 마을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하고 행복해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가 사방으로 뻗고 편리한 버스와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어디든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어요.
0: 곳곳에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공원과 산책로도 점점 늘어나 어른들은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1: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정말 멋지게 변했는데요. 밝고 깨끗한 교실, 특색이 다분한 도서실,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서예와 과학실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활동실까지 갖춰져 친구들이 공부하며 재능을 기르고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새연변 조쿠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잘 보존돼 있는데요.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 고향은 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푸른 숲과 맑은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풍년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또 하얀 눈이 내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는 눈싸움도 즐길 수 있어요.
1: 자연 풍경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꿈과 열정을 가진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고향이기도 한데요. 농민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맛있는 연변 잎살, 사과배, 김치, 냉면 같은 특산물을 내와 전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0: 또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생태 관광 산업을 꾸준히 키워가며 우리 고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1: 무엇보다 연변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 민족이 따뜻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인데요.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요. 명절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죠.
0: 이 따뜻한 화합의 정신, 서로 나누고 돕는 마음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연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인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연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 보내드립니다.

0: 친구들, 이런 변화와 발전은 그저 겉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고향에서 자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구사 명절을 계기로 고향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자고요.
1: 작은 배려와 따뜻한 정을 이어가면 우리 주변은 더욱 화목해지고 연변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0: 오늘은 우리 연변의 역사와 발전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랑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민족 화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옛 조상들의 따뜻한 정신을 이어받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는 멋진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두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류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토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였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였다. 벽은 대나무로였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잔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으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0: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노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오! 오! 묘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하,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원은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유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노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치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1: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세요.
0: 서병진이 당부했다. 소빈은 자신있게 대답하고는 참모들을 데리고 걸어갔다.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벽은 두터웠다. 국민당이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원안이 모두 한족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사납게 사뿐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0: 유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1: 문제는 시간이지요.
0: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 일이 커질 겁니다.
0: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 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2: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0: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2: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노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3: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0: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2: 이적들이 쏘는 걸까?
0: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2: 그런 것 같지 않아요?
0: 서병진이 말했다.
1: 이적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2: 그럴 수도 있지요.
0: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2: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0: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3: 련전 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비하겠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1: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0: 요백성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정치부에 입을 옷을 거둬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0: 요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2: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0: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비는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4: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2: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

0: 은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까지 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합니까? 소빈이 통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대문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빈은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아까 라홍 가문의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소빈은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족 사람들이 돈을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1: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0: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1: 료문이도 악명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0: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 사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0: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빈은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배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엄스러 보이었다. 소빈은 동력반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2: 나는 구기 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2: 당신들은 무슨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소비는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대련 조선종 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장명화 씨의 수필 해돋이 커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해돋이 커피 장명화. 나는 날마다 커피 한 잔을 꼭 마신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금년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마신 너무 맛있던 커피가 머리에 떠올라 다시 한번 그 맛에 취해버렸다. 나는 새해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다닌 지 온 20여 년이 된다. 한 해의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특히 새해 첫날 해돋이는 그 해의 운을 상징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마다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곤 했다. 그런데 금년의 해돋이는 유난히도 나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움과 추억을 남겨주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남편이 보내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6시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아침에 맞으러 떠났다. 올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장소는 대련시 개발구 동무령 비행접시 정상이었다. 이곳은 해발 173m여서 차를 주차장에 놓고 등산하고 올라가야 했다. 비록 산 중턱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지만 정상에서 보면 한눈에 금보신구와 개발구 시내가 보이고 해돋이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동녘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서 나와 남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다 보니 목이 타들어갔다. 그때야 아차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안 가져온 것을 느끼게 됐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 목이 더 타들어갔다. 나는 혹시 물이라도 파는 자판기라도 있을까 하여 둘러보았지만 있을 리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마시는 커피 향이 살살 코를 자극했다. 어떤 분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급히 그분을 향해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커피 어디서 팔아요? 그분이 가리키는 정상의 한쪽 모퉁이를 향해 우리는 엎어지듯 달려갔다. 이른 아침 정상에서 목마를 때 커피가 아무리 비싸도

먹을 것이다. 헌데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는 분이 안면에 웃음을 띠고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두 잔을 요청하면서 물었다. 얼마예요? 아이, 무슨 돈이에요. 그냥 드세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따스한 커피 두 잔을 건네주었다. 이 추운 날에 산 정상에까지 뜨거운 물과 커피 그리고 책상까지 들고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와 남편은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었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의 맛을 음미한다. 따스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커피 향이 온 입안에 퍼지면서 혀가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목구멍이 쫙 벌려지면서 환영한다고 외친다. 위에까지 도착하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돈다. 와, 평생 마시던 커피 중에서 제일로 고소하고 맛있었던 커피였다. 커피의 향기가 스르르 녹아들고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나를 옛날로 끌고 갔다. 성격이 활달한 편인 나의 이상형은 얼굴이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는 멋진 남자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다. 남편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고 자상한 성격이었는데 나의 이상형과는 차이가 좀 많았지만 착한 마음씨 끌려 결혼을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영 탐탁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언제 나 사랑해주고 따라주는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20여 년 전 커피를 처음 마실 때도 같은 심정이었다. 처음으로 커피잔을 들었을 때의 쓴맛이 갑자기 입안에 들이닥친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혀끝은 강렬한 쓴맛에 씌워지고 목구멍은 이 낯선 맛에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그런데 설탕 3스푼과 크림 1스푼을 넣으면서 천천히 거친 쓴맛을 걷어내고 나의 입맛을 길들여 주었다.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나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산의 정상에서 모처럼 느낀 따스한 커피 맛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던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좀 느꼈으나 37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함께하면서 올리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걸으면서 깨우친 참 사랑의 맛. 새해의 해돋이를 맞이하며 마신 사랑의 진미를 알려준 커피 한 잔.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다. 여보, 오늘 기분이 짱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좋소, 화이팅! 새로운 한 해는 마시는 커피처럼 달달할 것 같다. 네, 작자는 그래서 새해 아침 남편과 함께 해돋이 구경을 떠났다가 마신 한 잔의 커피의 진한 맛을 음미하면서 평범하지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영위해가는 남편의 참사랑을 진한 커피의 향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부부간에 서로 진하고 달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최은복 씨의 소필 인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인연 최은복. 봄날의 아늑한 봄빛은 겨울 내내 잠자코 있던 대지 생명들을 간지럽힐 뿐만 아니라 두터운 겨울 옷에 겹겹이 파묻힌 우리들의 마음도 산들산들 간지럽힌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침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평일의 출근길과 등교길과는 달리 주말의 시가지 거리에는 다망했던 평일에서 소모된 기력들을 되찾느라 그런지 포근한 여유 있어 보였다. 이런 주말엔 봄빛도 제대로 환목하고 있었다. 거기엔 속도를 내기보다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균속으로 달리기를 하는 남녀들도 있었고 조용한 한쪽 구석을 찾아 줄뛰기를 하는 남녀도 있었으며 줄뛰기 공간보다는 좀 더 넓은 공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쪽까지 올린 채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길래 나도 갸우뚱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큰 청병 모양의 연이 하늘에서 한가로이 날고 있었다. 끌어당기는 동작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란 하늘 공중엔 청병만 날 잡아봐라 하고 멜롱대고 있기에 분명 뭐가 있을 텐데 하고 그분의 소나기 주위를 유심히 쳐다보았더니 낚싯줄처럼 가느다란 투명줄이 어쩌다 봄빛에 반사되어 눈부시었다. 저 큰 청룡이 가느다란 투명줄에 의지해 날리다니 나는 청룡의 크기에 비해 더없이 가느다란 투명줄이 끊길까봐 더 염려됐다. 하지만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간간이 불어오는 봄바람을 타고 청룡은 높이 더 높이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게 떠돌고 있었다. 연의 주인과 연, 사람과 연, 인과 연, 연분을 뜻하는 인연과는 한자의 구성이나 뜻 해석으로도 많이 달라 걸핏 봐서는 아무 연결이 안 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오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사람과 연을 이어주는 투명한 연줄 그리고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달라지는 연줄의 길이 나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서로서로 맺어지는 인연과 그런 인연의 폭이 아닌가 싶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매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반복되고 또한 단순히 반복되는 줄로만 여기던 나날은 조금씩 색채를 띠며 다채로워지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지인한테서 언어의 온도라는 서적을 한 권 받았다. 도서의 표지는 삽화 따위 없이 자주색으로 아주 소박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지만 표지 뒷면에 찍힌 몇 마디 문자에 눈길이 멈춰졌다.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사람에서 은밀하게 몸을 빼면 삶이 된다.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사람과 삶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사람에서 삶, 삶을 사는 사람, 사람과 삶은 글자 표면으로만 봐도 묘하게도 불가분한 구성이었다. 아울러 인과 연, 주인의 손놀림에 따라 달라지는 연의 높이와 연줄의 길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나름의 높낮이와 장단이 있었다.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삶의 길은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연을 높이 그리고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과 솜씨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도 때론 예상치 못했던 풍산고초가 동행했고 또한 삶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좋은 날씨라도 요령없이 연은 날지 않을 것이고 잘 날고 있던 연이 순식간에 세찬 바람에 갑자기 떨어지거나 연줄이 끊길 때도 종종 있구나 한다. 허공에서 방향을 잃은 채 맥없이 떨어지는 연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람에 못 이겨 저쪽 방향으로 멀리멀리 외로이 날려버린 연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탓할 것인가. 인과 연은 단 한 가닥의 연줄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주인의 능란한 손놀림에 따라 하늘하늘 창공에서 춤춰대는 연들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봄하늘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는 이들과 이들의 아롱진 색깔로 생기가 넘치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따라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삶의 길에 펼쳐지는 주위의 광경과 자신이 마주하는 사사건건에서
오리들은 끊임없이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다. 간혹 가다 힘들면 누군가의 어깨에 잠깐 기대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따스한 어깨 다독임 속에서 소진돼 가던 에너지가 재충전되어 새로운 기력을 되찾기도 한다. 어느 주말 아침 따스한 봄날을 맞으며 바라보던 인과 연이 이는 나의 삶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연을 심어주었다. 이런 인연 속에 잠시 빠져 나는 주말의 힐링을 보내며 새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자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하늘을 날아있는 연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연에 대해 사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 즐겁게 보내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손혜연 씨의 소필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추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추억 손혜연. 갑자기 몰려온 한파로 찬바람이 옷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안달이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목을 한껏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나는 학원 수업이 끝난 딸애를 데리고 급급히 집을 향했다. 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집안의 온기가 부드러운 손길마냥 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지 않아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끈한 집밥 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사랑받는 며느리는 없을 거야 라는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저녁 메뉴는 닭볶음 요리였다. 아, 저놈의 닭. 얼마 전에 있었던 닭다리 사건으로 닭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또 닭볶음이라니. 순간 부풀어 올랐던 내 마음이 냉수를 끼얹은 듯 서늘해졌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시누이가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조카를 위해 한 통 내겠다고 해서 시누이와 시누이네 아들, 나와 딸에 이렇게 넷이 눈썰매장에 가서 즐겁게 놀았다. 실컷 놀고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댁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사촌 형제 둘이 헤어지는 걸 못내 아쉬워했다. 하여 시누이네도 아예 우리와 함께 집에 올라왔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닭볶음 요리를 만들고 계셨다. 나와 고모는 상차림을 거들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요리는 두 접시 나누어 담아 상에 올렸다. 낮에 있었던 즐거운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냉큼

신우의 밥그릇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난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 저녁 식사가 되자마자 신우이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아들 그릇에 얹어주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은 닭다리 하나를 당신 딸 그릇에 얹어주셨다.

내 딸이 겨루면서 뒤지기라도 한 것처럼 야속해놨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딸애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여기며 혼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억지 웃음에 간혹 한두 마디 주고받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곧장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까 밥상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었는데 닭다리 사건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소심한 반항으로 설거지를 나 몰라라 했다. 꼭 마치 남편이 곁에 없어서 나와 딸애가 시댁에서 홀대를 받는 것만 같아 남편에게 위챗으로 투정도 부렸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닭볶음 요리를 하셨는데 닭다리 하나는 형님이 조카한테 집어주고 남은 하나는 어머님이 냉큼 당신 딸 밥그릇에 얹어주셨어. 닭다리 못 받은 이 며느리는 설거지할 힘도 없다. 남편이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줄지어 보내왔다. 하하하, 예전에 달걀 두 개 삶으면 하나는 아버지 국그릇에 하나는 아들 국그릇에 넣어서 우리 누나가 불만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딸 챙겨주느라 그러셨나 봐. 남편한테 투정도 부렸겠다. 괜히 혼자서 파업 아닌 파업도 하고 나니 서운했던 마음은 제풀이 꺾인 것 같았다. 나는 다리가 두 개뿐인 달걀 탓으로 돌리며 한국에 있는 동안 다시는 닭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근데 오늘 또 마주치게 되다니. 나는 닭을 보는 순간부터 닭다리 두 개가 누구의 몫일까 예측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닭다리 하나는 시아버지 몫일 테고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차려질까? 딸도 아들도 다 없으니 이제는 친손녀 차례가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 없다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5만 가지 상상을 하며 눈동자에 초고속 카메라를 달고 닭볶음 요리를 담은 접시를 훑기 시작했다. 오늘도 어머니는 닭볶음 요리를 두 접시에 나누어 담으셨다. 한 접시는 나와 딸의 앞에, 한 접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접시를 보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닭다리 두 개의 닭날개까지 살코기가 대부분 우리 접시에 담겨있는 게 아니겠나가.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작 닭다리 하나로 시어머님의 사랑의 깊이를 재고 따지며 순위까지 매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초롭고 어리석었단 말인가. 비록 시어머니 마음속에 순위로 매긴다면 당신 딸이 나보다 앞순위일지는 몰라도 당신보다는 당신 남편보다는 며느리, 손녀가 우선순위였던 우리 시어머니인데 말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놓여있는 접시에는 퍽퍽한 닭가슴살과 야채들이 담겨있었다. 나는 딸애한테 닭날개를 하나 집어주었다. 방금까지 온갖 못된 상상을 하던 옹졸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닭다리를 선뜻 집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한켠에 꽁하게 맺혀있던 앙금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나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시어머니 밥그릇에 얹어두렸다. 어머님, 아들이 있을 땐 아들 주느라, 딸 있을 땐 딸 주느라 어머니는 계속 못 드시잖아요. 오늘은 닭다리 드세요.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하신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먹어. 난 가슴팥고기 먹으면 돼. 나는 닭다리 드시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한사코 사양하시는 시어머니 밥그릇에 귀엽고 닭다리 하나를 놓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당신 밥그릇에 놓여진 닭다리를 처음 보는 음식마냥 한참 동안 어색하게 바라만 보셨다. 자식들이 어릴 땐 어린 아들 딸에게 양보하시고 칠순 고개 바라보시는 지금에는 손녀 며느리한테 양보하시느라 한평생 퍽퍽한 닭가슴살만 드신 우리 시어머니. 한평생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마음으로 자식들을 챙기고 계셨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도맡아 깔끔하게 해놨다. 불만과 불평으로 화가 우국 치밀던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꽃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는 겨울에도 집에 꽃 화분을 키우신다. 아침마다 화분 앞에 마주 앉아 활짝 핀 꽃들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어여쁘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머금고 가늘은 가지의 꽃망울들이 대롱대롱 맺혀있다. 금방이라도 꽃을 피우려는 뜻이.

그래서 작자는 처음에는 아들과 딸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참사랑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옹졸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시어머님에 대한 존경

도약도를 바라보며 리삼민. 대련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바다를 보면서 언제인가 더 넓은 바다를 마음껏 구경하리라 다짐했었다. 고희가 넘어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시야에 안겨오는 바다를 묵묵히 보고 있노라니 가슴까지 뻥 뚫리는 것만 같았다. 바닷가 상공에서는 갈매기들이 사람들을 반긴다. 시야에 안겨오는 모든 풍경이 내게는 참으로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문득 바닷가의 조약돌에 눈길이 사로잡혔다. 모난 곳이 없는 조약돌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의 심사를 눈치챈 최 선생이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다. 원래 이곳의 돌들도 각인한 모습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에 부대끼며 둥글둥글하게 마모되었다오. 나는 동글동글한 조약돌 몇 개를 주워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고 시간이 날 적마다 들여다보았다. 비록 돌덩이에는 꽃무늬가 없고 보석도 박히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그토록 사랑스럽게 다가왔다. 사나운 파도에도 꿋꿋이 견뎌내며 자리매김을 해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6살 때 황둥개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적이 있다. 다행히 부근에서 방아를 찧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를 발견하고 인차병원으로 데려갔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맹장수술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병마는 찰거마리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그로 인한 서러움과 고통은 쉼없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한 번은 독감에 걸려 마을위생소에 가서 주사를 맞다가 그만 주사바늘이 부러져 둔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주사바늘을 꺼내려 했지만 다치면 다칠수록 주사바늘은 더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안달이 난 의사는 나를 마을의 손잡이 뜨락도르에 태워 밤중에 현 중심병원으로 실어갔다. 뜨락도르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2시간 남짓이 달리다 보니 주사바늘은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현 중심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취약이 효력을 잃을 정도로 시간이 꽤 걸려서야 겨우 주사바늘을 꺼낼 수 있었다. 게다가 대학 입학시험 때에는 신체검사에서 미끄러졌고 러시아 장사길에서는 사기꾼의 속임수에 걸려 하룻밤 사이에 17만 원이란 빚을 걸머지기도 했다. 당시 월급쟁이가 되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장사길에 오른 꿈도 물거품이 된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한창 주저앉아 있을 때 귀인인 한 할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분이 사업 정보도 알려주고 자금도 대주어 과일과 채소를 도매하는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나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약돌은 추억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나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다. 저마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있고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찬 물결 속에서 조약돌이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겪으며 성숙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조약돌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세찬 파도와 바닷물에 마모되어 반들반들하게 변한 조약돌을 보면서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지나온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도 세찬 물결 속에서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조약돌처럼 시련을 겪으며 성숙하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경 지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판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 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 지리,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3: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소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3: 습근평 청석이는 신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관광 등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변민부유, 변방수력, 변경안정, 변방공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시는 변경치리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로 변경치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업방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산업지탱력 약화, 기층 조직력 부족 등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치리 향촌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집거촌입니다. 촌의 인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남촌은 당건설로 변경 치리와 발전을 이끄는 사업 조치를 바탕으로 촌급 당조직 전투보루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당건설로 향촌 치리에 동력을 불어넣으며 마을 면모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10명을 유치해 견학과정을 개발했으며 55개 팀의 수강생을 접대해 수익 50만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광객 연 4만 5천 명을 접대해 23명 촌민의 귀향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당지부석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국성입니다. 수남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입니다. 변경선의 마을로 도강수변 당원선봉대를 조직하고 책임부문, 촌주재팀, 향토인재, 결연기업 등 20여 명의 골간을 통합해 공동으로 의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당원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해 60여 건의 민생 업무를 대리 처리해 변경을 수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문시는 문화관광에너지부여와 특색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우세산업을 지속보강하며 농호연결인솔기제를 완비해 산업고품질 발전으로 변경고수준치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해 온천 생태관광휴양지는 현지 중점 문화관광 대상입니다. 투자 3,427여만 원인 이 대상은 숙박, 음식, 레저, 문화관광업태를 통괄 발전시키는 동시에 린근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어 촌민들이 생태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으로 변강 강화에 생생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0: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입니다. 전해의 변경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캠핑 휴양, 생태 관광, 견학 체험을 일체화한 변경 문화 관광 종합체를 조성해 아름다운 풍경을 부민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변 천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향촌진흥 추동의 생생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연변 벽해 온천 음식 오락유한회사 총경리 주연입니다. 관광지 발전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원 작업장을 설립해 현재까지 수남촌 주민 1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향촌 잉여 노동력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촌의 발전에 변강 안전공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무시 석현진 수남촌 주민 진련합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월하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집과 가까워 노인과 아이를 돌보기도 편리합니다. 도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도강, 성류홍 브랜드를 구축하고 민속문화 활동과 왕래 교류 융합 진지를 통해 각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변경 련합 방역 기제를 완성하고 민생 보장을 승격하며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해 변민 정착을 유도하고 단결 수변의 정신적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동시에 자치, 법치, 덕치의 삼치 변강 안정 모식을 통해 향촌 7위 효능을 활성화했는데 천민 회의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층 분쟁을 조정하며 미풍 양속을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수립해 변강 안정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당위 부석이 류헌용입니다. 석현진은 1 더하기 3 더하기 N 연석의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당위가 앞장서 종합치리, 파출소, 사법소 등 자치, 법치, 덕치, 골간 역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부문을 소집해 치리 난점과 민생의 막힌 점을 하나씩 연구하고 주민들의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문시는 네 가지 변경치리 체계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경치리의 통점 난점을 해결하고 치리 토대를 층층이 다지며 부민 경로를 넓히고 변경 함력을 응집해 기층 치리 질적 향상, 향촌 산업 효율성 증대, 민족 단결 우수성 제고, 변경 안정 표준 제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중국 적십자회의 총회 부회장 량우일행이 근일 우리주를 찾아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등지에서 량우일행은 현지 기층 적십자 조직의 규범화 건설, 응급구호 보급, 변경통상구,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일선 삼립군들과 친절히 교류를 하면서 진지의 운행 효과와 봉사 추진 성과를 문의했습니다. 용정시 용문가도 전진사회구역에서 량우일행은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 건설과 표민 해민 조치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량우는 연변조에서 변경의 지역 우세 입각하여 기층 진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대외 교류를 적극 탐색해온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적십자 대배 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그는 연변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주변 국가의 인도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구호, 자본봉사, 적십자, 청소년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변경봉사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변 특색에는 적십자 대배 교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적십자회와 관련 현지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주와 한국 경기도 성남시 의료 미용산업 교류 협력 활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 씨가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생태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족 특색 문화의 저력이 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적 문화적으로 통하고 민속과 신미 교류도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한 의료 미용,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협력의 우수한 담체입니다. 이번 결의회는 도 지역이 5일을 쉬

0: 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두 지역 업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학술 연구 토론, 기술 전화, 인재 공동 육성, 대상 락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의료 미용 봉사와 제품 질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중한 의료 미용 산업의 호혜 상생과 장원한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랍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다른 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 의료미용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업계 발전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협력 토대가 튼튼하고 교류도 깊은다. 두 지역 업계는 학술 상호 방문을 지속해 중한 기술 융합과 우세 상호 보완의 산업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교류회에서 길림 연길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에서 연변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연결국제 의료미용 소진 대상을 소개했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의료기기 협력 의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양성지원중심 원장 김홍철입니다.
1: 이번에 연변 자치주 정부와 또 성남시가 함께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성남시 쪽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중국 의료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료 기술의 협력을 이루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만든 기업들이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개시키고 또 이 연변 자치주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조외사 판공실 부주임 박철입니다. 이번 교류는 우리주와 한국 성남시가 의료미용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쌍방 협력을 1층 강화하고 쌍방의 잠재력을 1층 발굴해 우리주 의료 미용 산업의 발전을 1층 촉진하겠습니다. 활동에서는 의료기기 기업 협력 접촉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 의료기기 제품 전시 구역을 설치해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 미용 설비, 소모품과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존의 협력 의향 단위들과 1대1 협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미용기술교류회에서는 한국 의료미용 전문가들이 현장 강의와 실무 조작 시범을 진행했습니다.
2: 8월 31일 우리주는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수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결시 각 중수학교 교문 앞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당직 교직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질서 있게 학교에 들어오도록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섰고 사생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송세안입니다.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소학생이 됐습니다.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교정과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 때문에 소학교 생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김유승입니다. 소학생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모아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 7학년 3반 학생 리경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격동이 됩니다.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새학기를 맞아 주당이 교육사비위원회와 주교육국에서는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어 연면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대학교 중수학교 개학 첫 수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한 개 주교실과 4천여 개 학급 분교실에서 15만여 명 대학생, 중소학생들이 함께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수업은 역사의 노래를 결부하고 노래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몰입식 정경 교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연변의 72여 년 발전 역정을 따라 동만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달래와 장백송이 담고 있는 연변 정세를 해독하여 여러민족 청소년들이 고향이 고난에서 지능으로 나아간 분투 역정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민족의 한 대목

0: 부여 형성한 강대한 역량을 깊이 느끼도록 인도했습니다. 광범한 사생들을 노래소리 속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하며 정서적 공감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연길시 연하수학교 학생 여홍님입니다. 저는 개학 첫 수업에서 동만 한전의 역사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연변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각국 정세를 두텁게 하고 원대한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서 저는 여러 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체육 단위를 강화하고 노동 실천에도 적극 참가하여 내일의 태양을 더 받들 수 있는 신시대 소녀로 성장하렵니다.
1: 한 현시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고 팀마다 저마다의 풍채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룡정특색사업의 응원단은 청년골간과 서부기획자원봉사자들을 주체로 구성됐습니다. 수백 명 성원들은 사업의 송이, 벼이삭 등 특색 도구를 손에 들고 해란강반의 민속가무 율동을 융합한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룡정의 독특한 향토 매력과 청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길 와와 응원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응원대원은 통일적으로 특색 있는 꽃무늬 바지를 입고 귀여운 물고기 가방을 매으며 연길 특색 막걸리, 도시 지표 표호판과 축구 도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율동감 넘치는 춤 동작은 조선족 민속 풍종과 현대 류행 문화를 융합해 손님을 반기는 활력 넘치는 연길의 도시 명함을 생동하게 빛냈습니다. 혼촌 킹크랩 응원단도 창의성이 넘쳤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킹크랩 머리 장식을 쓰고 주제 도구를 손에 든 채 빈의 특색과 민속 춤 동작을 융합해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IP를 더욱 빛냈습니다. 왕청현 응원단 성원들은 호랑이 머리 머리핀을 꽂고 귀버섯 꼬치를 손에 든 채 경쾌한 춤을 추면서 귀버섯의 고향이라는 산업 특색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생태적 바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안도현 광천수 응원단은 광천수, 연변잎살, 연변소 등 세 가지 현지 핵심 특산물 요소를 융합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물산이 풍부한 안도, 생태가 아름다운 안도의 우월한 자원 조건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은 율동감 넘치는 춤과 활력찬 응원으로 상황버섯 우세 산업을 특색 있게 추천 소개하면서 현역 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 성원 증시호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경기장에 더 흥겨운 분위기를 보탤 수 있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화룡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이 화룡에 와서 둘러보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나시 응원단 성원들은 인삼복장을 입고 인삼을 응원덕으로 들었으며 춤에는 연변의 민족 특색과 현대 응원춤 품격을 융합했습니다. 특색 공연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단일 영상의 좋아요 수는 근 천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도문 국문용사 응원단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색동 치마를 입고 국가급 무형문화재 창고춤에 양고기 꼬치, 옥수수 수염차, 인삼 음료 등 현지 특산물을 융합해 남다른 국문 풍채를 선보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는 또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연변 명태 응원단의 특색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익숙하고 료창하며 정열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동적인 춤사위로 명태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연변 민간에서 명태를 말리던 전통 노동 장면을 재현해 연변 대중의 품격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경기로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문예 공연으로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현시별 풍채로 변경지역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의 열기와 문화의 온도, 도시의 면모가 서로 융합되면서 신시대 연변 문화체육사업의 활기찬 발전과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화폭을 펼쳐보였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형화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인 라디오 조선호 방송문의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열선전화는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웅담 명간의 웅담 관절의 전녹고 웅담분 등등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에 관해서도 문의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해드리는데 또 이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하도 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나 예 호황이어서 금방 들어왔는데 또 다 팔렸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예 현물이 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래. 공장과 연락해가지고 예 또 현물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듣고 보니까 저도 참 뭐 기쁘고 저희 방송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봤습니다. 좋은 소식. 전에 예약 판매에서 199원에 6통을 드렸는데 이제 현물이면은 뭐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까? 어때요?
1: 예, 현물이라서 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영광 우선은 우리 중장년층 건강을 위해 만든 맞춤 매장입니다. 예, 돈을 벌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중장년인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 해물이 온다 해서 절대로 가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예약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받았을 겁니다. 아쉽게도 도착한 해물은 예, 전에 예약한 분들이 모두 받아가셔가지고 이제부터 또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중국인이 장에 맞춘 특허 프로바이오틱스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 맞아요.
1: 빨리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분들은 정말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매장을 찾아 예약하기 힘든 분들은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그 명액을 먼저 차지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 물건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 네, 그래요. 이렇게 저희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 많은 혜택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금증이 있던 저희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현재 시각이 네, 7시 24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 이미철 선생님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 예, 앞서 먼저 문제를 하나 물어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몸이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기초가 튼튼하다면 뭐 운동, 좋은 뭐 식습관, 뭐 이 두루두루 이런 것들이 아닐까 봐지는데요.
1: 예.

0: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1: 더 쉬운 방법 어떤 것일까요 이게?
0: 바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운동과 식습관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추가하면 보다 쉽게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건강을 위해 우리 칼슘, 비타민, 보양식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지만 몸 상태는 들쭉날쭉하는 분들이 많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또 안색도 안 좋고 위장도 자주 말썽을 부리는데 오늘 여러분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가장 쉽게 간과되는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만병은 우리 장에서 시작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은 인체 건강이 총 스위치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변비나 설사 또 bad of calm 그냥 작은 병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내기는 분들이 많죠. 장기간 장이 좋지 않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전신 노화 또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이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장건강 뭐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만성의 시작이 만성질환의 근원을 잡으려면 장건강을 지키고 장건강을 그렇죠. 지키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드시면 제 얘기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장내 세균이 혼란스럽고 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인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선해서 특별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맞춤 고활성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여기 우리 방송국에서 특별히 보조해줘서 100원을 바로 깎아드리고 있는데요. 쿠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할인해서 199원에 드립니다. 그게 또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1 플러스 5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99원에 6통 살 수 있는 셈이죠. 정말 이 혜택은 평소 매장이나 어떤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청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영광우선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혜택. 뭐 생방송에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안 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구매하신 분들 많아서 물건이 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0: 네, 또 다시 지금 예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1: 관계자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걸 예약해서 기다리자면 또 뭐 일주일 뭐 열흘씩 되기 때문에 생방송실 전화 뭐 그 직접 안 가시고 저희 방송에 256-1111번 256-1111 1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예약하시면은 언제 아무 때 아무 시간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막 가져가세요. 뭐 이러면 편하지 않아요?
0: 예, 맞습니다.
1: 이민철 선생님, 우리 장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꼭 이렇게 뭐 먹는 것으로 또 보건 이런 제품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0: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뼈, 혈관이, 심폐, 이런 검사를 자주 하고 정말 평상시에 자주 챙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장 건강은 홀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소화 흡수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지 채소, 고기 그리고 모든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는 다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장이 나쁘고 그 세균이 혼란스럽다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정말 모두 헛되이 돈 낭비만 됩니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그것도 아깝긴 아깝지만 또 잘못 먹으면 또 우리 중국인 장에 맞지 않게 개발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먹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도 우리 인정하는 것인데 왜 우리 장에는 면역력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을 꼭 챙기셔야 하겠죠.
1: 그렇죠. 이 장 건강이 와 참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꼭 챙겨 드셔야 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 장 건강. 그런데 장 건강에 뭐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은 먹는 게 우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처음 뭐 저희들이 이제 알고 갑니다만 언제든 문제 또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대부분이

0: 우리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이라 함대, 우리 몸이 대사 찌꺼기 또 음식물 잔류, 예, 그리고 대사 폐기물 등등을 모두 장에서 배출합니다. 예. 장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통하면 우리 온몸이 가볍고, 예, 장이 막히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이런저런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큰 병이 없는데 왜 항상 피곤하고 또 벌면에 시달리고 안색도 칙칙하고 입냄새도 안 좋고, 예, 예,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예, 장에 독소가 쌓이고 세균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몸에 저항력, 감기에 걸리고 알레르기 생기고 뭐 이러자면 뭐 병이 생기다 보게 되면 계속 뭐 문제 일린 사지장처럼 뭐 병을 달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설사나 심한 통증이 없다 보면 뭐 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만은 장이 오래도록 좋지 않게 되면요 온몸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기다고 봐요 이거.
0: 네, 정말 경미한, 예, 작은 장 문제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그 전신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소화기통에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1: 네.
0: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또 식후에 소화가 안 되고, 예, 조금만 먹어도 배가, 예, 부디사고 그리고 또 변비와 묽은 변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비위가 점점 약해져서, 예, 무엇을 먹어도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뭘 보충하면 할수록, 예, 더 허해지고, 예, 관리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체내 독소가 축적되어서 그 노화가 우리 몸의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킨다.
1: 네.
0: 우리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고 또 그 유해균이 번성하면, 예,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부패하고, 예, 발효되며 우리 또 대량이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 독소가 또 배출되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또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1: 그렇죠. 예. 피 속에 들어가요.
0: 예.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우리 입냄새, 예, 또 체취, 예, 대변, 악취, 예, 칙칙한 피부, 기미라든가 노안 등등 이런 증상들이, 예,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안이다, 젊어 보인다 하는 분들은 피부 관리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장이 깨끗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그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렇다면 우리 장내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또 저하되고 그 자잘한 병들이 끊기지 않습니다.
1: 네.
0: 예, 장이 또 오랫동안 혼란 상태에 있으면 전형적으로 환절기에 우리 몸이 불편하고, 예, 쉽게 피곤해지고 자수 기운이 없고, 예, 그것도 그 우리 몸의 회복 속도가, 예, 느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 글쎄요.
0: 예, 이 모든 원인은, 예, 우리 면역대 본부인 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뭐 장기능 퇴화, 뭐 무너졌다, 뭐 기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흡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환절기에 몸이 아주 아픈 것도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또 아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도 보십니까?
0: 예, 이외에도 또 우리 고질적인 변비와 숙변이 축적입니다. 예. 선한 날에 한 번 겨우 좀 배변을 보거나 배변할 때 힘이 들고, 예, 배변 후에도 또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1: 그 중노년층에서.
0: 예. 이렇게 오래도록 장에 머무는 숙변은 계속해서 발효되어 그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각성, 예, 각종 만성질환이 보이지 않는 도화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를 자주 하고, 예, 위장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우리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또 매운 음식 먹으면 곧바로, 예, 우리 배가 아프고 설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 장점막이 손상되었고 또 우리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하는 전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장 건강이 참 중요하네.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한 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셔야 할 텐데 우리 장 건강을 더 잘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작은 병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방치를 하게 되면 모두 큰 병이 이제 됩니다. 나중에.
0: 그렇죠. 예.
1: 이미 심해진 다음에야 또 뒤늦게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히 돌보는 것이 뭐 가장 싸고 또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 아닐까 하는

0: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 오늘의 특별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1: 예, 영광 우선에서 엄선한 다균주 특허, 예, 프로바이오틱스는 시중에서 파는 예, 원가는 예,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영광 우선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100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보조금을 적용하면 199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들여가지고 예, 총 여섯 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렇군요. 199원에 여섯 통. 한 통의 가격이 보면 30원이 조금 넘는 세계가
1: 예, 조금 넘죠. 예.
0: 뭐 하루에 겨우 1원 남짓한 돈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장내 세균, 불균형, 그리고 더부룩한 변비, 설사, 영양 흡수, 장애, 면역력 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아주 그 싼 가격으로 합리적인 내 건강 몸을 지키는 제품이 아닐까 봐요 이거.
1: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생방송에 적극 참여해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착하는 현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정말 너무 잘 팔리는 제품이다 보니 현물이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예약하셔야 우리 하루 빨리라도 드실 수 있겠죠. 예.
0: 네, 맞습니다. 직접 또 문의하셔도 좋아요. 전화번호가 그 매장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었죠?
1: 예, 268-0995번 예, 268-0999 예. 예,
0: 직접 어떻게 뭐 싼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면 저희 방송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많고 직접 또 전화를 걸으시고 매장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은
1: 예,
0: 예 생방송실 이용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한다면은요 요구르트도 먹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도 사 먹으면 뭐 효과가 없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1: 예, 그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대부분이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위산을 견디지 못해서 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그 위산에 의해서 죽습니다.
0: 그런 예.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1: 예. 예. 그 일반 제품들은 균주가 너무 단순하고 예. 활성균 수가 적으며 또 보호 기술이 없어서 입안으로 들어가면 그 강력한 위산과 담즙에 예,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그렇죠. 그 수가 아주 적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또 효과가 미미하겠죠. 예. 하지만 오늘 우리 소개해드리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인의 장내 환경과 예, 체질에 맞춰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것입니다.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첫째에 21가지 우리 국가 특허 법학 균주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 전체를 골고루 돌보다 보니까 예, 한두 가지 균주로는 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변비가 심한 장, 설사가 잦은 장, 또 예민한 위장, 예,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낮은 경우 이 등등 문제를 한꺼번에 예, 종합적으로 예, 해결할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위상과 담습에 강합니다. 예. 때문에 이 균주들은 장에 도달한 후에 예. 바로 예, 뿌리를 내리고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익균을 보충하고 유해균을 억누르며 예, 중간균을 안정시킴으로써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근본으로부터 예, 다시 초세워줍니다. 예.
0: 그래요.
1: 그리고 또 우리 활성균 수가 충분히 높아서 진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히 그 뭐 예, 포장지에 표시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정말 높은 활성을 가진 예, 생균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예, 장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우며 복부 배만감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그래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장 청소하게 되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건강, 뭐, 여러 가지 지키면서 유익견,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0: 말씀 주십시오.
2: 네, 심선하고입니다. 예. 네. 생방송, 예, 유익견을 판다지 않습니까?
1: 예. 네.
2: 예.

0: 그게 지금 어딥니까?
1: 그러니까 우리
0: 전화번호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1: 자,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저 방송 듣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휘엄이 나죠. 라디오 볼륨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꺼버리세요. 저기 대화하는 예. 사이에 라디오 볼륨을 예. 소리를 꺼시면은 휘엄이 안 생겨. 예.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소리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2: 예, 그러니까 우리 주소는 그 연변 예,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0: 예, 방송국 합니다.
2: 예, 거기서 예, 오셔가지고 우리 전화번호는 2680999번입니다. 268-0999.
0: 0999.
2: 예, 268-0999.
1: 연변 내과병원하고 연변 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이에 있어요.
0: 예, 그건 방송국은 납니다. 내 전화번호 다시 부르시다.
2: 예.
0: 268-0999번입니다.
2: 아니, 아니에요. 공 하나. 구세 개, 예.
0: 아, 구세 개입니까?
2: 예.
0: 그러면 268-0999, 예.
2: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한번 매장에 오셨댔습니까? 어때요? 전에는?
0: 예. 매장에는 나는 가 못 봤어요.
1: 아, 못 봤어요.
0: 방송은
1: 애착. 아, 방송은 많이 들렸는데. 아, 예. 오, 예. 여러 가지 제품 소개도 하고, 예, 말씀 주십시오.
0: 그래, 가드나, 이거 한통 싸면 한통 값이 얼마인데, 이제 얼마를 유효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나 원래 한 통에, 예, 299원인데, 지금 사면 199원입니다. 예, 근데 그 199원에서 또 다섯 통 더 드리면, 199원에 총 여섯 통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예, 그래, 한 통에, 한 30원 조금 넘습니다. 네.
1: 이 회원 가격, 우대 가격으로 드렸죠.
2: 그렇죠. 예.
0: 30원 사고 된다 말입니까?
2: 예, 그렇죠. 예.
0: 예. 아무 때나 가도 됩니까?
2: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인차 오셔가지고, 요즘에 와가지고, 일단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제면 우리가 지금, 예, 저, 오늘 그 전화번호하고 남기셨습니까?
0: 우리 네, 전화번호로 그럽니까?
2: 예, 예, 전화번호하고 이름 남겨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저희들이
0: 안 남겠습니다.
1: 아,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 예, 전화번호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그 물건이 도착하게 되면 전화 드릴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예, 전화번호를 대시고 물건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1: 많은 분들이 이 장독윤에 좋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 예약 주문을 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한 주다 뭐 열흘이다 이렇게 기다려서 이제 받고 가신 분들
2: 네,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예약을 넣어두시고 이제 전화하시면 그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0: 예약 어떻게 열합니까?
2: 아니 지금 이제 전화 왔으면 예약됐습니다. 이미
1: 예약이 됐고 한 분
0: 예약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거기 들어가세요.
1: 예,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또 갈 겁니다. 예. 예약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2: 지금 예약 들어갔으니까 예, 예. 이제 예, 물건이 도착하면 전화를 해드릴 겁니다. 예.
1: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내일 268-0999에 걸어서 예. 확실하게 거기 매점 인원들과 답복을 받고 그분들을 또 다시 이제 예약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 한번 편하신 대로 전화를 주시고요.
2: 예? 예, 전화 주셔도 좋고, 예, 한번 오셔도 좋고.
1: 그렇죠.
2: 예.
1: 매장에 한번 찾아가 보시고.
0: 예, 그러면 제가 내일 저기 출근하지요.
2: 예, 예 합니다.
0: 시간에 내 이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고서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예약해
2: 주시죠. 그렇죠.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예. 볼만한 그 제품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2: 예, 싼 가격의 예. 제품들이 많아요. 예, 저커도, 예, 저커도 예, 싼 가격의 제품들.
1: 어머님들
2: 예.
1: 드실 분들, 선생 드실 뭐, 이런 보건 제품, 우리 몸에 좋은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다 싼 가격입니다. 아주. 예. 전주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싸게 드리는 영광우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선적으로 싸게 드리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찾아
0: 저는 뱀비 있어서 그런가요?
1: 그래요.
2: 예, 그럼 좋죠.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와서 찾아 예. 예, 찾아보고 예.
0: 예, 예.
1: 네.
0: 예,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방송국에서 그 수발에다가 얘기하면 드려놓습니까?
2: 아니, 그 방송국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방송국 앞에서 이제 거기 전화하면 우리 사별꾼들이 예, 알려줄 수도 있고, 정 모르면 또 가서 예, 마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 부근에 오셔서 잘 찾지 못하면.
0: 2, 8, 6, 0, 9, 9.

0: 예예예. 예, 예.
1: 그렇죠, 맞아요.
2: 예,
1: 거기 좀더
2: 예,
1: 혼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기실은 찾기 쉬운데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시간 나신 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저기 뒤쪽.

0: 아는 분들은 예 바로 아는데 또 예 이 부근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1: 또 그 부근이 음식점 자주 찾는 분들 연성 뚝배기 예? 그 연성 뚝배기 바로 맞은 길이잖아.
0: 예 맞습니다. 예, 예.
1: 그렇게 잘 찾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면은 268-0999번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21가지 균주가 어 그래 21가지 균주로 특허가 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닙니까? 이만하면 효과는 보장된가라고 해서 봐야 할 거다니까요. 이거 어때요?
0: 예, 아래 증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해당돼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식사 후에 자주 또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예, 트림이 나오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자주 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배변 주기가 불규칙하고 예, 예를 들면 며칠에 한 번씩 본다거나 예, 또 한 번 볼 때도 너무 힘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예, 바로 설사라고 또 위장이 너무 예민하신 분 예, 그리고는 또 우리 대변 냄새가 고약한 분 입 냄새도 고약하고 이런 분들은 온몸에 독소가 예,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예, 네. 예, 말합니다.
1: 그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죠. 독소
0: 그렇죠. 예, 그 전에 빨리 우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몸이 항상 나른하고 또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되는 분 환자를 기만 되면 또 저항력이 떨어져서 쉽게 컨디션이 나빠지고 회복도 더딘 분 이런 분들이 공통한 문제는 모두 우리 장내 세균이 불균형과 우리 유익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1: 그래. 참, 우리 제품이 여러분들의 매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직접 또 찾아뵙고, 인정을 받고, 뭐, 직접 소문을 또 듣고 같이 친구들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을 아신다는 분들, 많은 분들을 해마다 큰 돈을 들여서 건강을 챙기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뿌리는 간과하고 계시죠. 장이 깨끗해도 세균의 균형이 바로 서고 또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또 독소가 온전히 배출이 되면 면역력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오늘 혜택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통의 원가가 299원인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전화. 저희 용광무선에서 100원 보조해 주어서 199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원에 한 통이 아닌 6통. 6통이면 뭐 굉장히 싼 거죠. 30원.
0: 그렇죠. 예. 이 특별 혜택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예. 평소에는 절대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양을 예,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예. 6통이면 온 가족이 함께 드시기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예, 어르신들은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 청장님들은 영양 흡수와 체력 증진에 예, 도움이 되는 모두가 함께 들 수 있는 우리 제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장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늦게까지 자제하는 습관 그리고 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줄어드는 유익균이 오랜 시간 쌓여서 그렇죠.
0: 예.
1: 오래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저 봤는데 대만에 장을 바로 잡는 데는 빠른 효과를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안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꾸준히 보충하시면 장에 계속해서 좋은 세균을 공급하게 되고 예, 또 그렇게 되면 나쁜 장 환경에 서서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갑니다. 예. 조금만 예, 꾸준히 드셔도 예, 정말 멀지 않아서 예,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첫째는 우리 배가 더부룩하던 게 더부룩하지 않고 식후에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로는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고 예, 매끄러워지며 예, 변비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세 번째로는 예전처럼 자주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지 않고 예, 위장이 훨씬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 입냄새와 치어치가 예, 확실히 줄어들고
1: 이 입냄새 예. 있는 중론인들이 꽤 많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 다 지금 속이가 예, 좀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그렇죠, 것을 설명하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런 입냄새가 치어치가 확실히 줄어들고 또 우리 몸속으로 폐물이 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는

0: 또 흡수율이 좋아서 예, 그 먹는 음식과 예, 영양제가 제대로 우리 몸에 남아서 그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전반적인 체력과 컨디션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예. 내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 젊음을 또 확보하고 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제품 아, 프로바이오틱스. 이 환절기도 쉽게 아프지 않고 또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건강에 가장 비싼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근본 원인을 제대로 찾고 헛돈을 쓰지 않고 뭐 진짜 현명한 건강을 찾는데 이 장건강 뭐 진짜 우리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건강 소리하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부룩하다 보면 괜찮겠지 뭐 소화가 잘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되잖아요. 이거.
0: 예, 요즘 또 환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우리 환절기도에 예. 든든하게 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인이 장건강을 위해서 맞춤 예 제작한 것이라서 예. 그리고 우리 다 정품입니다. 예. 값이 싸다 해서 예. 절대 우리 가짜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실험 넣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 저희 매장을 찾는 것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매장 주소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예, 옌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예, 길시 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예. 그 매장 문의 전화는 0433-268-0999번입니다. 예. 268-0999 예. 영광우선은 옌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예, 정품을 보장하고 반드시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우수하고 예, 안전하며 합리적 가격의 건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우선 매장은 또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영광우선 매장은요, 옌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편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장에는 건강증진 제품뿐만 아니라 믿고 사실 수 있는 건강상품도 많이 진열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모든 혜택도 매장에서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매장에 들리셔서 편히 쉬었다 가셔도 좋고요. 뭐 시원한 환경 속에서 매장 직원들과 이런저런 얘기 담소도 나누면서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다음 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요 열선 전화를 열어두고 계속 여러분의 대화와 함께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저희 방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56-1111번 256-12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 좀 걸려왔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아, 이 제품이 중노년, 중장년층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제품 소개해드렸고 잠시 후에 저희들이 또 전녹고 녹시만이 돼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희
1: 안녕하세요.
2: 그 이성진 그 약을 파는데 저희 저는 하려고 했는데 후에 언제부터 이 하려를 통해 줄 수 있습니까?
0: 예, 이제 레레 268-099번에 전화하셔서 예, 언제 오는지 예, 활용으로 배달이 되는지 한번 예, 자세하게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2: 예. 그래, 제가 며칠 후에 전화를 걸면 알 수 있습니까?
0: 내일 걸면 됩니다. 내일.
1: 내일 바로
0: 예, 내일 바로 예.
1: 예. 8시 반 좌우에서 전화를 거셔서 그분들이 기록하고 어머님 이름 뭐 여러 가지로 아마 기록해서 저분들 몇 통 사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먼저 한 두 달 쓸 용량의 제품만 사시고 또 좋으면 또 사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2: 예.
1: 전화로 문의 꼭 하시고 어떤 제품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0: 있으면은 편하시게 또 찾으시면 좋고요, 저희 매장을.
1: 네, 거기서 예, 저기 그 시장 안탕.
2: 안탕 랑고소.
1: 그거 한번 쐈습니다.
0: 오, 아, 그럼 잘했습니다.
2: 예. 예.
0: 그래도 괜찮은 거
2: 어제 어제 됐어요?
1: 어제 산지 한 달이 넘습니다.
2: 우리 가게 어제 됐어요?
1: 아니, 나는 이제 좀 고장 전할 건 하려인다.
2: 아, 그러니까 지금 언 적은 없죠. 오신 적은 없죠.
1: 예, 그걸 원래 못 간다.
0: 그래서. 근데 그 제품 드셔 보셨습니까?
1: 예.
0: 그 어떤 효과는 어떤가요? 괜찮다네? 어때요?
1: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적게 먹어 그런지.
0: 한 달 썼어요.
1: 한 달치라고 했었는데 결국 설명서를 보니까 저기 반달치였더라. 그런데 168회 등을 그래 여기로 숭여오는 통거지 10원 합해서 그래서 이제 한 80원 거의 목숨대다. 그래서 다른 약을 싸기만은 따지고 많이 더 비싼 것 같아서.
2: 아, 그러니까 예, 그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어떻게 어떻게 쓰시는지, 예.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
1: 그래 한 번에 한 알씩 먹는다는 게 설명서를 보고 두 알씩 먹습니다.
0: 예, 아, 도대체 뭐 약 효능이 어느 정도? 아침, 점심, 저녁인데 하루에 뭐 두 번 들고 양양이 한 알인가 두 알인가 이것도 관계가 되죠?
1: 예.
2: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내일 예 다시 전화 예 저 우리한테 예, 줘가지고 예 구체적인 걸 예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예, 예 주소와 예 주소를 주면 예 도착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0: 268099번이죠.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계세요.
2: 예. 네.
0: 저희들 앞에서 설명을 여러모로 해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뭐 중노년층에서 장 건강을 해서 들 수 있는 좋은 제품, 그리고 전녹고, 뭐 그리고 록시만,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2: 예, 우리 전녹고를 지금 찾는 또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래요.
2: 이 전녹고는 우리 사슴이 여러 부위를 한 대에 넣어서 만든 종합 보양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슴 힘줄, 사슴 꼬리, 그리고 또 사슴 심장, 사슴 피, 사슴 콩팥, 예, 사슴 간, 사슴 뇌, 예, 사슴 고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함께 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단일한 원료가 아니라 다양한 원료가 들어간 이런 사슴 제품을 시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원기와 정력을 보충하는 데 탁월합니다. 예, 예로부터 우리 사슴의 여러 부위는 남성이 신장, 예, 콩팥이라죠. 예, 콩팥 기능을 도와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예, 또 피로를 풀어준 데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여기에 또 우리 4년 내지 5년 뒤에는 우리 인삼과, 예, 오디, 구기자, 산양, 대추, 육개 등 이런, 예, 약재들을 과학적으로 조합해서 그 균형을 잡아 몸을 보하되 또 과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사슴을 이렇게 예, 많은 사슴 피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예, 내가 뭐, 예, 뭐 몸에 열이 나지 않는가
0: 커피
2: 터지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데 예. 보하기는 보한데 우리 절대 과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방부제라든지 색소, 예, 향료, 설탕 이런 첨가물들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체질이 약한 분들이나 예, 우리 중장년층도 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평소에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몸이 허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 때 우리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예. 가격이 어떤지요 이거?
2: 저는 꼬는 하나에 100g인데 예, 그 가격은 138원입니다. 예. 하나에 원래 138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또 활동을 해가지고 138원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예, 138원에 두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드시는 방법은 예, 하루에 5g씩, 예. 예, 한 번에 5g씩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드시면 좋습니다. 예.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꾸준히 한두 달쯤 드시면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예, 낮에 졸음이 줄어들면 전하게 편안히 잘 수 있을 겁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품 소개와 함께 귀가 솔깃했습니다. 내일 낮 시간으로 전화 주십시오. 268099번입니다. 건강하십시오.
3: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입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민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고 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두 시간을 거쳐서 배웠는데요.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 뭐 다들 익숙하시죠? 어떠세요?
4: 조금 불러봅시다.
1: 불러보실까요? 네, 네. 네, 불러보시면서 오늘은 뭐 한 분씩 또 불러볼 수 있는 시간도 충족하게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다. 네.
1: 잘 안 된 부분은 없죠.
2: 잘 아이 됨다지. 이제 처음 보려고 그러는데. 네. 거리도 잘 아이 나가고.
1: 그리고, 예. 그, 여기에서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눈부신 새 아침입니다. 여기서 발음 들을 때는 금삼강.

0: 이라고 들리거든요.
1: 아, 각.
0: 네, 금삼각.
1: 금삼각.
0: 네. 네, 금삼각 눈부신.
1: 금삼각.
0: 네, 자그 금삼각 눈부신 이렇게 들려요.
1: 어.
0: 네, 여기서 금삼각. 발음 조심하시고요.
1: 금삼각.
0: 네, 금삼각. 금삼각.
1: 뭐 받침이 되는 거나.
0: 금삼각. 예. 네.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서 평강벌에서 음을
2: 예. 이번
0: 아니 아니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소서라도 네 아름다운 우리 연별 여기에서 음을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한 절씩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그 피아노 음에 맞춰서. 네, 장백이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두만강 역사의 아침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1: 네.
0: 네.

0: 이러면 금삼각으로 들려요. 아니면 금삼강 금삼각인데
1: 금삼각.
0: 근데 그렇게 하면 발음이 안 됩니다. 금삼각. 우리가 금삼각이라고 안 하거든요. 노래할 때는 금삼각 이렇게 하지 금삼각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르 이렇게 막 읽으니까 발음이 더 안 되네. 그 여기다 악보는 악보는 그냥 써뒀던데. 예.
1: 금삼각.
0: 예. 그 여기다 약간 음을 더 넣어서 금삼각. 예, 같은 음이에요. 삼각이.

0: 그리고 아침으로 오세요. 여기서 또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요 요는 요로.
1: 요.
0: 예. 요. 예.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요. 예. 아니면 요로 들립니다. 예. 간단한 문제인데 발음에서
2: 맞아요.
0: 발음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침으로 오세요 하는 거라, 어, 아침으로 오세요. 그냥 입을,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 요, 요, 요, 이렇게 가잖아요. 마지막엔 오로 가고,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 두만강 역사에 아침으로 오세요. 아주 편안하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그 다음 평강볼 아니요. 평강볼 하나 더. 예, 여기서 또 우리가 발음이 발음을 너무 여러분이 깡깡 씹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노래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평강보는 평, 잉 받침으로 되잖아요.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강볼 해서도 평강볼이 들리는데 굳이 평강볼 네, 이렇게 꽁꽁 씹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평

아침 마지막에 임 미음 받침을 하시고요. 새 아침 지 이러면 집으로 드리고 예. 새 아침 예 닫아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도 새 아침 열어갑시다 해서 또 달을 꼭 잡고 나서 편안하게 나가시면 음을 훨씬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에이.

0: 나아졌잖아요. 좋아졌어요? 조금.
1: 조금.
0: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한데요. 예. 네. 준비 없이 그냥 장백의 빛난 아니고 덩덩덕 나지 이 양산도 장난이잖아요. 덩덩덕기덩 하면 자 호흡 있지 않습니까? 장난도 제가 장난을 칠 때도 이게 두 번째 들어가실 때도 이게 호흡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덩덕기덩까 장백의 예. 첫 시작이 중요하죠.

장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른 노래는 또 다른 노래들은 뭐 기타 뭐 벨칸토 창법이 같은 거는 우리 장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요라고 할 때는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장단 파악하시고 그냥 이걸 지금도 가사를 암송 못

0: 못했습니까? 아니면?
1: 조금.
0: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이걸 가사를 보신다고.
1: 들릴까봐.
0: 그래서 더 경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단을 좀 타시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예.

0: 이제는 한 분씩 하셔도 되겠죠? 어때요?
1: 괜찮습니다. 둘씩 해볼까요?
0: 둘씩. 저 자신감 없으세요? 예, 예. 네. 자, 두 분씩 하십시오. 그, 한 분은 그 마이크를, 그 노란 마이크. 노란 마이크. 네. 돌려가면서 같이 치시고. 아,
1: 여기다 놓고 하면 돼요?
0: 예, 예. 가운데 분들은 마이크 없으실 때는. 그렇게. 자, 이쪽부터 아니, 다 마찬가지.
1: 오늘 처음 와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러면?
1: 네.
0: 네. 자,
2: 우리부터 하라고?
0: 네.

0: 잘했어요.
1: 네.
0: 성순하게 정말 잘했어요.
1: 자, 오늘 또 처음, 첫 시간이라서 괜찮겠죠?
0: 네.
1: 네.
0: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1: 네.

0: 6번 여기 틀렸어요. 아름다운
1: 아름다운
2: 음이 떨어져. 네.
1: 네. 네. 네. 여기서 어디 틀린 거 다 아시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금삼강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금삼. 네.
1: 금삼강이지 금삼강이 아니에요.
0: 강한데?
3: 금삼강.

0: 금삼강농부는 가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삼강이 없거든요.
1: 예, 어렵습니다. 예.
0: 이 훈춘이 금삼강이잖아요.
1: 네.
0: 금삼강 이러면 확실히 금삼강이라 하기 힘든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읽잖아요. 금삼각, 금삼각.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눈부신. 예. 그리고, 아니, 이거는 금삼각은 잘 안 되는데, 왜 또 두만강에서 두만강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두만강 이렇게 하실까요? 두만강, 두만강. 오빠, 보세요. 장

슬러 지나도 되는데 이거는 또 두만강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음을 하나하나씩 다 강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맞죠? 그래서 장단은 도망강 역사에 도망강 역사에 두 부분은 그냥 얘기하듯 염수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듯 얘기해라는데 여기 가서는 특별히 또 강조 많이 하세요. 도망강 역사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한 가사는 너무 씹어도 안 되고 예. 네. 여기는 오히려 슬쩍 지나갈 장단도 도망강 역사에 다시 물어 여기서 한 박자 천 박자에서 강박을 들어갑니다. 자.

편안하게 하세요. 자꾸 요걸 내가 가사를 꼭꼭 씹어야지. 발음이 중요한 건 중요한데 만약 금삼각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금금삼각 금삼각 하기보다는 금

0: 황금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르는 황금벌 황금벌 아.
1: 황금벌
2: 물결
3: 금강벌
4: 금강벌
3: 금강벌
0: 아 어디다
1: 금강벌 금강벌 춤추는
0: 춤추는 무슨
5: 금강벌 춤추는
0: 사랑
1: 아니
0: 몸이 틀렸습니다. 어세요.

0: 그 발음을 고의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크게 씹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듯 황금벌 황금벌 춤추는
1: 다음번에 다시 잘할 수 황금벌 춤추는 네? 다음에 또 한 번씩 하면 다시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0: 오 시간 이렇게 갔네요. 한 번씩 해도 아 그렇네요. 이게 예.
1: 고선생 한번
0: 시간이 안 돼요. 시간 저 각이 조금 잘 안 났거든 목소리
1: 상태. 한 번에 고선생님
0: 말이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건데 제가 이거 레시바를 끼웠다가 지금 다시 풀었다 하잖아요. 근데 금삼각이 그냥 금삼강이라고 자꾸 들리거든요. 첫 시간부터.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또 금삼강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1: 금삼강.
0: 그렇죠. 그

0: 이건 돌아가셔서 여러분 해결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했습니다.
0: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류백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작은 대나무를 지팽이 삼아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포지만 골짜기가 나타났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울창해 보이었다. 대밭이며 손바닥만한 옥수수 밭도 띄엄띄엄 눈에 들어왔다. 가까운 곳에 오두막 몇 채가 보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지붕에는 널판자를 댔는데 비를 막느라 그랬는지 돌로 눌러놓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하였다. 골짜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론가 숨은 것 같았다. 류백성은 호위병들로 오두막에 가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였다. 호위병은 금세 돌아왔다.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로 됐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궁이를 밟았는데 성냥을 켜고 보니 나무 기둥 세 개 대충 소틀 올려놓았더군요. 가난합니다. 가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산마루에서 위험 있고 소름 끼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적의 찬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쪽 산등성에서 사람 그림자가 으른거리였다. 검고 작은 그림자들이 땅거미가 드리운 산 꼭대기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아마 우리를 본 모양입니다. 누백승이 외눈 망원경을 두고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림자들은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삽시간에 동쪽 산등성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묘백승이 망원경을 동쪽 산마루로 돌리자 그림자들은 또 잽싸게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망원경을 치우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아, 오늘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 같군. 그러게 말입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과연 대호는 그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얼마 뒤 앞에서 말 한 필이 달려왔다. 앞서가던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던 참모장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유백승과 서병진의 앞에 오더니 격려를 했다. 보고드립니다. 유사령 동지, 섭정 지휘원 동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류백승이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이족들이 총칼과 몽둥이 들고 길을 막아나섰습니다. 류백승은 올 것이 왔군 하는 눈빛으로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당번 참모에게 소빈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자 허리춤에 권총을 찬 전사가 앞에서 달려왔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긴 소빈이었다. 키가 작은 남방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었다. 사정지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족 지역을 지나가면서

공작대로 옮겨와 선두 부대와 함께 움직였다. 앞이 막혔다는군. 류백승이 대나무 가지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동지가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이족들한테 대표끼리 협상을 하자고 하되 말과 행

점심때가 되자 날씨가 무더웠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보초를 세우고 잠시 숲에 들어가 쉬었다. 물을 좀 마셨더니 더위가 좀 가셔지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놨다. 전투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전투야 결단을 내리고 싸우면은 그만이지만은 이번 일은 좀 달랐다. 어떻게든 이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을 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야 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장병은 두터웠다. 국민당이 소수민족을 못살게 굴고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쌓인 우원안이 모두 한종리들에게 쏟아지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홍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시간이라도 끈다면은 큰일이었다. 대량산을 무사히 넘더라도 사납게 사뿐치며 흐르는 대도하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싸움이 붙으면 큰일인데. 류백승의 큰 나루터기에 앉으며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지요. 서병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늦어져서 적들이 앞쪽에서 배치를 끝내고 설악이 뒤에 달아붙는다면은 일이 커질 겁니다. 두 사람이 한창 말을 주고받는데 뒤에서 투박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구식 총소리인데요? 류백승이 고개를 쳐들며 군인답게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섰다. 서병진도 일어서서 함께 숲을 나왔다. 총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뒤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서병진이 말했다. 류백승은 즉시 그쪽으로 정찰 참모를 보냈다. 참모는 말을 타고 오던 길로 달려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멎고 산골짜기가 다시 조용해지었다. 알 수 없는 총소리의 사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났다. 두 사람은 제자리에서 말없이 서성거리었다. 한참 지나자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뒤에서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붉은 신호탄 세 발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족들이 쏘는 걸까? 류백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서병진이 말했다. 이족들한테는 신호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 전사들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두 사람은 더 불안해지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뒷산 골짜기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곧이어 가까운 숲속에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한참 지나서야 잠잠해지었다. 조금 뒤 정찰 참모가 말을 끌고 누군가와 함께 숲을 나왔다. 그는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공병연장 정위였다. 유백성과 서병진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정위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찰 참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련전제가 이족들한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 속옷도 제가 금방 벗어준 겁니다. 아니, 옷을 몽땅 빼앗기다니. 옷만 뺏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연이 가지고 있던 도구와 강을 건너려고 준비한 기구들 총 30자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연 사람들은 저기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까 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요백승과 서병진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치부에 입으로 옷을 걷어서 공병련 동지들에게 갖다 주러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지. 요백승이 정찰 참모에게 지시하고 나서 정의를 보고 말했다. 정의 동지, 화풀어요. 동지들을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정의는 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족들을 설득하러

0: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비는 공작 대원들을 데리고 바삐 앞으로 달려갔다. 선두형 전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길가에 앉아 있었다. 산 양쪽에서 이따금 하는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 위에 이족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숲 한가운데로 난 길도 이족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족 전사들은 모두 알몸의 맨발이었다. 총과 칼, 창이며 활을 들고 끊임없이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소빈과 공작 대원들은 대호의 맨 앞쪽에 나아갔다. 이족 전사들이 화살을 쏘면은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이족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대교진에서 데려온 통역밖에 없었다. 한족 장사꾼인데다가 늘 이족들이 사는 지역을 다녀서 이족을 꽤나 잘했다. 소빈이 먼저 그에게 몇 마디 알려주고는 구함을 치라고 했다. 동력은 구함을 치기 전에 먼저 이족들처럼 오! 하고 한참 소리를 지었다. 산 양쪽에 늘어선 이족 전사들이 모두 조용해지었다. 그러자 동력이 이족으로 소리를 지었다.
1: 이족 동포들, 우리는 중국 노노홍군입니다. 조용히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0: 소빈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분위기를 살피었다. 이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뭐라고 한참 수군덕거릴 뿐 대꾸가 없었다. 소빈은 동력에게 다시 한번 외치라며 고개짓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빈이 동력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2: 힘이 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당신이 이족들에게 가서 대표를 보내라고 의논해보세요.
0: 동력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는 주저없이 창칼을 든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대여섯 사람과 함께 이쪽으로 되돌아 나왔다. 중간쯤 가져와서는 소빈한테 손짓을 했다. 소빈이 공작대원 몇을 데리고 달려갔다. 소빈은 이족들에게 피곤하게 풀밭에 앉으라며 웃는 얼굴로 손짓을 했다. 그가 홍군의 정책을 설명을 하자 동력은 이족말로 옮겨주었다.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입을 열었다.
3: 뭐라고 합니까?
0: 소빈이 동력에게 물었다. 지나가려면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돈을 좀 줘야 한다고 합니다.
3: 이거야 미리 생각해뒀지.
0: 소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얼마를 달랍니까? 여의고 키가 큰 이족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다. 은전 200립. 소빈은 공작 대원에게 은전 200립을 세워달라고 해서 땅에 놓았다. 여의고 키 큰 이족 사람이 한 줌을 쥐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줌씩 쥐고는 웃으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돈을 받고서도 총칼을 든 이족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다시 통역을 보내 담판을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에 통역은 이족 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소빈은 그들에게도 아까처럼 길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이족 사람이 말했다.
3: 아까 라홍 가문의 아이들한테 돈을 주더군요. 그럼 우리 구기 가문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놓아야 도리겠죠?
0: 소빈은 참을성을 가지라던 서병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화를 누르며 다시 은전 200립을 땅에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빈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3: 이족 사람들이 돈을

0: 쥐고 달아나려고 하자 재빨리 한 이족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소빈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족 형제 여러분도 한족 관리들한테 시달리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거뭇한 이족 사내가 복수의 눈빛을 번뜩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죽일 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면령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습니까? 료문이도 악명 높던데요. 놈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우리 홍군은 한족 관리와 군벌을 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이족 사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소비는 속이 달았다. 그때 산등성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났다. 크고 검은 노새를 탄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열 사람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숲을 지나 경계선에 이르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 노새를 탄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노새에서 내려 잠깐 서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노새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맨발에 삼베를 감고 있었다. 피부가 거무칙칙해서 마치 검은 철탑 같았다. 아주 용맹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었다. 소빈은 동력관과 공작대원들을 데리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소빈이 레이 바르게 자리를 구원했지만 그 사람은 못 믿어온 듯 한참 훑어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뒤를 따라온 씩씩한 장정들이 긴 창과 짧은 창을 든 채 그 뒤로 둘러섰다.
1: 나는 국위가문의 소엽단입니다.
0: 그 사람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한으로 물었다.
1: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습니까?
0: 소빈은 홍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엽단은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소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
1: 당신의 사령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지요.
0: 소빈은 당장 사령원을 만나러 가자며 웃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각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할 때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저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중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안 좋아지고 뒷골이 풋풋함에 염증이 세긴 하고 가슴이 후들후들함에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1: 예.
2: 일단 성전은 강의를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도 그만큼 안정되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1: 예.
2: 예. 그리고 또 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에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타치 조금 기도를 해야 조금씩 먹고 그러다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죠.
2: 네, 네, 그대 보시하니까 뭐 후부 때 그대 서면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조금 영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랫으면 오랫을수록 이 서면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여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여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긴 해야겠죠.
2: 예, 그러니까 여러 차수 그리 많던 게 좋으니까 다음 잘 따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납니다 죽고.
1: 예.
2: 그러니까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없지 또 확대 타고야 또 다다박도 됩니다.
1: 예.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0: 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상대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0: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다.
0: 네.
1: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1: 네. 네.
3: 네, 환자가 그림, 바라신 분이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3: 거리심하고 머리가 불만까 안 지킨 것 같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0: que los como pasta. Pero yo siento una paga de eso es que mi poco ya me tocó de mi vida, yo me estaba antes de mi vida, de mi vida, y tenía que tener una de las cosas. De mi vida, como si esto fue en gas, vaya, y yo creo que son, y yo creo que me toca tanto gas,
1: 먼저 두 개를
2: 괜찮겠어요?
3: 네. 네. 그래요?
1: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3: 네. 네.
0: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일단 이런 뭐 박신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3: 네.
4: 예, 저도 지금 건뇌 보상을 쓴 지 어제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쓰는 네.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예, 괜찮아요. 예, 뭐, 잠이라 지금 예, 좀 이전만
1: 잠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4: 예, 이 옛날은 마음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나사진 각이 남아 잠이
1: 네.
4: 그 신 놓고도 잠이 길다 합니다 또. 예, 네.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하나 지금 저기 또 하나 특히 나는 이게 소변 자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지금 알겠나마 근데 이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육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확실히 예, 여러 면을 상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알겠는데 안주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고민하자고요.
1: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3: 네.
4: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뇌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송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송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명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5: 저도 건네보신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네. 먹는가 하면 혈압도 그리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고리 띵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이 온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네.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지 않으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5: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다다 됐습니다. 하루 종일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 소리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예시랍 소설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지고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어보고 소리 이렇게 넣어오니까 예,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1: 같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싸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천 원을 빼주지 않습니까?
5: 천 원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게 혈액이 맥힌 것 같으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래 합니다. 골이 대응하던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 합니다.
1: 그렇게
3: 하십시오.
5: 계속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원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송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센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송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 구급하는 약이 아닌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에그는 우리 그 효능이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이게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1: 네.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수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1: 네.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
1: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2: 오, 그래도 이거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해. 이 약은 꾸준히 좀 먹자
1: 간다.
2: 그게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전화 받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0: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두한종열.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에서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시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울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염 뭐 구별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잡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4: 구별이 제거는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네.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 말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내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1: 여자라.
4: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 함에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상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미나라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저 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길에서 외치면 언젠간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심은 만큼 고등한 진리를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선화 작사, 리아꾼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그 한 사람. 가슴 깊이 자리한 그대를 향한 애틋한 고백입니다. 리아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홍련 작사, 리아조 작곡의 그림자입니다. 나 자신이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인데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찬순 작사, 박승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습니다입니다. 문득 부모님 얼굴이 생각날 때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죠.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정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상봉을 그리며입니다. 헤어졌기에 더 간절한 만남.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으며 살아가는 마음을 애틋하게 그렸습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먼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로 하나 되는 축제 성장컵 변경 활락 달리기 행사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성장컵 변경 활락 달리기 개를 활용역 경기가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변경 활락 달리기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무려 만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코스는 활용시 도심과 334 국도를 따라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달리면서 활용의 인문 경관과 푸른 산 그리고 맑은 물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었고 도시의 정취와 자연의 풍광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500여 명의 안전인력과 100여 명의 의료진 2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고 코스 곳곳에는 600여 명의 문화예술 공연팀이 배치돼 신나는 공연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손은 반세세 선수, 여자손은 장천 선수가 각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불근의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는 물론 지역 특산물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인기 유튜버들의 생방송 판매까지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육이 관광을 만나고 달리기가 문화를 만난 이번 대회. 활용시는 앞으로도 체육 플러스 문화관과 플러스 상무융합을 통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여행이란 자기가 지겨워진 곳에서 남이 지겨워진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씁쓸하게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인생의 사랑스러운 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먼 곳에 호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일상에 상상을 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집 앞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고 골목 끝에는 아침 음식을 파는 로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매일 등교하면서 저는 그 골목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기차를 타고 여러 도시를 지나다 보니 모든 골목의 끝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도상의 두 점을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의문을 갖고 삽니다. 왜 여행을 할까요?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 사진 몇 장 찍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압박에서 잠시 도망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운남에 여행 갔을 때 북경에선 한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살이 넘은 회사 중간 관리자였는데 매년 자기에게 일주일 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얼하이 호숫가에 며칠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창산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햇빛이 얼하이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북경에서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제가 여전히 멍하니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때로 더 많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쁨 속에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과 관광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관광은 정성껏 준비된 공연 같습니다. 일정은 빡빡하고 관광지는 명확하며 사진은 예쁘게 찍어서 내가 여기 왔다는 증거를 남기죠. 반면 여행은 마음 가는 대로 걷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비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낯선 작은 술집에 들어가 늦은 밤까지 주인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을 허용하고 심지어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계획이 없던 작은 에피소드가 오히려 가장 오래 기억되는 추억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원래의 관광지에 가려다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야생화가 가득 핀 오솔길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연착돼 공항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서로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적은요?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래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군촌시 경신진에 위치한 명산호 습지 공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촌시 명산호 습지 공원은 길림성 군촌시 경신진에 위치했으며 육도포, 칠도포, 발도포, 구도포 등 4개의 자연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호수는 경신습지의 일부분인데 경신습지는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이자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거점입니다. 명산호 습지공원은 많은 진귀한 조류의 서식지로 해마다 겨울과 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대형 맹금들이 월동과 먹이를 위해 날아듭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몰려들면서 수리 촬영 열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를 위해 수리 기러기 관찰 버스 전용 노선을 개통했고 여성 경찰이 말하는 생태 치안 홍보 소분대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 봄이면 훈춘 경신습지 룡산호의 얼음과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100여 마리의 맹금이 이곳에 머물며 먹이를 찾아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룡산호 습지 공원에서는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대형 맹금이 때로는 얼음판 위를 걷거나 뛰고 때로는 하늘을 맴도며 서로 쫓고 쫓기며 때로는 아래로 급강하해 먹이를 사냥하는데 그 기세가 매섭고 몸놀림이 날렵합니다. 기슭의 촬영 포인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진 애호가들이 긴 렌즈와 망원 렌즈 등 촬영 장비를 펼쳐놓고 맹금들의 귀중한 모습을 담습니다. 최근 몇 년간 훈춘시는 삼림습지 생태 보전을 추진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을 엄격히 설정했으며 이동식 철새 보호시를 설립하고 마을별 조류 보호대를 편성하며 인력 순찰 플러스 차량 순찰 플러스 고공회전 카메라의 립체 방호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습지와 철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가 조류를 사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철새 이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이동철에 군촌에 머무는 철새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며 그중 국가 1급 보호 조류는 14종, 국가 2급 보호 조류는 42종이 있습니다. 하여 훈순 경신습지는 철새 이동길의 5성급 휴식처이자 철새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

이번에는 애청자분께서 보낸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회사님, 저는 42살이고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아내와 딸과 함께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는 녹색 열차를 탄 겁니다. 침대칸이지만 시간은 총 4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비행기를 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은 한 걸음씩 가는 것이고 풍경은 조금씩 변하는 것이라는 걸 아이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차가 황토고원을 지날 때 딸이 창문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산은 왜 노란색이에요? 저는 황하에 대해, 동굴집에 대해,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아주 진지하게 듣고 뭔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밤중에 기차가 작은 역에 정차했는데 플랫폼에 노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을 파는 상인들이 밀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걀을 올려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살며시 깨워 달걀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딸은 잠이 덜 깬 채로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내가 평생 먹어본 달걀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이 느릿느릿한 기차 여행이 정말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멀리 빨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야 풍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조금 가볍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로 묻습니다. 사회자님, 저도 나가서 여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곧 길을 떠날 여러분을 위해 5가지 여행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정을 너무 빽빽하게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처음 가는 곳에서 하루에 8곳을 돌아다니려다 지쳐 쓰러지고 사진에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제 조언은 하루에 핵심 목적지를 최대 2곳만 잡고 시간의 3분의 1은 무작정 다니는 시간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대부분 계획 밖에 있습니다. 둘째, 짐은 상의 3벌, 바지 2벌, 좋은 신발 한 클레 원칙으로 꾸리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옷은 최대한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색은 너무 많이 넣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편안해야 합니다. 많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비가 올 수 있는 곳이라면 우산보다 가벼운 방수 점퍼를 챙기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옷은 접어서 넣는 것보다 돌돌 말아 넣으면 공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어디를 가든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여권,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의 복사본과 전자사본을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에서는 어느 호텔에 묵는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니다. 밤에는 가급적 외진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하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전과 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넷째, 현지인 방식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인터넷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현지 버스를 타보고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인의 눈에 비친 도시와 여행자의 눈에 비친 도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삶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는 분명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말이 통하지 않은 일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골칫거리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심호흡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고비도 사실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여행을 떠올리면 그 작은 골칫거리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을 품고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두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도시의 작은 공원에 잠시 앉아만 있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버스를 타고 창밖 거리를 바라봐도 좋습니다. 마음만 길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커피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게 정성껏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나무는 굳건함과 변함없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아래 소나무를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신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도 매일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맘때가 바로 제철인 그 식재료. 오늘은 버섯과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향긋한 버섯의 감칠맛과 달콤한 고구마의 포근함이 만나면 가을 밥상이 풍성해지는데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식재료. 오늘 방송 40분 동안 버섯과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버섯과 고구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섯을 그냥 반찬거리로만 생각하셨나요? 버섯은 고대로부터 우수한 영양가와 치료적인 특성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라 불릴 만큼 깊은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탄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고요. 에리타티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압 개선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과거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레티난이라는 성분은 이 암세포 활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버섯은 또한 비타민 D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말린 표고버섯에는 생표고버섯의 32배나 되는 비타민 D가 농축돼 있어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버섯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나 건강식단을 생각하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겠죠.

느타리버섯은 식이섬유와 다당류가 풍부하고 항염증, 항산화, 항당뇨 그리고 항암 등 다양한 생비활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서요. 버섯 종류별로 각각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수분 65 내지 80%, 전분 15% 내지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해 변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 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되죠.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비타민 C 함량은 100g당 약 30mg에 달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70, 80%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고구마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어 껍질째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 품종별로 항산화 활성이 연구될 만큼 건강 기능이 뛰어난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버섯과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버섯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비타민C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왔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버섯과 고구마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버섯은 종류별로 고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색과 상태를 보세요. 표고버섯은 갓이 피어있지 않고 안으로 잘 감긴 것이 좋습니다. 갓의 안쪽이 희고 주름이 짧은 것이 신선한 표고버섯입니다. 둘째는 촉촉함을 확인하세요. 버섯은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도 물러지지 않은 적당한 촉감이 중요한데요. 표면이 끈적끈적하거나 물컹한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버섯은 이 버섯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요. 신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상한 겁니다.

계속해서 고구마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고구마는 모양과 표면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한 게 좋습니다. 흠집이나 상처,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껍질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게 신선합니다. 색이 탁하거나 주름이 진 건 오래된 거예요. 셋째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고구마는 크게 분질과 점질로 나뉘는데요. 분질 고구마는 전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 식용으로 기호성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밤 고구마는 수분이 적고 육질이 견고하며 저장성이 우수하고 호박 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생식으로도 맛이 좋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신선한 버섯은 수분이 많아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위를 향하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채석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갓 안쪽이 거무스름해지기 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버섯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에 씻으면 수분이 더해져서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키친타월로 수분을 닦아낸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좋은데요.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 보관 온도는 12섭씨도에서 15섭씨도가 적당합니다. 신문지 하나씩 감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3, 4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구입 후 며칠간 서늘한 것에 두고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꿀팁 하나 더. 고구마를 보관하기 전에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버섯과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간식부터 밑반찬 그리고 한끼 식사까지 필기 준비 되셨죠?

버섯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버섯 볶음이 아닐까요?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표고 버섯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죠. 느타리 버섯 한 봉, 새송이 버섯 3개, 표고 버섯 6개, 돼지고기 200g, 대파 1/2 대, 마늘 약간, 그리고 맛술 1큰술, 진간장 3큰술, 고추청 2큰술, 참기름, 깨소금 준비하시고요.

준비한 각종 버섯과 대파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두 번째는 끓는 물에 버섯을 살짝 데쳐내면 잡내가 제거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맛술, 후추, 간장으로 밑간을 해돕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반쯤 익으면 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다음으로는 아이들 간식 버섯전 만들어 볼게요. 이 버섯전은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가벼운 술안주라도 딱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버섯의 쫄깃함이 만나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표고버섯 5개, 느타리 버섯 2분의 1봉, 양송이 버섯 5개, 부침가루 1컵, 달걀 1개, 소금 약간, 그리고 간장 1큰술, 식초 2분의 1큰술 준비하시고요.

서궁으로 간을 해주세요. 버섯을 반죽에 푹 담가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줍니다. 앞뒤로 골고루 익혀 바삭하게 되면 완성입니다. 버섯전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반죽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고구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길 옆에서 파는 군고구마 있죠. 군고구마가 너무 생각납니다. 가을 길거리에서 풍기는 그 달콤한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간식인데요.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40분 동안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 번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혹은 프라이팬의 약한 불로 40에서 50분 동안 굽거나 오븐의 200도에서 45분 내지 60분간 구워도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쉽게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군고구마를 더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굽기 전에 고구마를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 당도를 높인 뒤 구워보세요. 꿀맛이 따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레시피는 특별한 날 빠지지 않는 고구마 맛탕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에 달콤한 시럽이 코팅되면 그야말로 최저의 디저트가 된답니다. 고구마 3개, 식용유, 설탕 4분의 3컵, 물 3큰술, 통깨약간 준비하시고요.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170도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팬에 설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시럽이 끈적해지면 튀긴 고구마를 넣고 재빨리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해주세요. 고구마 맛탕의 성공 비결은 두 번 튀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까지 익히고 두 번째는 바삭함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시럽은 고구마를 넣기 직전에 만들어야 고구마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네, 버섯은 숲속의 건강지킴이로 면역력 강화부터 항암 효과까지, 고구마는 땅속의 보약으로 변비 예방부터 항산화 효과까지, 이 두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해도 가을 내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버섯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신선함의 비결이고요. 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고구마는 구입 후 며칠 두었다가 먹으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프로 편집의 김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인생이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던 역경에 처해 좌절을 당하고 쓰러지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은 백신과도 같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전춘식의 수필, 나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집에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리와 불편과 늘 상종하게 된다. 불편 중에서 첫째를 꼽으라면 아마도 창문 유리 닫기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워낙 고공 작업이라 하면 지레 소리만 들어도 어질어질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허니 일꾼을 청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빨간 지폐 석장을 내밀고 벼르다가 끝낸 일인데 불과 며칠 난가 흙비가 내리거나 먼지 바람이 일어 원래 상태로 환원되면 신경이 쓰이다 못해 머리에 쥐가 올라올 지경이다. 하여 올해에는 여름철에 한번 마가을에 한번 닦는 걸로 결정을 해두었다. 이제는 립동이 당금 눈앞인지라 더는 미루적거릴 수가 없으니 당금 행해야 했다. 로무시장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깔끔해 보이면서도 몸매가 왜소해 보이는 한 아줌마를 짚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솜씨를 보니 내 눈썰미와 딱 맞아떨어진다. 왜서 혼자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일솜씨가 재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번개치듯 단숨에 해낼 수 있다며 자신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사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측은해서 건네인 말에 아줌마는 예사롭게 응수를 해온다.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요 뭐. 이렇게 걸싹이 일을 한 날이면 저녁에 온몸이 노그라지겠네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뼈가 물러나게 죽도록 일을 한 날이면 귀가할 때 덜썩거리며 흥에 떠서 걷지만요. 종일 서서 일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날이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데요. 우습죠? 네? 잠깐 생각에 묻히고 나서야 겨우 그 말에 담긴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았다. 하도 그저 보아주기가 안쓰러워 물을 나르는 건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서자 그는 도리어 손사래를 친다. 일꾼을 청해는데 왜 주인이 거들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마른 명태 같아 보여도 우리 집에서 고동마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딸에는 고중에 작은 아들에는 초중에 다니는 중이란다. 게다가 남편은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가 10년을 넘다 보니 바깥 일에서 손을 뗀 지가 옛날이란다. 온 집 식구가 자기 한 손을 바라고 산다나 들어보니 짐작이 갔다. 그 궁색한 살림살이를 멍에처럼 떠매고 앞만 향하여 내 천의 굽을 놓아야 하니 명실공히 고동마라고 불리울 만도 했다. 아줌마는 어림잡아 50대에 가까워 보이는데 나이와는 무관한 듯 그렇게 아찔한 장턱에 올라서서 능란하게 걸레질을 쓱쓱 해나갔다. 처음 이런 허들의 일에 손을 댔을 때만 해도 서툴고 맥만 빠졌는데 후에 일을 사려 물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눈에 손에 익혀냈다. 일도 마음먹고 살손을 붙여 배워내니 되더란다. 게다가 손나귀가 드세요. 지금은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 아줌마의 손에 번개가 일더니 언뜻 그 많은 겹창문들이 새 유리처럼 멀쑥하게 목욕을 마치게 되었다. 유리 닦기가 끝나자 청소를 하는데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섞는다. 이같이 고된 노동에 찌들려오면서도 이런 헐거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가. 일이 마무리되자 수고했다며 약간한 팁을 건넸다. 혹여 이 보잘것없는 건네임이 아줌마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고 할까봐 돌아갈 때 택시나 타라며 밀어주었다. 택시는 무슨 택시예요? 솔로 버스가 바글거리는데요. 그나저나 더 얹어주니 잘 쓰겠습니다. 아줌마는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어 툭툭 털고 입고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 밖을 나선다. 오늘은

0: 키가 작거나 크거나 하여 도저히 걸음이 안 된다. 그 시내는 적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발과 신이 딱 어울릴 때라마니 맵시는 물론 그 자신도 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맞든 안 맞든 기어이 신으려는 그런 단순한 염원에 의해 발을 깎아내거나 크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허니 아무리 큰 욕심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발에 맞는 그런 신을 고르는 수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발은 본이라 하고 신은 그에 따르는 분, 즉 그에 대응되어 일치를 이루는 상대로 된다. 보건대 그 아주마는 적어도 본분에 충직하는 분임이 틀림이 없다. 허니 탄식을 하거나 울음을 울어도 모자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레 적응을 하며 여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사람들의 의욕을 자아낼 만치나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경 그 아주마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원망하지도 않고 태연스레 그 험하고 늘찬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가녀린 몸으로 고동마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분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는 그 하나의 든든한 신조가 곧바로 뒤틀림없는 받침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말에는 전미사로 쓰이는 답다라는 단어가 있다. 부모답다, 아들답다, 아내답다, 남편답다, 스승답다, 제자답다, 국민답다, 지도자답다. 여기서 답다는 홀로서는 뜻을 가지지 못하나 어느 한 단어가 붙게 되면 본분에 맞게 뜻으로 전달이 된다. 본분이 맞으면 일이 순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 본분이 안 맞으면 일이 비뚤어지게 될 수도 있으렸다. 본분을 떠나 생각과 자세는 자칫 곁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본분이란 이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는 것 같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발에 딱 맞는 신을 선택할 줄 안다. 밭에서는 가죽 구두보다 헝겊신이 좋고 물에서는 양복보다 곰옷이 생색을 내게 되는 이치와 같다. 들의 박에는 금박질이 필요치 않고 소신에는 꽃 리봉이 가당치 않다. 딱히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면 그에 따르는 하나의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평스럽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다. 바로 이 안가닥으로 하여 나는 나무가 돋보인다. 나무는 인내에 능하다. 여름은 더운 대로, 겨울은 추운 대로 용케 감내하면서 사철 연가를 부른다. 또한 나무는 자기가 생긴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랄 뿐이다. 나무는 하루 사이에 쑥덕 커서 하늘을 덮으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나무는 만리천공을 날아여는 새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다. 더 나아가 나무는 현란한 빛을 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의 머릿속에 아무리 현란한 구슬이라도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무를 부러워하고 숭앙하는 이유라 하겠다. 어느 한 명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구슬을 탐내지 않는 그런 나무로 되고 싶다.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아줌마도 구슬을 탐내지 않는 나무여서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선에 안겨왔으리라.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장성.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에서 추천한 한여름 아무 이유 없이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천천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불끝의 어머니라는 책입니다. 이는 시인 요수화가 5년에 걸쳐 집필한 최신 수필집으로 그의 시에서 묻어나는 자유분방함과 거침없는 필치와는 달리 섬세하고 촘촘한 필치를 보여주며 낭만과 슬픔을 넘어 냉철한 성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에 실린 6편의 글은 자기 성찰, 아픔에 대한 감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주제를 둘러싸고 병원 속에서 느꼈던 신체적 경험과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자기 반성을 되돌아봅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억의 파편과 나와 어머니 관계를 이야기하며 계절이 바뀌는 고향의 생활 풍경을 회억하고 정서적 경험과 그로 인해 짊어진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용기와 삶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글쓰기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평온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과 화해하고 당당하게 함께하는 힘입니다. 다음은 인동집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이 산문집은 저명한 작가 왕양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자가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창작한 수필과 산문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입니다. 총 90여 편의 글이 4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와 생활에 대한 관찰, 독서와 창작에 대한 성찰, 지난날의 추억, 고향과 가족에 대한 회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문을 통해 작자의 인생 궤적과 창작 심경을 요약할 수 있으며 그의 감정 세계와 사상 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문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문장력, 견문의 폭, 사상의 통찰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 곳곳에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스승 고빈이라는 책입니다. 북경 외국어 대학 교수 리설도가 쓴 이 책은 제자이자 동료 그리고 절친한 벗의 독특한 시각으로 저명한 한 학자 고빈의 학문적 로정과 정신적 풍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적, 학술적 대담, 연구 노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그의 학술적 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한학 연구 리념, 문학사관, 번역성과 및 철학사상을 깊이 있게 해설하며 평생을 우리나라와 서방의 다문화적 대화에 기여한 그의 집념과 탐구를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개인 회고록의 한계를 넘어 한학을 기반으로 현대문화의 의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한 학자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풍부한 사상적 기록이며 나아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지와 진심어린 애정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라는 책입니다. 명나 출신의 소수민족 작가 마금련은 근년에 왕성한 창작 상태를 이어오며 잇따라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는 그의 최신 소설집으로 귀조 교육 출판사가 출시한 도착자 계례 도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8편의 소설이 실려 있으며 문체는 소박하고 섬세하면서도 진한 서북 지방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고 공간은 도시와 시골을 아우르며 등장인물들도 부동한 신분과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동창생 두 세대, 과거의 감정과 인터넷 시대의 삶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구상과 전개 속에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하나의 기쁨이 세계의 슬픔을 이기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북경 사범대학 교수이며 아동문학 작가인 장궁용이 쓴 책으로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진과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젖먹이었던 아이에 대한 애틋함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익힐 때의 기쁨, 등교하던 첫날 아이와 나눈 대화, 축구 경기에 후보로 나선 아이의 불쾌함을 달래주던 일, 아이가 입대하던 날의 영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까지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동년의 진정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굴합니다. 이 작품은 빙심 풍작의 일에 오사 아동 산문의 생활화 제자의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동심에 덧씌워졌던 리상화된 상상이 바래지고 글 속에서 삶의 결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 동심의 본연적이고도 완벽하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해를 통해 저자는 산문의 아동 중심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맛이 느껴지는 글들은 어린 독자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다음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고의 장편 소설 죽음의 중재 서도에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죽음이 없는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마치 죽음의 여신이 파업을 벌린 것처럼 로우화는 진행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아무도 죽지 않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지만 새해 아침 이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도 불치병에 걸려도 그 상태로 멈춰버렸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불의의 사고나 부상, 피할 수 없는 질병도 여전하지만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실로 국민들은 영원한 삶이 주어진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하고 이 뜻깊은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집 앞에 국기를 내다 걸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기 행렬은 애국심의 대변자이기라도 하듯 온 나라를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필요성을 잃고 마는 장례업체, 양로원, 병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상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넘치는 환자들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양로원도 줄어들지 않는 인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세우지 못하는 사이 죽음 직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운명적 사건을 소재로 인간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 소설에는 점과 반점만 있습니다. 다른 문장 부호가 없고 대화에도 인용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단락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누가 한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 사람하고의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은 리성보다 감성이 만듭니다. 문학이라는 예술을 통해 저자는 죽음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죽음의 깊은 감성을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중지라는 이 작품 속에 녹여낸 걸까요? 삶 속에서 죽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이 소설을 통해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 사이에 기여, 죽음의 부재가 삶 속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죽음의 본능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죽음이 사라진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바란 적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독특한 상상력으로 죽음이 중지된 세상을 생생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저자는 현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우아적인 비유와 신랄한 풍자,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최고의 작가로 떠올랐으며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바로 삶을 상상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비유가 돋보이는 깊고 감미롭고 매력적인 작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황을 뛰어넘은 결말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많은 후기를 쏟아내며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자신의 많은 작품 중에서 저자도 이 소설을 가장 흥미로운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영생이란 좋은 것일까? 만약 죽음이 없다면, 혹은 선택이라면, 나에게 마지막 한 주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의 부재와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고 삶의 의미도 느낍니다. 또한 죽음은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마지막 촛불입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의 의미를 가지듯 죽음은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이 책과 그의 전작 눈먼 자들의 도시는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정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용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윤홍매 작사, 윤강철 작곡의 부모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떤 사랑보다 깊고 영원한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평생 자식의 뒷바라지에도 힘든 내색하지 않는 부모님이시죠.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길동무 덕분에 인생의 길을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견뎌온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는 우리의 삶. 인생의 길동무와의 소중한 인연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정문준 작사 전승길 작곡의 인생의 길동무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아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 연길의 활기차고 화사한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태갑 작사, 안국민 작곡의 꽃 피는 연길 보내드립니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 자긍심이 가득 담긴 예술가요. 김원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조국 땅은 어디에 가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어떤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인데요. 연변의 음식 문화는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연변의 맛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저마다 독특한 맛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원한 냉면부터 아삭한 김치, 쫄깃한 순대, 그리고 향긋한 송이버섯까지 하나씩 살펴보며 연변 미식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자요. 냉면은 연변의 대표적인 특색 음식 중 하나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냉면의 국수는 품질 좋은 메밀가루로 만들어져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냉면 국물은 소고기, 무, 당근, 양파 등 식재료들에 물, 소금, 간장을 넣고 푹 끓인 다음 려과한 물을 찬물로 희석하여 만드는데요. 냉면 위에 올리는 식재료도 참 다양하답니다. 소고기 편육, 달걀, 오이, 김치는 물론 사과나 수박까지 들어있어 새콤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특히 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을 한 입 먹으면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더위가 싹 가셔진답니다. 2007년 조선족 냉면 제조 기술은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네, 동료,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를 듣고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채소를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양념해 만든 발효식품으로 연변에서 인기 많은 음식입니다. 김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채소 종류에 따라 배추류, 무류, 엽채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추류에는 통배추 김치, 풋배추 김치가 있고 무류에는 깍두기, 동치미가 있으며 엽채류에는 갓김치, 영채김치가 포함되는데요. 이 밖에도 깻잎김치, 미나리김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채소나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김치의 왕이라 할 수 있는 통배추 김치는 시원하고 얼큰하며 후련한 맛으로 으뜸가는 반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요 한 곡 듣고 통배추 김치를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동요, 내 고향은 풍경화를 보내드립니다.

청양 배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절임을 한 배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배추 속부터 시작해 한층 한층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꼼꼼히 발라줘야 하는데요.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 생강과 마늘, 젓갈, 무, 사과배, 소금 등 여러 가지 식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양념을 바른 배추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아삭아삭하면서도 시원한 깊은 맛이 살아난답니다. 동요 새연변 초코나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순대를 즐겨 먹나요? 순대도 연변의 특색 음식인데요. 순대는 동물의 창자나 고추와 같은 남새 혹은 해산물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서로 넣어 삶거나 쪄서 익힌 음식을 말합니다. 가축의 창자로 만든 순대에는 돼지벨 순대, 소벨 순대가 있는데요. 가장 이름난 것은 돼지벨 순대입니다. 돼지벨 순대는 돼지 창자 속에 쌀과 채소, 돼지 선지, 비계 등을 넣고 삶아 익힌 음식을 가리킵니다. 쫄깃쫄깃한 돼지벨 순대를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이 고소한 감칠맛이 퍼지는데요. 이 밖에도 명태순대, 오징어순대, 고추순대, 가지순대 등 기타 종류의 순대가 있습니다. 조선족 순대 제조 기술은 2009년에 길림성 제2기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동요, 우리는 연변의 어린이를 보내드립니다.

연변은 우리나라 송이버섯 주요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변에서 나는 송이버섯은 크고 향기가 그윽하며 맛이 좋아 국내에서 비교적 유명합니다. 버섯

봄의 왕으로 알려진 송이버섯은 추석 전후 약 20일간 채집할 수 있는 야생버섯인데요. 산속의 소나무 중에서도 주로 적송 아래에서 자라난답니다. 송이버섯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은 음식인데요. 또 맛도 특이하여 귀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특별한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답니다. 송이버섯을 썰어 밥과 함께 지으면 송이밥이 되는데요. 밥 하나하나에 송이버섯의 향이 스며들어 정말 고소하고 향긋하답니다. 송이버섯을 얇게 썰어 살짝 구우면 송이구이가 되는데요. 굽는 과정에서 버섯의 향이 더욱 진해져 복잡한 조미료 없이도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얇게 썬 송이버섯에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지면 송이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송이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요리입니다. 송이버섯의 향긋함과 바삭한 전의 식감이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외에도 송이버섯으로 송이조림과 송이찜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변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시원한 냉면부터 정석 가득한 김치, 고소한 순대, 그리고 연변의 보물인 송이버섯까지 음식 하나하나에는 우리 고향 연변의 자연과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앞으로 연변 특색 음식을 맛볼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환자분들이 진료에 도움이 되고도 우리 길태종이문진부에서는 구산명절에 휴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진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0: 네. 예.
1: 그리고 예, 이 명절 기간에 예, 9월 2일부터 3, 4일 녹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자문전화를 거실 분들은 예, 5일부터 291-9333번에 예, 전화 거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조약에는 화롱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봤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0: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는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하늘로 맨탄이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맨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복통,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또 흉막염, 인후염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나로 선지혈한데 백성들은 콩팥에 물이 찬다 하는 이런 병증에 이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에 동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뇌결절, 유성결절에 지궁지류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우리 연변에서의 강철수 주임이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관절염에 족근통 이러한 말조의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 말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적지 않습니다.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있는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기 쉽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액이가 말이죠.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말이죠. 신경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보게 되면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마디에 잘 발생하는데요. 이런 간판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말이죠. 요투 하는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허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말이죠. 돌아놓을 때 너무 아파서 말이죠. 돌아놓기도 곤란하고요. 이런 정황하에서 또 말이죠. 좌골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이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심지어 발까지 말이죠. 아파나는데요.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말이죠. 교대를 하게 되면 줄이 쫙쫙 붙이면 아프다 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아예 걸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도 근 40년 이사를 해봤지만 이런 환자를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0: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의 마의 선징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면 말꼬리 신경입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신경에 대해서 뇌라는 분들이 듣거든요. 이 요트로 인해서 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특수한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이거는 더 심한 경우이던데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금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협착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네.
0: 요추관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다리가 아픈 현상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윤덕 스님께 부탁합니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2: 예, 나는 예, 어린쥐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세게 아프고 그런 게 몇 번 서약도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이번에 또 다시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할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3: 나는 예, 저 뭐니까 박인덕 선생님이 저 환자인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서
0: 예.
3: 머리 땡한 게 그저 계속 머리 땡한다고 어째 그런지
0: 예.
3: 솔직히 밑에 되는데 아이 된다. 별나무 쳐서 다 해도 아이 된다. 그래서
0: 예.
3: 박은도 선생님도 별로 저 치료받으면 별 났을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이 치료 좀 받는데 내 지금 뭐 제가 내일이 모레 저 오전에 가겠는데 지금 그 음식이가 저 녹음 방송을 한다니까 오늘 내 지금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안다. 그 내일 모레인다. 예, 3일날.
0: 예, 예, 예. 휴식하지 예. 않습니다. 예
3: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오늘 또 강주민인데 오늘 또 내 머리를 해서 또 얼음기 나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근데 정력을 쓰는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오늘에 가다가 또 연락 하자겠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밥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쌍도 하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 박청호 주민한테 가서 청약을 썼는데 지금은 예, 소화도 잘 되고 변이 잘 통하니까 속이 좀 편안합니다.
0: 예,
5: 그래
0: 좋습니다.
5: 오늘 가서 약을 더 쓰려고 박청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수고했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이 요추관이 말이죠. 예. 돌봐지는데 협착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말이죠. 예,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 여보세요. 저는 약년 전에 2, 3년 전에 녹음 걸렸는데
0: 예.
6: 정상적으로 얼음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리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쓰니까 많이 나았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6: 예. 그래서 또 뭐 그 박순서를 박주민을 예약하는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0: 예.
6: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한 가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0: 예.
7: 여기 지금 환자가 한 분 있는데
0: 예.
7: 소변을 마구 보지 못하고 있어요.
0: 예예. 남성분입니까?
7: 때 올해 75세인데.
0: 예.
7: 근데 여기서 며칠 손을 못 봐서 지금 예매 쪽으로 갔어요. 제가 관절을 꼭.
0: 예, 돈여름.
7: 꼽았어요.
0: 예.
7: 그제 그 꼬꼬 지금 손은 그 관절 따라 손을 보고 있는데.
0: 예.
7: 그러니까 지금 내 문의하는 건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소변 보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0: 예,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 일단에 소변을 미내 못 볼 때는 예, 그 돈여를 하는 거는 중이나 서이나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 계속 꼽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7: 예, 예.
0: 이럴 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예, 뭐 이 강철수 주임도 좋고 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첨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아, 그래 지금 가려고요. 예.
0: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0: 강주임에 예.
7: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그 저기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무슨 무슨 정황입니까?
8: 저기 그러고 예, 숨이 차고 어떨 때는 그 심장을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0: 예, 예.
8: 이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한번 가 배웠습니다.
0: 예, 예.
8: 그래서 첨약 가져다 쓴 게 많이 낯선 것 같더라 하고
0: 예, 예, 예.
8: 예, 지금 옛날에 뭐 한 50m도 걸치기 바쁘던 게 지금 좀 시장에 가서 새도 싸울 수 있고
0: 예.
8: 새도 싸울 수 숨도 덜 차고 잠도 하는 것도 많이 좀
0: 편안해진 것 같은데 예, 예.
8: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영원한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가서 한 번 더 좀 떼먹자고
0: 예, 예. 오늘만은 예. 오늘만은 예. 오전에 오세요
8: 예예 예, 아 그 박창호 주임입니다
0: 예예예
8: 예약해 주시오
0: 예예예
8: 예예 예. 좋습니다 예.
1: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제 차례인가
0: 예 맞습니다
9: 예 원장 선생님이 예약해 주시오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9: 집에 우리 어머니 전번에 그 관절염 진단 받은 게 있으니까
0: 예.
9: 전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바쁘고 바깥 수리도 하기 바빴습니다.
0: 예.
9: 전번에 원장 선생님 돼서 약도 쓰고 치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낮아져서 바깥 수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날씨 추워지기 전에 한 번 좀 더 보려고.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9: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예, 목이 뻣뻣하고 다리 저리고 예, 머리 예. 어지럽고 그다음에 정지아이 나고 맥이 없고 이래서 예, 그런 길차중에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먹고 한 게 지금 정지 나고 맥도 나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10: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기태종일 좀 하자, 그럽니다.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11: 아, 네. 전문 날이 해서.
1: 네.
11: 언니가 그 박주임인데서의 저 치료 좀 받았지만에
0: 예예
11: 예, 잠이 안 나오고에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허리 그저 뻥하고에 어림지나고 그래서에 그래서 어머니 가서 좀 치료 받은 게 좀 많이
1: 네 그 주변이 복잡합니다
11: 예
1: 네 전화 소리 예. 네 말씀하세요
11: 예, 예 그래서에 저 어머니가 오늘도 예, 또 들어가서 예, 좀 치료받을까 안 해서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0: 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최영희 의사를 찾습니다.
3: 네, 무슨 상황입니까?
2: 네,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프고 발이 많이 저리면서 밤이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3: 예.
2: 네, 심하면 머리도 많이 아프고 메스껍기도 합니다.
3: 예, 예.
2: 네, 제가 최영희 의사한테서 지금 한 주째 침을 맞았는데
3: 네.
2: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3: 예, 예.
2: 통증도 줄어들고 저린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3: 예.
2: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맞고 싶습니다.
3: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4: 저는 전문주에 뭐든가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강철수 쯤한테 가서 친구를 했는데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오늘이 더 내려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아, 그리고 예, 우리 임상에서의 예, 중노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또 예,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의 예, 비대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예, 증식성 관절염 예, 하늘로 구신관제한데 예, 5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무릎이라든가 예, 관관절이라든가 선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예,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됩니다.
1: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그 전화 맞죠?
3: 예, 맞습니다.
5: 예, 저는 이 다리 너무 아파서 몇 발자국 걷고 저는 또 앉아 쉬고 이러다가 대중의 진료소에 광철수 선생님 보였어요. 보였는데 약
3: 예.
5: 먹고 치료한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3: 예, 좋은 소식입니다.
5: 예, 한 번 더 치료받자고 예약합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5: 수고하세요.
3: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3: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6: 예, 여초간판 탈출 때문에 허리 아프던 게 허리 아프다가 마지막에 다리 꺼지네요.
3: 예.
6: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 맞고 그 청약도 같이 쓰고 함께 지금 저리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6: 예, 그래서 오늘 혹시 어느 시간에 다시 한번
3: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아,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3: 에, 네, 근데, 예, 이 무릎 관절이 말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인기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예, 무릎 관절 마디에 말이죠. 예, 종창현상이 생깁니다. 부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데, 예, 에, 층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기도 말이죠. 아주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중의학에 깐주진선주구라는 이런 말이죠. 에, 리론이 있는데 에, 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말이죠. 에,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깐주진하고 선주구하는 이 말이죠. 에, 기능이 약화됩니다. 에, 그러니까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예, 우리 예방하는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이 년령단계 분들이 이 말이죠 예, 에, 간이라든가 콩팥을 말이죠 예, 에, 보양하는 이런 말이죠 예, 에, 방법을 말이죠 예, 채취해야 에, 이 질병이 오는 것을 말이죠 예, 에, 미연에 또 예방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미 이런 병이 왔다 할 경우에는 예, 치료에도 말이죠. 예, 도움이 됩니다.
1: 예.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 저기 막 목이 쓰리고 치면 어깨 아프고 그래서 그 유체를 원해 체형.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리고 또 우리 림상에서의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예, 분석해 봐보게 되면 하늘로의 주근퉁이라는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전번에 전화 한번 했거든요.
1: 네.
3: 그, 나도 그 길태병원에 갔는데요. 아이고, 우리 김주인이가 내가 피부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3: 근데 가서 몇 번 했는데요. 아이고, 너무 우리 김주인이가 너무 싹싹하고 태도도 좋고 약도 어찌 좋은도.
1: 예.
3: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 또 한 번 더 가보려고요.
1: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이게 다 됐습니다. 예.
3: 이게 됐습니까?
1: 예, 예.
2: 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러니까, 예.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근골에 있는 결절 주위에 말이죠. 연조직이 있는데,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길을 걸을 때 말이죠. 발 뒤꿈치가 몹시 아파납니다.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거나, 서거 있거나, 다 아파나는데,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 네.
1: 이 주근통이. 그리고, 환자분들이 구두수승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특히 이 중노년 단계에 보게 되면, 구두라는 이 량이가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뼈에 말이네, 뼈를 말이죠. 형성하는 이 결구가 파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몹시 아파나고 심지어는 활동저하를 받습니다.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할 때 말이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말이죠.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이 구두수승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죠. 뭐 미끄러워 번져져도 말이죠.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구두수승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말이죠. 번져지거나 하거나 또 말이죠. 푹 물어앉았거나 이러게 되면 그 뼈가 말이죠. 골절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진단을 받았다 하고서 치료에 말이죠. 주의를 돌리지 않게 되면 더 엄중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픈 분들이 요지로순이라는 이 말이죠.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허리에 말이죠. 너무 힘을 주고 이 허리가 너무 피곤할 때 이런 요지로순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물건을 들 때 많은 분들이 자세가 정확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죠. 바게트에 물을 말이죠. 담아서 한 대다 말이죠. 뿌린다 할 경우 보통 보게 되면 한 손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두 손으로 또 꼭 잡아가지고 힘을 줘서 말이죠.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또 말이죠. 요지로손이 생기는데 허리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다 손상을 받으면서 허리가 몹시 아프고 심지어는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경 지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판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 품위,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 지리 향촌 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3: 전주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소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3: 석근평 청석이는 신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관광 등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변민부유, 변방수력, 변경안정, 변방공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시는 변경치리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로 변경치리와 발전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경을 강화하며 마음을 모아 변방을 굳건히 다지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경을 안정시키는 사업방법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산업지탱력 약화, 기층 조직력 부족 등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함으로써 당건설로 기층 강화, 민족 단결, 산업부민, 변강 안정을 이끄는 신시대 변경치리 향촌진흥의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은 전형적인 변경 소수민족 집거촌입니다. 촌의 인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남촌은 당건설로 변경 치리와 발전을 이끄는 사업 조치를 바탕으로 천급 당조직 전투보루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당건설로 향촌 치리의 동력을 불어넣으며 마을 면모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10명을 유치해 견학과정을 개발했으며 55개 팀의 수강생을 접대해 수익 50만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광객 연 4만 5천 명을 접대해 23명 촌민의 귀향 창업을 이끌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당지부석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국성입니다. 수남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 조직입니다. 변경선의 마을로 도강 수변 당원 선봉대를 조직하고 책임 부문, 촌 주재팀, 향토 인재, 결연 기업 등 20여 명의 골간을 통합해 공동으로 의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당원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해 60여 건의 민생 업무를 대리 처리해 변경을 수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문시는 문화관광 에너지 부여와 특색 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우세 산업을 지속 보강하며 농호 연결 인솔 기재를 완비해 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변경 고수준 치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는 현지 중점 문화관광 대상입니다. 투자 3,427여만 원인 이 대상은 숙박, 음식, 레저, 문화관광 업태를 통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을인근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어 촌민들이 생태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0: 산업으로 변강 강화에 생생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위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더무시 석현진 수남천 벽해 온천 생태 관광 휴양지입니다. 전해의 변경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캠핑 휴양, 생태 관광, 견학 체험을 일체화한 변경 문화 관광 종합체를 조성해 아름다운 풍경을 부민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변 천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향촌 진흥 추동의 생생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연변 벽해 온천 음식 오락위원회사 총경리 주연입니다. 관광지 발전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원 작업장을 설립해 현재까지 수남촌 주민 1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향촌 잉여 노동력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촌의 발전에 변강 안정 공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무시 석현진 수남촌 주민 진련합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월하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집과 가까워 노인과 아이를 돌보기도 편리합니다. 도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도강 성류홍 브랜드를 구축하고 민속문화 활동과 왕래 교류 융합 진지를 통해 각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변경 연합 방역 기제를 완성하고 민생 보장을 승격하며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해 변민 정착을 유도하고 단결 수변의 정신적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동시에 자치, 법치, 덕치의 삼치 변강 안정 모식을 통해 향촌 7위 효능을 활성화했는데 천민 회의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층 분쟁을 조정하며 미풍 양속을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수립해 변강 안정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도무시 석현진 당위 부석이 류헌용입니다. 석현진은 1 더하기 3 더하기 N 연속 의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당위가 앞장서 종합치리, 파출소, 사법소 등 자치, 법치, 덕치, 골간 역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부문을 소집해 치리 난점과 민생의 막힌 점을 하나씩 연구하고 주민들의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무시는 네 가지 변경치리 체계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경치리의 통점 난점을 해결하고 치리 토대를 층층이 다지며 부민 경로를 넓히고 변경 함력을 응집해 기층 치리 질적 향상, 향촌 산업 효율성 증대, 민족 단결 우수성 제고, 변경 안정 표준 제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중국 적십자회의 총회 부회장 량우일행이 근일 우리주를 찾아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등지에서 량우일행은 현지 기층 적십자 조직의 규범화 건설, 응급구호 보급, 변경통상구,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일선 삼립군들과 친절히 교류를 하면서 진지의 운행 효과와 봉사 추진 성과를 문의했습니다. 용정시 용문가도 전진사회구역에서 량우일행은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 건설과 평민 해민 조치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량우는 연변조에서 변경의 지역 우세 입각하여 기층 진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대외 교류를 적극 탐색해온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적십자 대배 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그는 연변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주변 국가의 인도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구호, 자본봉사, 적십자, 청소년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변경봉사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변 특색 있는 적십자 대배 교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적십자회와 관련 현지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수와 한국 경기도 성남시 의료 미용산업 교류 협력 활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 씨가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생태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족 특색 문화의 저력이 깊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적 문화적으로 통하고 민속과 신미 교류

0: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종한 의료미용,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협력의 우수한 담체입니다. 이번 교류회는 도 지역이 우위를 심화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도 지역 업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학술 연구 토론, 기술 전화, 인재 공동 육성, 대상 락착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의료 미용 봉사와 제품 질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중한 의료 미용 산업의 호혜 상생과 장원한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랍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다른 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 의료미용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업계 발전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협력 토대가 튼튼하고 교류도 깊은 바 두 지역 업계는 학술 상호 방문을 지속해 중한 기술 융합과 우세 상호 보완의 산업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교류회에서 길림 연길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에서 연변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연결국제 의료미용 소진 대상을 소개했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의료미용 산업 발전 정황과 의료기기 협력 의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양성지원중심 원장 김홍철입니다.
1: 이번에 연변 자치주 정부와 또 성남시가 함께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성남시 쪽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중국 의료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료기술의 협력을 이루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만든 기업들이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개시키고 또 이 연변 자치주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사용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조외사 판공실 부주임 박철입니다. 이번 교류는 우리주와 한국 성남시가 의료미용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쌍방 협력을 1층 강화하고 쌍방의 잠재력을 1층 발굴해 우리주 의료미용 산업의 발전을 1층 촉진하겠습니다. 활동에서는 의료기기기업 협력 접촉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의료기기제품 전시구역을 설치해 한국의료기기기업의 의료미용설비, 소모품과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존의 협력의향단위들과 1대1 협력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미용기술교류회에서는 한국의료미용전문가들이 현장 강의와 실무조작시범을 진행했습니다.
2: 8월 31일 우리주는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전조 15만여 명의 대학교, 중수학교 사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결시 각 중수학교 교문 앞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당직 교직원들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질서 있게 학교에 들어오도록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섰고 사생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송세안입니다.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소학생이 됐습니다.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교정과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새 친구들 때문에 소학교 생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연결시 중환소학교 1학년 신입생 김유승입니다. 소학생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팀을 모아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 7학년 3반 학생 리경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격동이 됩니다.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새학기를 맞아 주당이 교육사비위원회와 주교육국에서는 레일의 태양을 떠받들어 연면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대학교 중수학교 개학 첫 수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한 개 주교실과 4천여 개 학급 분교실에서 15만여 명 대학생 중수학생들이 함께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수업은 역사의 노래를 결부하고 노래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몰입식 정경 교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연변의 72여 년 발전 역정을 따라 동만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달래와 장백

0: 백성이 담고 있는 연변정세를 해독하여 여러민족 청소년들이 고향이 고난에서 지능으로 나아간 분투 역정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민족의 한데 모여 형성한 강대한 역량을 깊이 느끼도록 인도했습니다. 광화문 사생들은 노래소리 속에서 세월을 되돌아보고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하며 정서적 공감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연길시 연하수학교 학생 여홍님입니다. 저는 개학 첫 수업에서 동만 항전의 역사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연변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각국 정세를 두텁게 하고 원대한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서 저는 여러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체육단위를 강화하고 노동실천에도 적극 참가하여 의뢰일의 태양을 더 받들 수 있는 신시대 소녀로 성장하렵니다.
1: 한 현시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고 팀마다 저마다의 풍채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폐막식에서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응원단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룡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은 청년 골간과 서부기획 자원봉사자들을 주체로 구성됐습니다. 수백 명 성원들은 사과배 송이, 벼이삭 등 특색 도구를 손에 들고 해란강반의 민속하무 율동을 융합한 열정적인 응원 공연을 펼쳐 룡정의 독특한 향토 매력과 청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길 와와 응원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응원대원은 통일적으로 특색 있는 꽃무늬 바지를 입고 귀여운 물고기 가방을 매으며 연길 특색 막걸리, 도시 지표 표호판과 축구 도구를 손에 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율동감 넘치는 춤 동작은 조선족 민속 풍종과 현대 류행 문화를 융합해 손님을 반기는 활력 넘치는 연길의 도시 명함을 생동하게 빛냈습니다. 혼촌 킹크랩 응원단도 창의성이 넘쳤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킹크랩 머리 장식을 쓰고 주제 도구를 손에 든 채 비내 특색과 민속 춤 동작을 융합해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IP를 더욱 빛냈습니다. 왕청현 응원단 성원들은 호랑이 머리 머리핀을 꽂고 귀버섯 꼬치를 손에 든 채 경쾌한 춤을 추면서 귀버섯의 고향이라는 산업 특색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생태적 바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안도현 광천수 응원단은 광천수, 연변잎살, 연변소 등 세 가지 현지 핵심 특산물 요소를 융합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물산이 풍부한 안도, 생태가 아름다운 안도의 우월한 자원 조건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은 율동감 넘치는 춤과 활력찬 응원으로 상황버섯 우세 산업을 특색 있게 추천 소개하면서 현역 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상황 응원단 성원 증시호입니다. 올해 열정으로 경기장에 더 흥겨운 분위기를 보탤 수 있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화룡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이 화룡에 와서 둘러보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나시 응원단 성원들은 인삼복장을 입고 인삼을 응원덕으로 들었으며 춤에는 연변의 민족 특색과 현대 응원춤 품격을 융합했습니다. 특색 공연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단일 영상의 좋아요 수는 근 천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도문 국문용사 응원단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색동 치마를 입고 국가급 무형문화재 창고춤에 양고기 꼬치, 옥수수 수염차, 인삼 음료 등 현지 특산물을 융합해 남다른 국문 풍채를 선보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는 또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연변 명태 응원단의 특색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익숙하고 료창하며 정열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동적인 춤사위로 명태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연변 민간에서 명태를 말리던 전통 노동 장면을 재현해 연변 대중의 품격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경기로 도시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문예공연으로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현시별 풍채로 변경지역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축구의 열기와 문화의 온도, 도시의 면모가 서로 융합되면서 신시대 연변문화체육사업의 활기찬 발전과 여러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화폭을 펼쳐보였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형화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흐렸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혼천왕청 부분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대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최근 BHV 백신에 관한 화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PV를 인유두종 바이러스, 한어로는 류더류 빙도라고 합니다. 류더류 빙도. 네,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정식 포함시키면서 HPV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해서 또 청소년과 어린이들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조치이기도 하죠. 네, 이는 또 전염병 예방 장벽을 구축을 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는 정확히 무엇이고 HPV 백신은 어떤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연령대에서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계획과 현선매 부주미사를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HPV 백신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HPV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HPV란 어떤 바이러스를 말하죠, 이거?
1: 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영어 약칭입니다. HPV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예, 생식기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 대부분의 HPV 감염은 인체에서 예, 자가 소멸되고 소수의 이제 지속적 HPV 감염만이 최종적으로 예, 전암병변, 아이첸병변과 암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발암 위험도에 따라서 HPV는 고위험형과 저위험형으로 나뉩니다. 예, 고위험형 HPV에는 HPV 16, 18, 31 등 이런 형들이 포함되고, 예, 이들이 이제 지속 감염으로 인해서 자궁경부, 질, 예, 인다우로 그립니다. 그리고 외음부, 항문, 음경, 두경부 등 이런 부위 전암병변을 일으키고, 병변이 이제 최종적으로 침윤성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위험형 HPV에는 HPV 6형과 16형 등이 있으며 생식기 사막이, 피부 사막이 등 이런 양성병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으로는 사람이 이제 HPV의 유일한 자연숙주이며 바이러스는 주로 인체의 피부와 점막 상피성포에 정착합니다. 예, 그 HPV 감염원은 HPV 감염자이고 특히 생식기 피부 또는 점막 내에 HPV가 존재하는 감염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HPV는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전파되므로 감염률은 주로 연령과 성행위 습관에 좌우되며 이제 성생활이 활발한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 부위 HPV 감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조기 성생활, 다수의 성 파트너, 기타 성맥의 질환 환자, 예를 들면 임질이라든가 매도, 림빙, 매두,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 집단, 이런 분들이 모두 HPV 감염의 이제 고위험 인군입니다. 네.
0: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는 주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 일상생활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뭐 이제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1: 예. 예, 성전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입니다.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성행위 시에 이제 점막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예, 모아전파, 주로 생식기 HPV 감염 모성이 분만 과정에서 예, 신생아에게 전파하는 경우, 그리고 또 피부 점막, 예를 들면 구강, 인두, 피부, 예, 항문 접촉 전파도 가능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예, 성 접촉이지만은 개인용품 공동 사용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간접 접촉 등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예, 전파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감염의 고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HPV의 감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병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럼?
1: 네. 예, HPV 지소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고위험 요인이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기 성행위 연령이 너무 어리다거나 예, 다수의 성 파트너 그리고 기타 질환 감염 예, 면역 기능 저하 예, 예를 들면 예, 면역 기능 저하에는 예, HIV 감염자 예, 이것은 이제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감염자거나 장기 골수 이식 후 환자 예, 자가 면역 질환 환자 장기 면역 억제제 복용 환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 기능 저하에 속합니다. 이러한 예, 요인을 가진 사람은 HPV 지속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 예, 나아가서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또 높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흔한 악성종양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여성이 예, 신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생식기 악성종양입니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고 예, 또 주로 고위험형 HPV 지속감염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여성이 HPV 총 감염률은 예, 15%입니다.
0: 네.
1: 그중 고위험형 감염률은 12.1%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 2022년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신규 발병 사례는 15만 1천 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5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4분마다 예, 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거의 1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0: 어허.
1: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연령별 분석 결과는 발병률은 20세 이전에는 낮은 수준이다가 예, 20세 이후에 점차 상승하며 예, 50에서 50세 연령층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합니다. 근데 최근 20여 년간 예,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상승하면서 발병 연령이 젊은 층으로 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위험형 HPV 감염되었다고 해서 예,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지속 감염이 이어지면 상피내 종양성 병변, 상피내 류양병변 예, 이런 병변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서 예, 자궁경부암으로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 보니까 감염의 고위험 요인이나 뭐 그 도경이 여러 갈래가 되네요.
1: 그렇죠. 오,
0: 이 정형 아동에게 네. 국가 면역 계획 HPV 백신 접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0: 주장하는 근거 의거는 무엇입니까?
1: 네. 예,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에는 국가가 예, 면역계획 제도를 시행하고 정부가 주민에게 면역계획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 예, 우리 10월부터 국가질병통제국, 예,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하는 관련 업무 통지를 예,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HPV 백신이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각 지역에서는 예,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소녀에게 예, 2회의 이가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예,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HPV 감염으로 인한 기타 질환의 발생도 낮춥니다. 그래서 기타 국가와 지역의 경험에 하면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하면 지역과 소득 수준이 부동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건강공평성을 증진하고 접종 백신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한 것은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락실하는 구체적인 조치이고 또 군중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혜민 조치입니다.
0: 네, 네. 아무렴요. 네. 우리나라 인유도종 바이러스 즉
1: 네, HPV
0: 백신을
1: 네.
0: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을 할 때 13세 앞에서도 이제 13살 소녀를 접종 네. 대상으로 정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1: 예, 2025년 11월부터 우리 13세 소녀를 HPV 백신 접종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하나는 HPV 감염 위험, 그리고 또 백신 보호 효과, 비용 효익, 시행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HPV 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전 첫 성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네. HPV 백신을 접종하면 HPV 감염 예방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더욱 좋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둘째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9세에서 14세 소녀가 HPV 백신을 접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수치는 15세 이상 집단의 2배 이상이며 보호 효과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13세에 백신을 접종하면 더 높은 항체 수치와 더 오래가는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HPV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11세에서 13세 소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포함하기 전에 광동성, 장시성, 하난성 등 지방에서는 민생 사업 형식으로 중학교 13세 소녀에게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고 접종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가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할 때 13세 소녀를 접종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0: 네. 뭐 2가, 4가, 9가의 HPV 백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거?
1: 예. 국내에 지금 시판 중인 HPV 백신은 주로 2가, 4가, 9가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는 커버하는 HPV 유행이 개수가 다릅니다. 현재 우리 국가면역계획에서 사용하는 이가 HPV 백신은 주요하게 16형과 18형 두 가지 고위험형 HPV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사과 국가 HPV 백신은 이가 백신을 포함하는 16형, 18형 외에 각각 사마귀를 유발하기 쉬운 저위험군인 6형과 11형 그리고 기타 고위험형 예를 들면 HPV 31, 33 이런 고위험형 등을 추가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판 중인 모든 HPV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하며 자궁경부암의 최소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보호자는 안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제때 접종하시면 됩니다.
0: 네. 근데 왜 저희가

0: 다음 그리고도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지 네. 뭐 앞에서도 4구 네. 등 다른 가에 그렇죠. 네. HPV 백신을 접종 받는 경우에 무료 2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하는지요?
1: 네. 예, 자궁경부암이 최소 70%는 HPV16형과 18형 지속감염으로 관련이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가 HPV 백신은 이 두 가지 형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및 전암병변 예방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면역 효과를 보입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가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포함한 것은 HPV 감염 및 질병 부담, 그리고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 백신 생산 공급 상황, 재정 부담 가능성 등 이런 다방면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비로 사과 혹은 국가 백신을 이미 접종받았다면 면역계획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복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 국가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사막위, 피부 사막위 등 이런 질환도 예방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아이의 건강 수요 등 이런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료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비로 사과 국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HPV 백신은 몇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국가 면역 계획에 포함이 된 HPV 백신의 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PV 백신이 다른 백신과 뭐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을까 어때요?
1: 네. 우선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PV 백신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또 권장 접종 횟수와 접종 간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13세 소년은 무료로 이가 HPV 백신을 총 2회 접종합니다.
0: 딱 13살만 국한인데요?
1: 네, 그렇죠.
0: 13살, 14, 15 이런 건 아니고?
1: 예, 그럼 13세 이후.
0: 아, 이후.
1: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세 소녀가 만약에 금년에 접종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그 후에 18세 전에 무료로 이런 다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
1: 그래서 총 2회를 접종하는데 1차 접종을 이제 마친 뒤에 반년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접종 간격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연령 형성 주하게는 15세 이상을 말합니다.
0: 네.
1: 15세 이상부터는 3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또 모두 3회 접종을 따릅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는 선택한 백신이 권장 접종 절차에 따라서 접종하면 됩니다. 그 여기에서 예를 들면 면역기능 저하자 혹은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앞에서 고위험 인군의 이제 요 부분이 인원들이 포함하죠. 이런 분들은 제품 설명서의 3회 접종 절차에 따라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 면역 절차에 따라서 2회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 18세 이전에 가능한 빨리 2회를 보완 접종해야 보완 접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또 1차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둡니다. 지금 우리 주에서는 주로 이가와 사과 백신을 제공합니다. 이가와 국가, 그러니까 사과 백신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에는 주하게는 이가와 국가 백신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 중에 수입 국가의 진코조자 또 민생 혜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세에서 17세 여성, 16세에서 17세 남성, 35세에서 45세 여성이 첫 접종 민생 혜택 활동 마감 기한은 이제 9월 30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약에 접종 계획이 있으면 일찍 예약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사회보건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서 예방 예약하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럼 앞에서도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포함되는데 임상연구 증거에 하면 HPV 백신을 기타 국가 면역의 백신 예를 들면 간염 A 백신 자간 이묘 간염 B 백신 이간 이묘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을 해 백신 바이바이포 이묘

0: 소아마비 백신, 지쇠회제 이며, 뇌척수막염 백신, 류나우 이며, 이런 등과 동시 접종하여도 유효성 저하나 안전 위험 증가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공통이견은 HPV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동시에.
0: 예, 그리고 이제 동시 접종 시에는 별도의 주사기를 사용하고 접종 부위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팔에 HPV 백신을 접종하면 오른쪽 팔에도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감염된 후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 또 백신을 맞게 되면 뭐 영구적으로 걱정이 없나 봐요. 어때요?
0: 이미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HPV 백신 접종 금기 사유는 아닙니다. 그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HPV는 사실 200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검사 결과가 HPV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그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형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HPV형이 이미 감염되었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기타 HPV아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제 알아야 할 점은 HPV 백신은 예방용 백신이므로 이미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을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변이 생긴 경우 병변이 진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도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으로 HPV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는 질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과 HPV 백신 접종을 자궁경부암 예방이 두 가지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영구적으로 걱정 없게 됩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반드시 정기검진과 HPV 백신 접종 두 가지 예방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1: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0: 그렇죠.
1: 백신이 뭐 안전한지 청소년 자녀의 뭐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좋을지요.
0: 네. 우리 세계 백신 안전자문위원회는 총 5차례 HPV 백신 안전성을 심사하였고 모두 해당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에 명확하게 HPV 백신은 안전하고 내약성이 양호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보통 가볍고 단기간에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시판 1에 전 세계 HPV 백신 누적 접종량은 5억 접종 차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질병통제센터 감시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반응 보고 대부분은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증상, 발열 등 이런 경미한 증상이고 중증 이상 반응은 극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안심하셔도 되고 뭐 다 다서서 뭐 이렇게 전사정에도 다 안전 범위에 들기 때문에
0: 그 맞습니다.
1: 백신 문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의 전반적인 예방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뭐 이런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까?
0: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HPV 백신은 전반적인 보호 효과가 양호하고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PV 백신은 관련 질환 예방 임상시험에서 매우 높은 보호 효능과 항체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판 후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관련 질병에 대한 양호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고 HPV 백신은 장기적인 보호 효능이 뛰어나며 가장 긴 보호 지속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 이미 뭐 자비로 1회 2가 그 HPV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무료로 접종 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네,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률에 따라서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받을 권리를 가지고 면역계획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0: 정부는 또 주민에게 면역계획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이과 HPV 백신이 국가 면역계획에 포함된 이후 접종 대상자는 법적으로 무료 접종 권리를 향유합니다. 따라서 국가 면역계획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종의 접종 대상자로서 이전에 자비로 1회 2가 HPV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 시 만약에 국가면역계획 2가 HPV 백신으로 접종하기를 선택할 경우는 남은 1회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접종과의 간격은 최소 5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뭐 2차 접종이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연령이 초과된 경우에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까?
0: 만약에 2차 접종 간격이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남은 미접종 차수를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 12개월 이내에 접종 전체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2011년 11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13세 접종 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때 무료 접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면역계획 HPV 백신 무료 접종 정책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또 뭐 생리 기간에는 뭐 HPV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0: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은 HPV 백신 접종 금기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녀가 생리기간에 접종일이 겹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리기간에 면역 저항력이 이제 떨어지고 일부 소녀는 생리통 등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잠시 미루고 생리가 이제 완전히 끝난 뒤에 접종해도 괜찮습니다.
1: 그 며칠 사이는 지나서.
0: 그렇죠.
1: 이 임신부 혹은 또 임신 계획 있는 여성들 HPV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다고 봐요.
0: 네, 여기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점은 임신 중에는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접종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의외의 임신이 발생한 경우 접종을 그냥 중단하고 남은 모든 접종을 분만이 끝난 이후로 미뤄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계획이 있는 이런 여성은 가능하면 임신 전에 전체 접종 과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존 지금 자료에 따르면 수유기 HPV 백신 접종 안전함으로 수유기간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1: 그러면 기혼 여성이 접종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여전히 효과가 있으며 접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란 원사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란 원사는 우리 베이징 시허의회 부산과 학계 주임이고 중국과학원 원사입니다. 연구 분야는 주약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예방 통제하는 이 부분이 연구 분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HPV 백신의 핵심 작용은 아직 인체가 감염하지 않은 HPV 바이러스 아형을 예방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혼이고 성생활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도 연령이 45세 이하라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고위험형 HPV 아형에 대해서 백신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접종하면 감염 및 발병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5세를 초과하면 초과하면 안 되죠.
1: 13세 그 좌우에서 여성들 또 기혼 여성 45세 이하 그 좌우 연령대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맞습니다.
1: 맞아야 하고 이 남자아이도 HPV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 남자아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요?
0: 남성이 HPV에 감염되어도 항문암, 음경암, 생식기 사막이 등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에 포함된 유형이 HPV 감염 및 암, 사막이 등 이런 관련 병변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그리고 배우자 및 성 파트너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 면역계획 HPV 백신 무료 대상은 소녀에게 한정되며 그리고 남자아이는 자발적으로 자비 부담으로 HPV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주에는 국가 HPV 백신이 이미 16세에서 26세 남성에게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1: 네.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0: 네, 이건 무료가 자비요. 아니면 자비입니다.
1: 남자애들한테는. 네네. 좋다면 맞아야 되죠.
0: 네, 그렇죠.
1: 남자. 네. 그리고 접종 당일에 발열, 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0: 네. 발열을 동반한 급성 질환일 경우에는 접종을 잠시 미루고 예, 증상이 완전히 회복된 후 접종 일정을 예, 잡아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벼운 상기도 카타르 증상 예를 들면 예, 코가 약간 막힌다거나 콧물이 약간 흘린다거나 이런 증상만 있으면 또 발열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정신 상태와 또 식욕이 또 양호하다고 양호한 경우이면 예, 접종 담당 의사의 평가를 이제 거친 후 예,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1: 뭐 지금 보면 백신 뭐 태어나서 또 시작해 지금 아이들은 뭐 20세 좌우 될 때까지 백신을 맞는 경우가 맞아요. 이러저렇게.
0: 네네. 뭐
1: 건강보건 많죠, 네. 차원에서 네. 부모들이 꼭 중시를 하고 빠짐없이 학교에서도 이걸 다 엄청 다 중시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0: 네.
1: 어떤 거는 네. 전체적으로 하는 범위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 자원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그렇죠. 빠짐없이 네. 맞으면 좋다 하는 거는 잘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연변준의 정영 소녀는 어디서 이가 이 HPV 네.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0: 네. 에, 우리 조에서 국가민의교회 백신 접종 업무를 맡은 정식 접종기관 어디에서나 접종 대상자에게 네. 무료 이가 HPV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접종은 지역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는 접종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적지 혹은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보건서비스센터 향진접종진료소를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학교 소재지 정식 접종 진료소에서 접종을 완료해도 됩니다. 社区卫生服务中心, 乡镇卫生院, 여기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비로 이가 국가 HPV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지 접종 진료소의 공지 정보를 참고하여서 가까운 정보 집점에서 예약 접종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당부드릴 점은 각 접종 진료소의 백신 재고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해당 접종 해당 진료소의 상담 전화를 걸어서 백신 상담과 접종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네. 백신 네. 접종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뭐 특별한 검사를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건가요? 이거?
0: 아, HPV 백신 접종 전에 HPV 검사거나 자궁경부 TCT라고 했습니다. 액상세포검사 이런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 전에 준비사항은 우리 13세 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필요되고 그래서 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의사에게 과거 병력, 알레르기 병력, 면역 상태, 그리고 과거 백신 이상 반응, 최근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지침 동의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백신의 작용 이상 반응, 접종 절차, 금기 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종 의사의 건강 평가를 받아서 접종 금기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1: 네네. 네. 이 백신 접종을 흔히 나타나는 가벼운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0: 네. HPV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되는 이상 반응은 드물고 대부분 경증입니다.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증상, 단단한 경결, 인지에 그리고 발열, 권태감, 파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내에 자연스럽게 완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HPV 백신을 접종 후에는 면봉으로 접종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0분간 관찰 시간을 거치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직원에게 접종기관 직원에게 알려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후에 충분히 휴식하고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접종 부위가 붉어지고 붓는 등 이런 국소 반응은 보통 가정에서

0: 냉찜질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열, 권태감 이런 식용 저하라든가 이런 등이 나타나면 관찰해서 충분히 휴식하면 됩니다. 그냥.
1: 그러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0: 규칙을 유지한다거나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그래서 신체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관념을 확립하고 안전한 성행위를 실시하고서 고위험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상 개인 위생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는 겁니다. 네.
1: 그러네요. 이 보호자분들께서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도 접종증 검사에 포함이 되는지 PHI 백신을 접종하지 않게 되면 입학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0: 네. 우리 매년 가을 학기 개학할 때는 예방접종증 검사는 학생 입학 등록이 필수 절차이고 전염병 예방 장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의할 점은 2026년 가을 학기 개학 검사에 중요한 갱신 사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HPV 백신이 공식적으로 입학 검사 목록에 포함되어 입학 검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법률 법규를 이행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국가 면역계획 백신 아동 접종 연령 범위가 기존 6세에서 13세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접종증 검사 업무도 중학교 단계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16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우리 아이가 제때 국가면역계획 백신 접종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림성은 이미 HPV 백신 접종 상황을 예방접종증 검사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종증 검사를 통해서 아이 백신 접종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아이에게 건강 안내를 제공하며 누락된 백신을 제때 발견하고 보충접종함으로써 우리 아동 건강과 학교 공공위생 안전을 확보합니다. 보호자는 예방접종증 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보충접종이 필요한 경우 제때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HPV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학 자격 조건이 아니므로 아이 입학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제때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은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그렇죠. 간주해야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예방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주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가 HPV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 및 보호 효과는 널리 입증되었으므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HPV 백신이 국가면역계획에 포함된 것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선사한 소중한 건강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적극 호응하시고 현지 접종 공지를 주시하고 학교 및 접종기관이 업무에 협조하여서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전 방위적인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되는 말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주 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기획과 현선배 부준의사를 모시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기본 개념과 감염 경로 백신의 예방 효과와 적절한 접종 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HPV 백신을 국가면역계획에 포함시킨 것은요 수많은 가정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민생 조치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북극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